천년만년이란 말은 아주 오랜 세월을 뜻합니다. 천년만년의 해년자는 해세자와 같이 쓰이는데요. 장수를 빈다든지 오래도록 복된 삶을 살기를 기원하는 좋은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지난날 조선 왕실에서는 이렇게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은 악곡의 암영으로 가져다 쓰곤 했는데요. 천년만년이란 뜻과 같이 쓰이는 천년만세도 역시 암영으로 쓰였습니다.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의 세 곡으로 이루어진 음악의 암영, 그 뜻이 좋은데요.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정농학회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음악 아명으로 천년만세 들으셨는데요. 정롱악회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천년만세의 의미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천년만세는 천년만년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는 말씀드렸는데요. 해년자와 해세자의 차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천년만세 아주 오랜 세월을 뜻하는 말이지만 실은 오랜 세월 건강하게 사시란 의미 혹은 오래도록 복된 삶을 살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오늘 5월의 첫 번째 토요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도 이 좋은 5월의 향기 누리면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그리고 복되게 매일매일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년만세 들으면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5월 2일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여러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 이 시간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만든 새로운 창작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작 음악도 먼 미래에는 전통 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인데요. 오늘은 작곡가 백병동의 음악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백병동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가야금을 위한 실내 음악, 합주곡 녹향송, 그리고 합창과 국악 관현악을 위한 가요 3제, 가야금을 위한 신별곡, 이렇게 네 곡의 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보내드릴 음악은 백병동 작곡의 가야금을 위한 실내 음악입니다. 이 곡은 말 그대로 가야금을 위한 실내 음악입니다. 특별한 표제가 없는데요. 가야금의 전통적 음색과 주법을 현대 작곡 기법 속에 담아냈습니다. 작곡가 백병동은 오랜 기간 서양음악 기법에 의한 작곡을 해온 작곡가인 만큼 이 곡을 통해서는 우리 악기 가야금을 현대 실내악의 주체로 가져와서 악기를 보다 드넓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이 곡을 썼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은 이 곡에 굳이 특정한 표제를 쓸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가야금으로 낼 수 있는 여러 주법들, 농현, 글리산도, 트레몰로, 또 타현적 리듬과 같은 연주 기법을 활용해서 가야금의 섬세함 그리고 역동성을 동시에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또 전통 장단을 중심으로 곡을 전개하기보다는 특정 동기를 발전시키고 음향을 대비시키는 효과, 또 이완과 긴장의 구조를 통해 서양 현대음악적 형식의 특징을 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음과 음 사이의 침묵과 여백, 한 음이 낼 수 있는 깊은 울림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음악 특유의 정적인 미감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우리 전통 음악의 미감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연주 악기도 가야금을 비롯해서 오보에, 첼로, 스네어 드럼과 공과 같은 타악기가 함께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가야금의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제시한 곡 백병

김홍동 작곡의 가야금을 위한 실내음악 듣겠습니다. 이유나의 가야금, 성필관의 오보에, 왕혜진의 첼로, 신봉주의 스네어 드럼과 공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백병동 작곡의 가야금을 위한 실내음악 감상하셨는데요. 이윤아의 가야금, 성필관의 오보에, 왕혜진의 첼로, 신봉주의 스네어드럼과 공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곡은

백병동 작곡의 합주곡 녹향송, 차의 향을 기리는 음악 들으셨는데요. 곽태규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연의 상징성을 통해 한국적 미의식과 현대적 음악 언어를 결합한 백병동의 대표적인 서정적 작품으로 평가되는 곡인데요.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인 1998년에 작곡됐습니다. 1998년 11월에 국립국악원에서 있었던 98 차와 우리 음악의 다리 놓기 음악회의에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무대에 올랐던 음악입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백병동 작곡의 가요 3제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우리의 민요와 가곡의 정서를 현대 창작음악의 언어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3제에는 세 가지 주제를 말하는데요. 가시리와 동동, 서경별곡 이 세 가지 노래를 중심으로 구성한 연작 형식의 작품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선율미와 정서를 바탕으로 하면서 단순한 편곡이나 재현에서 나아가 전통 선율의 핵심 어법을 현대적인 화성과 리듬 구조 속에 새롭게 배치한 점을 특징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부분별로 다양한 성격을 지니도록 곡을 구성했는데요. 서정적이면서도 애잔한 정서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경쾌하고 생동감 있는 에너지를 표출시켰습니다. 음악을 듣다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선율이 부분 부분 흐르는데요. 그러면서도 세련되고 구조적인 전개 방식을 취하고요. 음색의 대비 또 여백의 활용을 통해서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도록 곡을 꾸몄습니다. 작곡가 백병동이 지닌 그 특유의 절제된 감성, 지적인 구성력, 또 한국 음악어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드러나는 절제미가 매력적인 곡입니다. 가시리, 동동, 서경별곡과 같은 우리 노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음악들의 미학을 현대 예술음악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면서 우리 음악의 정체성을 동시대적으로 확장한 곡입니다. 합창과 국악 관현악을 위한 가요 3제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연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 민요와 가곡적 정서를 현대 창작 음악의 언어로 재해석한 연작 형식의 곡이었죠. 가시리 동동 서경별곡의 미학을 승화시킨 작품. 1985년도 국립국악원의 위촉 작품입니다. 백병동 작곡의 합창과 국악 관현악을 위한 가요 3제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연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으로 백병동 작곡의 가야금을 위한 신별곡 골랐습니다. 이 곡은 가야금의 전통적 어법을 바탕으로 하되 여기에 새로운 음악적 감각을 담아낸 곡입니다. 제목에 보이는 신별곡은 옛 별곡의 형식을 오늘의 음악언어로 새롭게 풀어냈다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야금 특유의 맑고 섬세한 음색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금의 여러 주법, 농현과 튕김, 여음, 글리산도 등을 활용해서 전통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선율적 흐름은 우리 정서를 유연하게 담아내면서도 그 가운데 즉흥적이고 긴장감 있는 구조를 드러내면서 전개시켰습니다. 또 음과 음 사이의 여백, 느린 호흡 속의 긴장, 점층적으로 고조되는 흐름과 같은 특징은 우리 음악 특유의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악기 가야금이란 도식에서 벗어나서 가야금을 동시대적 표현을 지닌 독주악기로 확장 해석한 작품이란 면에서 개방적이고요. 한편 전통의 계승과 창조적 변용이란 두 가치를 함께 보여주는 곡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백병동 작곡의 가야금을 위한 신별곡 듣겠습니다. 정효성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백병동 작곡의 가야금을 위한 신별곡 들으셨는데요. 정효성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1972년에 가야금 연주자 김정자가 초연한 바 있습니다. 가야금의 전통적 어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감각을 담아낸 곡이었죠. 이 작곡가 백병동은 서울대학교 작곡가 명예교수이셨는데요. 올 3월 12일에 향년 91살에 타계하셨습니다. 1936년이신데요. 우리 음악계에서 작곡가 이성천, 황병기와 동갑이십니다. 이 두 분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작곡가 백병동은 지난 3월 12일에 타계하셨습니다. 관현악곡과 합주곡, 협주곡, 실내악곡, 독주곡, 가곡, 무용음악, 합창곡, 칸타타, 오페라 등에 이르는 수많은 음악을 작곡하셨고요.

여러 편의 저서도 남기셨습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 오늘 작곡가 백병동의 음악 함께 나누셨고요. 이 코너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윤윤석제 신현식류 철아쟁산조 시우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아쟁 연주자 신현식이 스승 윤윤석의 철아쟁산조의 여러 가락을 기억하고 거기에 자신의 가락을 더해 만든 음악입니다. 신현식의 아쟁 정준호의 장구장단으로 윤윤석제 신현식류 철아쟁산조 시우 듣겠습니다.

아쟁이란 악기가 현을 마찰시켜 내는 것이 본령이지만 들으신 대로 이 산조는 활대를 쓰지 않고 줄을 뜯고 튕기는 주법으로만 연주했습니다. 윤윤석제 신현식류 철아쟁 산조 들으셨는데요. 신현식의 아쟁 정준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새로운 계절, 계절의 여왕 5월인데다가 토요일입니다. 그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오늘은 무척 행복한 느낌인데요. 이 밝은 날 무얼 해도 좋겠습니다만 오늘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보너스를 주시면서 그 좋은 기분 함께 연장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가끔 자신에게 보너스도 주어가며 살아야지 기분 좋은 나날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송지훈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밝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농사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는데요. 농기계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장비를 점검하고 브레이크와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논밭이나 경사진 길에서는 농기계가 전복될 위험이 있으니 속도를 줄이고 급회전을 피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해 주세요. 특히 농기계의 회전 부품 주변에는 옷이나 장갑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 다칠 수 있습니다. 헐렁한 복장은 피하고 안전 장비를 착용해 주세요. 또 도로에서 농기계를 운영할 때는 야간 반사

답판이나 등화장치를 확인해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부족하지 않으면 충분한 것이다. 좋은 것은 아무리 많아도 충분하지 않다. 너희가 생각하는 충분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찰스 핸디의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함의 기준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자신만의 감각이 아닐까 싶어요. 이 순간 이미 충분하다라고 느끼신다면 그 충분함을 주위에 조금씩 나누어주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가야금 앙상블 청의 써니사이드 업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2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충분하다는 말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정작 내 삶에서 그 기준이 뭔지 선뜻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에 좀 더 마음을 주면서 그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또 그 마음을 주변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걷는 길 약자의 편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꿔온 여성 노동자 조옥화의 삶을 담은 책 길 위의 간호사를 쓰신 안미선 작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빈사님 문자 주셨네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저 늘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예쁜 꽃사진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코라이오님 저도 함께 걷고 있어요 하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등산 가시는 길이실까요? 산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뒷자리 4510 쓰시는 분 아날로그형 인간인 저도 택시를 앱으로 부르기 전에 길에서 기다리면서 손을 흔듭니다. 영선님과의 공감대 반갑네요 하셨는데 그러시군요. 저 진짜 네 이게 언제까지나 이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게 좋고 나중에도 그렇게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4월 18일 날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한 성찰과 모색을 담은 내일의 옷이라는 책으로 마진주 작가님과 함께 했었는데 닉네임 보뜰마을님께서 마진주 작가님의 설명 들으면서 문득 어릴 적에 큰 집에 있던 재봉틀이 떠올랐습니다. 바늘이 움직이는 그 재봉틀 어린 저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이었죠 하셨는데 그쵸. 어렸을 때 마냥 무서웠죠. 혹시 손이 잘못해서 싹 스치면서 손을 다치면 어쩌나. 근데 지금은 재봉틀로 뭘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큰 능력인 것 같아서 재봉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또사님께서는 끊임없이 소비를 자극하는 거대 자본과 마케팅 주체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시민운동만으로는 뭔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적어주셨고요. 또 긴호흡돌고래님 가변적인 디자인 이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맥가이버처럼 창의적이고 유연한 대안들 이게 바로 가능성이겠죠? 하셨습니다.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해서 뭘 고민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고민한다고 보내주셔서 참 좋습니다. 뿌듯하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든든한 마음을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이거는 정말 참 좋은 내용이라 내 친구들이랑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다 하시면 다시 듣기를 나누어 주실 수도 있어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고 또 재방송을 이용해서 주변에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에 재방송 됩니다. 경로 이탈 조율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약자의 편에서 새 세상을 꿈꿔온 여성 노동자 조옥화의 삶을 담은 책 길 위의 간호사를 쓰신 안미선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안미선입니다.
0: 네, 우리 안미선 작가님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일과 삶을 기록해온 분이에요. 직접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기록 작업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0: 주로 어떤 분들을 만나셨던 거예요?
1: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로 여성들, 소수자들, 그리고 이주민들, 또 사회적 재난을 당하신 분들, 사회적 고통에 맞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는 기록을 해왔습니다.
0: 보통은 다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 얘기하고 싶어 하고
1: 네네.
0: 어디 가서든지. 그런데 우리 작가님은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의 삶을 기록해 오셨는데 그 삶을 기록하면

0: 하면서도 우리 작가님 얘기도 살짝 하시게 되나요? 책 속에서?
1: 아, 어떤 삶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네. 결국 저의 삶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삶에 대한 기록 속에 저의 이야기도 같이 담겨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저도 에세이 작업도 같이 해왔습니다. 네. 네.
0: 그러면 이렇게 타인의 기록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1: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제대로 알고 싶었고 그 사람들의 삶이 개인의 낱낱의 삶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연관을 맺고 이루어지는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의 연관이 결국 제 삶의 고리와도 맞닿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네. 이번 책 기류의 간호사도 누군가의 삶을 한 사람의 삶을 아주 깊이 따라간 그런 작업인데요. 조우카 선생님은 언제 만나신 거예요?
1: 조우카 선생님은 그 25년 전에 그 건강한 노동 세상이라고 인천에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뵀었고요. 그곳에서 선생님은 이제 산재 노동자들 위한 활동을 하시고 계셨고 저는 그때 그 처음 사회에 나와서 노동을 하는 신입 노동자였죠. 그때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0: 근데 그러면 이 작업의 시작은 한참 후였나요?
1: 네, 이 작업은 작년에 한 책이고요. 네. 그때 선생님의 이야기를 기록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아,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는 것이 사회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활동하시게 된 마음의 힘이랄까?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잘 듣고 기록하고 있으면 의미 있는 작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승낙을 하게 됐어요.
0: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1: 아, 만났을 때 그 네. 웃는 모습이 변함이 없으시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든든하게 웃는다면 그 마음에는 타인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자신의 살아온 삶을 거의 50여 년에 걸친 활동의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역사이기도 하고 운동의 역사이기도 하고 여성의 숨은 역사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지만 개인은 절대로 그냥 혼자가 아니라 사회, 역사, 여성의 삶, 노동의 삶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1: 네, 그렇죠.
0: 지금도 방문 간호사로 선생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옥화 선생님?
1: 네, 지금도 인천 지역에서 방문 간호사로 일하고 계시고요. 선생님께서는 나이 드신 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0: 별을 노래하는 마음, 잎새 이는 괴로움, 밤을 가로지른 걸음,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근데 이걸 보고 갑자기 우리 인생이 진짜 좀 이렇구나. 뭐랄까? 그래, 20대에는 내가 진짜 막 정의를 부르짖고 너무 뭐 공정한 거에 대한 생각을 했다면 그러다가 또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기도 하고 뭐든 죽어가는 걸 사랑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윤동주 시인은 이걸 알고 썼을까? 우리 안미선 작가님은 어떻게 이걸 알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시인의 시로 삶을 풀어내게 되셨어요?
1: 조우카 선생님이 고등학생 때 좋아하셨던 시고요. 그분도 삶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윤동주 시인의 시를 만났고 그 감성에 공감을 했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이렇게 좋은 시인도 굽히지 못하고 그 억울하게 그 감옥에서 삶을 마감했는데 이렇게 약한데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한 사람들 이 약자들 편에 내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됐던 시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동주 시인의 마음을 이어받은 조우카 선생님이 자신의 활동을 해냈고 아까 말씀처럼 삶을 돌아봤을 때 그것이 윤동주 시인의 구절과도 시의 구절과도 맞닿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니까 안 보이시고 저는 우리 안미선 작가님을 마주하고 있는데 안미선 작가님이 소녀 같으세요. 그리고 목소리도 소녀 같으셔서 아마 듣는 분들은 어머 너무 소녀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작가님의 목소리로 첫 번째 낭독을 들어볼까 합니다. 3부 별을 노래하는 마음 가운데 민들레 의료협동조합의 노래 중에 일부분 우리 작가님 목소리로 듣습니다.

0: 만석동 9번지는 무허가 판잣집으로 이뤄진 바닷가 부두의 동네였다. 조옥화는 만석동에서 한 판잣집에 세를 들어 살았다. 주민운동을 하려면 주민속으로 들어가 일해야 했다. 조옥화는 이곳에 온 첫 간호사였다. 적십자사에서 나온 여러 자료로 주민 보건 교육을 했다. 주말 진료는 일꾼교회에서 아침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5시에 끝났다. 조옥화는 의료실무자로서 일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꾸려가면서 그곳에서 2년 만에 민들레 의료협동조합을 세웠다. 민들레 의료협동조합은 1982년 4월 23일 오후 7시 186세대가 참여하는 가운데 발기총회를 열었다. 지역 주민이 주체적이고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주민 조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아직 전 국민 건강보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사회에 주민이 주축이 된 협동조합이 거의 없던 시절, 그것은 말 그대로 척박한 땅에서 제 힘으로 피어난 민들레 같은 조합이었다. 모두 한 걸음 더 나가자, 모두 한 걸음 더 나가자, 낡은 것을 버리고 손에 손을 잡고 나가자, 낡은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손에 손을 잡고 나가자. 민들레 의료협동조합에서 함께 부르는 조합가였다. 그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은 목에 힘을 주고 웃음을 띠며 때로 옆 사람의 손을 잡기도 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얼굴이 되어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모두 함께 이룩할 이전에 없었던 영토. 그것이 민들레가 뿌리 내릴 땅이었다.
1: 그래요. 1982년이면 진짜 의료보험도 제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았던, 건강보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였는데, 이때 조옥화 선생님이 이제 병원을 나와서 주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네요. 뭐 이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왜냐면 병원의 간호사로 계셨으면 굉장히 안정적인 삶이셨을 것 같거든요.
0: 그 조옥화 선생님이 1970년대에 간호사로 병원에 취직을 하셨는데 당시에 굉장히 권위주의고 영리 추구적인 모습의 병원에서 회의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계속 있을 것이 아니라 나와서 고등학생 때 생각했던 것처럼 약자들의 편에서 의료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병원을 나오셨고요. 또 하나 계기는 보건소에서 일하던 당시에 1980년대에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시고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위해 인천 도시산업선교회에 가게 됩니다. 이게 이 선생님의 진로의 결정적인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활동이셨는데 그 삶의 풍경이 어땠나요?
0: 선생님께서 주민들의 삶을 이야기하실 때는 굉장히 자발적이고 따뜻하고 서로 의지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묘사를 하셨습니다. 보통은 가난에 대해서 힘들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당시 인천에 활동하신 곳에서 실향민들이 많이 있으셨고요. 고향을 잃고 전후에 중장년이 되신 분들이 자신들의 삶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협력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옥화 선생님이 좁은 골목길을 무거운 가방과 한 등기를 들고 다니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1: 그러셨군요. 네. 네, 누군가의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그 주변 사람들까지 만나게 되죠. 근데 민들레 의료협동조합은 진짜 지금은 의료협동조합 이런 게 조금 있어요.
0: 네, 그렇죠. 네,
1: 저도 좀 만나 뵙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게 그 뭐랄까요? 사람들이 그게 뭐야? 뭐 이런 때 아니었나요? 그때 의료는 기존 병원하고 어떻게 달랐는지 궁금해져요.
0: 네. 이곳에서는 일방적인 서비스의 수혜를 주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자발성을 키우고 주민이

0: 주인이 돼서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건강이나 보육이나 일상의 삶을 같이 나누고 주민 속에서 사람들이 함께 건강한 삶을 일구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병원 시스템과는 굉장히 달랐던 곳이고 굉장히 초기에 이런 활동이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정표가 된 그런 활동이기도 합니다.
1: 우리가 아까 민주화 운동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민주 뭐 국민이 주인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조호근 선생님은 그때 이미 이렇게 주민이 주인이 되는 어떤 삶에 대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0: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라는 것을 알거나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주인이다. 그리고 당신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작은 권한을 줘서 실제로 조직을 운영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변하고 나중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는 모습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결국은 이 시민, 이 사회의 주인이 다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1: 와, 진정한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일단 개인에게서 딱 바로 서 있어야 사회로, 나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 이후에 조호근 선생님이 또 다른 현장으로 가시죠.
0: 네네.
1: 네, 그 산업재해를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또 어떤 문제의식을 좀 크게 느끼셨을까요?
0: 네. 저희 80년대 후반에 민주화 이후에 노동자의 권리의식이 확산되고 노동조합이 굉장히 많아지는 과정에서 산업재해 문제가 이제 부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는 이름 붙이지 않고 지나가고 했던 것들이 이 사람들이 아프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확산이 되면서 전문 의료인들이 이런 조직적인 활동을 했고요. 그 조호근 선생님도 이제 병원 활동이나 그 산업사회 보건 연구의 활동 등을 통해서 이 노동자들의 곁에서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을 같이 했습니다.
1: 노동자들이 무조건 그냥 아파도 참기만 하다가 이제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0: 네, 산업재해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었고요. 노동자들도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요구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권리의식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유기용제 중독 등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질환들도 산업재해라는 것이 이제 인정되는 과정을 만들어냈고요. 이런 것 공론화가 되고 법제화가 되면서 보이지 않던 노동이 노동의 이름으로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에 우리 조호근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1: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어떤 권리가 당시에는 당연하지 않았는데 당연하게 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다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그냥 처음에는 이제 간호사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큰 확장을 이루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주민으로 노동자로 여성의 삶으로 계속 확장되는 이 삶을 뭔가 이렇게 하나로 묶는 핵심이 있다면 뭐 같으세요?
0: 선생님께서는 돌봄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삶은 타인을 돌보는 삶이었고 그리고 나도 그들을 통해 돌봄을 받았다. 이것이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돌봄과 연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는 것, 기본적인 권리가 우리 일터나 마을 사이로 확산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런 면에서는 일관된 삶을 사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지금 저희 함께 걷는 길이 늘 주장하는 돌봄, 함께 이런 말씀들을 조호근 선생님이 정말 그대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길 위의 간호사라는 표현이 그냥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삶의 방식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 길 위의 간호사 이 제목을 우리 작가님 정하신 거예요? 안미선 작가님?
0: 우리 조호근 선생님이 정하셨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진짜 조호근 선생님도 이걸 내 직업이라기보다는 삶의 방식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0: 네. 선생님께서 이 제목을 정하시면서 열려있는 느낌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길이라는 것은 만들어 가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 제목을 들으면서 조호근 선생님이 또 한 여성으로도 자신의 길을 계속 만들어 간 여성이고 당시 역사 속에서도 보건의료 활동

0: 이라는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갔던 것이고, 또 우리가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서로 연결돼서 자신의 길과 자리를 함께 가져가는 과정이 이 제목 속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우리가 다 같은 그 길 위에 있으면서도 또 각자의 작은 길로 가고 있는데 길은 계속 만들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참 인상적이네요. 음악을 한 곡 듣고 얘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토다의 수제천 파트 1 듣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약자의 편에서 새 세상을 꿈꿔온 여성 노동자

조옥화의 삶을 담은 책 길 위의 간호사를 쓰신 안미선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낭독 들어볼게요. 나가는 말, 오늘도 길을 걷는다 중에 일부를 안미선 작가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0: 되었을까? 길을 걸으면서 저한테 주어진 일을 별로 거절하지 않고 묵묵히 해왔죠. 제 삶의 키워드 많은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 무엇이 자신을 그 길로 이끌었을까? 그리고 주어진 길 앞에서 어떻게 간호에 관심을 가졌고 이쪽으로 계속 걸어온 거죠. 뒤돌아보니까 일의 의미가 그렇게 일관돼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때맞춰 주어지는 기회를 그냥 받아들이고 해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것들이 적당한 시기에 기회로 와주에 나가서 지역사회 간호에 관심을 가졌고 이쪽으로 계속 걸어온 거죠. 뒤돌아보니까 일의 의미가 그렇게 일관돼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때맞춰 주어지는 기회를 그냥 받아들이고 해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것들이 적당한 시기에 기회로 와줬어요. 그나마도 행운이죠. 나는 일단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끈끈하게 흐르는 정이 난 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고 그런 기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 또 나도 좋아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 같이 하는 일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1: 주호카 선생님 삶은 누군가에게는 거창한 선택으로 보이는데 선생님 스스로는 그냥 내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이어온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안미선 작가님 보시기에 주호카 선생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다면 뭘까요?
0: 네, 선생님이 안정된 직장이니까 보건소에서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그 인천도시산업선교회 당시에는 많은 오해도 받고 탄압도 받았던 곳에 약한 사람들과 같이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두말하지 않고 그곳으로 자리를 옮기겠다고 결심한 장면, 그 장면이 저는 참 조옥화 선생님의 선택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힘이 센, 더 강한 곳으로 달려가는 세상에서 걸음을 멈추고 더 약하고 더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몸을 돌려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 떠올랐는데요. 그렇게 책에도 묘사해 놓았습니다.
1: 저는 사실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왜 꽃, 김춘수의 꽃에 보면 꽃을 꽃이라고 불러줄 때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조옥화 선생님의 삶도 어떤 분명히 의미가 있었는데 우리 안미선 작가님이 조옥화 선생님이 더 조옥화스러울 수 있도록 이렇게 딱 꽃이 되게 만들어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록을 하셨으니까 생각이 들면서 뭔가 우리 안미선 선생님의 삶에도 변화가 있었는지 이 기록을 이어가면서 그런 것도 궁금해져요.
0: 네, 제가 기록 한 책들 중에서 이 책이 좀 각별한 느낌이 들었고요. 사실은 이 간호인의 역사가 제대로 기록된 책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화운동 또 역사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이렇게 묵묵히 헌신하신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기록된 적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기록의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최근에 북토크를 했는데요. 평화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 조카 선생님의 후배들이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노력의 끝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 가슴이 먹먹하다고 이야기하셔서 선생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과정과 내력을 거쳐서 누가 어떤 노력을 해서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이름 붙여졌는가, 이런 숨은 노력들을 드러내는 것, 숨은 노동을 드러내는 것, 그런 것이 이 기록의 가치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서 저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1: 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옥화 선생님의 삶이 어떤 의미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죠?
0: 네. 네. 선생님은 약한 자의 자리에서 약한 자와 함께하는 삶

0: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또 김지선님처럼 조옥하 선생님의 굉장히 친했던 친구분은 청빈한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도 하셔요. 그런데 그 돌봄을 하면서 돌봄을 받고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또 놓치고 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삶의 길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나의 길을 꼭 붙잡고 그 길만 옆을 보지 않고 가는 방식도 있지만 옆에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채워가면서 서로의 약한 부분을 보듬어 가면서 우리라는 자리를 만들어 가면서 자신을 새롭게 세워가는 방식도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건 우리 안미선 작가님도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록을 하실 때 어떤 위대한 인물, 위인전, 유명한 뭐 그런 기록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주 아주 오랫동안 여성 노동자의 삶을 기록해 오셨잖아요. 어제가 노동절이었나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이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0: 네, 성차별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성별 분업이 말하자면 남성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여성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구획들이 여전히 나뉘어져 있고 여성들이 많은 일을 함에도 그 일들이 가시화되어 있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것은 임금 격차나 낮은 고용률 등으로 지표상으로도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가 바로 세워질 만한 경제적 보상이 적기 때문에 그런 사회 심리적인 문제랄까요? 그런 우울이나 또 그런 것들을 스스로 힘으로 또 극복해야 되는 문제도 같이 가져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과 생활을 양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성에게는 그러한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노동상의 권리가 제대로 정당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동등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 가지 다 떠안게 된 것 같아요.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런 시기에 조옥하 선생님의 얘기가 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 이런 거 있나요?
0: 선생님께서 그 자신이 세상을 새롭게 본 과정의 하나로서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도 상당히 있다. 그리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된다. 자신이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자신의 가난과 상처에 대한 그런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우리가 자신의 감옥에서 나와서 우리의 힘을 키워야 우리가 공통으로 맞닥뜨리지만 각자 혼자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힘을 모을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집에서도 밖에 일을 하지만 집에서도 계속 그 여성의 몫을 또 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 또 회사 살림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현장에는 좀 그 보이지 않는 노동들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0: 네. 사실은 이 고령화 사회고 저성장 사회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경제 발전이 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 전업으로 그 가정을 전담하는 주부를 상정하고 바깥에서는 그 전일제로 일하는 노동자, 남성 노동자를 상정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낡은 규범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런 돌봄의 사회화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노동이고 공공 자원을 통해서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확산되어야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상업화된 그런 강요된 노동에서 벗어나서 각자의 노동자에게 자신의 생존의 그런 권리를 존중하는 것들이 여전히 법적 제도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 사실 여성들이 돌봄에 좀 강하긴 해요. 좀 더 잘할 수 있고. 그렇지만 남성들이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봄, 감정노동 이런 것들은 좀 여성들이 해야

0: 뭐 약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1: 저는 돌봄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되고,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강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과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서 돌봄을 할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남녀 구분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면서, 그 일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 지원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존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노동이 무엇이냐 생각하면 그것은 사실 돌봄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돌봄이나 감정, 타인을 위해서 감정을 쓰고 돌봄을 한다. 이것은 인간이 생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타인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질주에서 좀 벗어나서 생각을 하면 아, 내 몸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지고, 내 가까운 사람들의 삶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지는 것, 이런 돌봄과 감정을 쓰는 것, 이것이 생존의 기본적인 토대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게 모든 사람에게 권리와 의무로서, 그리고 사회에도 권리와 의무로서 제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그게 참 신기하게 타인을 돌볼 때 나의 돌봄도 더잘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현장에서 만난 여성 노동자들에게서 어떤 변화를 느끼는 순간 또는 가능성을 느끼는 순간 있으셨어요?
1: 네. 사실은 많은 여성들이 이 조우카 쌤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평생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0: 네.
1: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활기차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거나,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직종의 노동자들에게 그 이름에 이름을 붙여서, 그 직종에 이름을 붙여서, 그 일의 권리를 보이게 한다든가 이런 캠페인을 하는 적도 있고요. 지역 차원에서도 조례를 통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지지하면서 지역의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들도 봤습니다. 어쨌든 당사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연대의 목소리가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변화의 목소리를 지원했던 조국 선생님의 삶도 그 연장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이 순간에도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과 또 청취자 여러분께 우리 안미선 작가님이 전하고 싶은 그런 얘기 있으세요?
1: 네. 윤동주 시인의 시구 중에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자신이 만들어 갈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길이 자신을 위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선택한 자신의 길을 아름답게 모두 다 걸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0: 이렇게 타인의 인생을 기록하는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인생도 있고 그러니까요. 어떠세요? 앞에 또이 다음에 어떤 삶을 기록하고 싶으세요?
1: 여전히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노동하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기록을 하고 싶고요. 또 그러한 삶을 같이 하고 있는 옆에 울타리들의 이야기들도 기록하고 싶습니다.
0: 나중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삶도
1: 아,
0: 기록하셔서
1: 네네.
0: 그 외국어를 많이 들으셔야 되는 그런
1: 네네. 이주민의 삶을 기록한 적도 있는데,
0: 네.
1: 우리 사회에 있는 목소리니까 더 노력해서 많이 해보겠습니다.
0: 네. 안미선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공명의 길 위에서 별을 만지다 듣겠습니다.

여성 국악 그룹 미지의 총원의 바람 들으셨어요. 앞서 들으신 곡은 공명의 길 위에서 별을 만지다 였습니다. 오늘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길 위에 간호사를 쓰신 안미선 작가님 만나봤고요. 내일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스윗의 이성실 장애인식개선 팀장 모시겠습니다. 작고 소박한 삶 중에도 얼마든지 좋은 삶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미 뭐잘 알고 계시죠?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누군가의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가려는 마음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이어주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퀴즈가 나왔어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도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세계 58위래요. 왜 이렇게 순위가 낮은 걸까 궁금했는데 그 이유는요. 이것을 많이 해서였어요. 도무지 정답이 떠오르지 않아서 찾아보니까 정답은요. 뜻밖에도 혼밥이었습니다. 혼자 차려 먹는 밥상.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편안함을 선택한 대신에 우리는요. 그 식탁에서 나누던 온기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 싶었어요. 혼자 차린 점심상이 유난히 넓게 느껴지신다면 라디오 소리를 조금 높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기분 좋은 음악과 함께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김단비의 해금 연주로 놀이터 요리사 전해드려요.

김단비의 해금 연주로 놀이터 요리사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요. 우리나라 사람의 행복 지수가 58위라는 이 순위는 유엔이 발표한 2025 세계 행복 보고서의 결과예요. 147개국 중에서 58위면 높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죠. 우리 사회의 행복 점수가 낮아진 결정적인 원인으로 친사회적 행동의 감소를 꼽던데요. 나보다 이웃을 먼저 살피고 타인에게 기꺼이 친절을 베푸는 마음이 줄어들수록 우리 마음의 온도도 함께 낮아졌다는 뜻이겠죠. 특히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행복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나타났대요. 단순히 혼자 먹는 행위가 문제라기보다는 내 사소한 일상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무심해지는 그 단절의 시간이 우리를 점점 더 야위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요. 사회가 자비로워질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요. 지금 주말인데도 혼자 식사하고 계신다면 음악으로나마 여러분의 마음이 외롭지 않게 채워드리고 싶네요. 함께 박 타보면서 이 시간 즐겨보시죠. 똘갱스의 노래로 툭탁 전해드립니다.

0: 좋아라고
1: 쓰고 톡톡 털고 돌아서 다 돌아보니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서 다 돌아보니 돈도 도로 하나 가득 쌀도 도로 하나 가득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돌아서 다 돌아보니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서 다 돌아보니 돈도 도로 하나 가득 쌀도 도로 하나 가득 부어내고 부어내고

똘갱스의 노래로 툭탁 전해드렸어요. 음악을 친구 삼아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께 소소한 행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김달림의 뜻밖의 우정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어요. 60, 70대에도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어르신들과의 교감, 그리고 고민들을 담담하게 적은 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2004 국악방송 추천 아이들 노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문자 참여 가능한 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박경수 작곡의 당신의 숨소리가 들리는 만큼의 거리. 이 곡 들으실 텐데요. 둘은 마주보았고 그러지 않기도 했다. 서로를 향한 바람도 많았고 없기도 했다. 서로에게 더 다가가지도 더 멀어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서로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늘 함께 있음이 좋았다. 작곡 노트에 쓰인 글인데요. 이 글처럼 그저 가까운 곳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은 느낄 수 있는 거겠죠? 박경소 임지혜 가야금 연주로 전해드릴게요. 구부녀의 길이에요.

당신의 숨소리가 들리는 만큼의 거리 듣고 오셨는데요. 박경소, 임지혜 가야금 연주였습니다. 행복을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랑가 준비해봤어요. 김대일, 정승희의 노래 주스 프로젝트의 연주입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찾지. 작가님,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날 윤자님이 내게 조심스럽게 건넨 그 말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여든이 37에게 혼잣말 하듯 물었던 이 말.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순간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말을 잃었다. 여든에도 여전히 이 질문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 놀라워서, 짐작만으로는 알 수 없는 여든의 마음이 막막하게 느껴져서, 내게 정답을 구하는 물음이 아니란 걸 알았지만 그녀에게 힘이 되는 어떤 말이라도 전해주고 싶었다. 그러려면 아직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애써 헤아려 보는 마음이 필요했다. 40년 후 여든이 된 나라면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을까? 그 기록을 다시 찾아 읽으며 생각했다. 윤자님의 말처럼 사람들에겐 결국 이런 작은 이야기를 나눌 누군가가 필요한 것 같다고. 너무 사소해서 나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비로소 꺼낼 수 있는 이야기들. 오늘 처음 가본 동네 식당에서 먹은 쌀국수가 너무 맛있었다거나, 버스를 타고 나서야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나온 걸 알게 됐다거나, 자주 가는 카페에서 시즌 메뉴로 단팥죽을 게시했다거나, 저녁바람이 유난히 좋아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갔다거나, 이런 사소한 일상을 가까운 이들과 스스럼 없이 나눌 때, 사실 내가 나누고 싶은 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걸 느낀다. 혼자서만 나의 살아있음을 헤아리기엔 삶은 너무 크고 헐거운 것이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요, 어느 순간 알게 돼요. 지금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는 영원히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젊을 땐 나에게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자신이 선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무언가를 해볼 기회가 드물게 주어져요. 나한테 관심 갖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러니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저질러 보는 거죠. 그때가 아니면 제가 또 언제 사람들 앞에서 막춤을 춰보겠어요. 박수를 받아보겠어요. 작가님도 사람들 앞에서 춤춰본 적 없다고 하셨죠? 지금은 용기가 안 나도요. 언젠가는 춤을 추게 될 거예요. 그땐 망설이지 말고 신나게 춰보세요.

이윤진의 노래로 쉽게 흘러가지 않길 전해드렸어요. 지금 이 순간을 쉽게 흘려보내지 말고 소중히 여기자는 마음을 담은 곡이었어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김달림의 뜻밖의 우정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는데요. 어린 시절에 자신을 길러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떠나보낸 뒤에 김달림 작가는 다른 노년의 삶이 궁금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자기만의 속도로 생의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서 그 궤적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67에 검도 6단을 취득한 순자 씨, 76에 래퍼 연습생이 된 정열 씨, 그리고 글쓰기 수업으로 인연을 맺은 여든의 윤자 씨까지. 어르신 말씀 중에 기회가 왔을 때 신나게 막춤을 춰보라는 조언도 와닿죠. 나이가 들수록 뭔가를 해볼 기회는 드물어지기 때문에 그 귀한 순간을 망설임 없이 저질러보라는 얘기가 참 유쾌하면서도 뭉클하게 다가오는데요. 어쩌면 즐거운 삶은요, 오늘 내가 먹은 맛있는 쌀국수 한 그릇 혹은 짝짝이로 신고 나온 양말을 보면서 한번 웃을 수 있는 그 사소한 살아있음에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사소한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실까요? 삶의 헐거운 틈을 다정한 대화로 채워가는 그런 오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김달림의 노년 탐구 에세이, 뜻밖의 우정 함께 했습니다.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그린 연주곡 만나보실까요? 양성필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해탈의 춤 전해드릴게요.

양성필로의 여러분의 연주로 해탈의 춤 감상하고 오셨어요. 풀과 같고 이슬과 같은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서도 소리 준비하고 있어요. 박초현의 소리로 초로 인생 만나보시죠.

초로 인생 듣고 오셨는데요. 박초현의 소리로 전해드렸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마지막 곡은 으라차차 슬기씨 준비해봤습니다. 구슬기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봬요.

누군가에겐 아름답고 따사로운 봄날이, 누군가에겐 꽃가루와 미세먼지를 견디는 힘겨운 나날이 되기도 하지요. 봄꽃 아래의 낭만과 마스크 속의 숨가쁜 일상. 봄은 늘 그렇듯 이렇게 변화무쌍한 얼굴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리랑도 그렇습니다. 애잔한 선율 속에 슬픔을 담고, 경쾌한 장단 속에 희망을 품고, 그리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눈물이 되고 미소가 되어 우리의 삶을 생동이게 합니다. 아리랑이 있어 행복한 오늘, 양방언의 아리랑 하모니를 들으며 모두가 하나 되는 즐거운 아리랑 세상을 꿈꿔봅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양방언의 아리랑 하모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해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2부 첫 곡으로 꽃과 모자 듣고 오셨는데요. 미소 컴퍼니의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토요일 2부에는 한 장의 음반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시간. 오늘은 2004 국악방송 추천 아이들 노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심청가 가운데 젖동양 만나실 텐데요. 어미를 잃고 배를 고는 어린 딸 청이를 위해서 이웃집에 가서 젖동양을 하며 아이를 어르고 키우는 이야기가 담긴 대목이에요.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립니다.
1: 그날 밤을 새누라니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하여지고 어린 아이는 점점 기진할지 동방이 희번히 밝으오니 우물가 물 길는 소리가 들리거늘 신봉사 조화라고 옳지 인제야 날이 밝았구나. 오 뭘까 두대박 소리 얼른 듣고 나설지 한 품에 아이들 안고 한 손에 집

뱅이 겉도 짚고 더듬 했다 간다. 우물가 자주 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귀신 주는 모르구나. 초치란에 어미를 잃고 젖을 주디어 죽게 된 예의에 젖조금 먹여줘. 우물가 오신 부인 철석인들 아니 주며 도척인들 아니 주야 젖을 많이 먹여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예. 이 집에도 아이가 있고 저 집에도 아이가 있으니 어디 어디 생각 말고 내일 또 안고 오시고 오그래도 안고 오시면 내 자식 온 먹이인들 참아 그 애를 굶기니까 시애인 봉사 좋아라. 감사호 수복 강령호 없어서 전설 허도 먹이랴 이 집 저지 멀다니 저거. 그때요 신봉사가 저 동양에 이곳에 나서 삼배질삼하노라. 흐히 하하 웃음소리 얼른 듣고

매고 신혼 부인 더듬 찾아가 이에 첫 좀 먹여주오 백석 청탄 시대물에 말려온 부인들께 더듬 찾아가 여보시오 부인님네 대개 귀여나인 먹고 나 먼저 이것들 남기에 저 조금 먹여주오 저놈 넌 부인들은 돈돈씩 채워주고 돈 없는 부인들은 쌀뜨씩 떠주며 맘살이나 허락하니 신봉사 좋아라 감사호 은혜 폐꿀난망이오 천성만지 보이게 어간 구하우 집으로 돌아올 적 어통 밑에 죽부대 앉으고 아이를 어른다 둥둥 내 딸이야 둥둥 내 딸이야 허허 내 딸 배불렀다 아 이제 배가 뺑뺑하구나 하고 날마다 이렇게 배가 불렀으면 오직이나 좋겠느냐 이? 둥둥 내 딸이야 이도 이게 뒤에다 인자 동네 부인의 덕이라 어려서 고생을 헌비온 부국 있다 남을 헌다더라 너도 어서 어서 자러나 너의 모친 돈들 받도 현철오구야 안전도요 아비 귀형불리 보여라 둥둥둥둥 허허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 내 딸 허허둥둥 내 딸 내 새끼지 아내 새끼 허허둥둥 내 딸 눈비 산천의 꽃봉이 새벽바람의 연초로 얼음궁기 수다리로구나 둥둥둥 내 딸 댕기 끝에는 존주식 옥구름에는 비라복수 어덩 밑에 귀래비로구나 슬슬 기어라 오 둥둥 내 딸

얌짤깡 얌짤깡 엄마 아빠 도디도디 호호둥둥 내 딸 아나 이것이 벌써 나를 보고 빵긋빵긋 웃네그려 참 아 그 웃는 집 모습 영락없이 너무이다 둥둥 내 딸 어둥둥 내 딸 서울까 서울까 밥만 좀 사다가 살강 밑에 넣어놨더니 만원 머리 감은 새양귀가 들랑달랑 다 까먹고 밥만한 담은 것을 찬지름에 달달 볶아은 넣고 나고 두두 먹자 허둥둥 내 딸 둥둥둥둥 허둥둥 내 딸이야 아예 안고 돌아와 보단 덮여 누워놓고 아예 자는 틈을 타서 동양 차로 나가는디 삼배 전대 두동지역 왼 어깨 드러매고 동양 차로 나간다 한편에는 쌀을 받고 한편에는 나락 동양 어디나 햄밤죽차로 밤을 사고 호갑 맨 어깨 드러내고 어유어유 돌아온다 그때여 심청이는 하늘을 둔비라 잔병 없이 잔등할지 세월이 여려하여 육칠세가 되어간지 부친의 집

0: 아니냐.
1: 심청가 가운데 젖동냥 듣고 오셨어요.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하나가 있는데요. 시간은 꽤 흘렀지만요.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보여주는 건 아마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의 온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연은 작년 8월 뜨거웠던 여름날 대구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시작이 돼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중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버스 기사님과 승객들 그리고 또 경찰관들이 나선 그 긴박했던 7분의 기록인데요. 누군가는요, 주저없이 아이의 기도를 확보하고요. 기사님은 또 재빨리 인근 지구대로 차를 돌렸고요. 그 사이에 또 다른 시민은 누구보다 빨리 지구대로 뛰어들어가서 상황을 알렸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쓰러진 순간부터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 단 7분이었습니다. 평범한 이웃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을 때 그 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요. 진정한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 사이의 신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도 누군가에게 작은 기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아트리오의 연주로 소나무야, 성구작 전해드릴게요.

토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오늘은 2004 국악방송 추천 아이들 노래 전해드릴게요. 아이들은 저마다의 하얀 도화지를 품고 태어난다고 하죠.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건 그 도화지에 아이들이 스스로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좋은 재료를 살짝 건네주는 일일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반 아이들 노래는 바로 그런 마음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어른이 된 우리가 유년 시절을 떠올릴 때 피아노 반주 대신 가야금과 해금 선율에 맞춰 노래하던 추억 하나쯤 품고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하는 소망이 이 음반을 탄생시켰죠. 이 음반이 더욱 귀한 이유는 노랫말에 있어요. 이황, 김시습, 서산대사 같은 우리 선조들이 아이였을 때 그 순수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을 노래한 한 시를 현대적인 우리 소리로 옮겨 담았거든요.

여기에 전래가사와 창작 동시, 그리고 국악 뮤지컬의 노래들까지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쁜 추억을 선물합니다. 그 첫 무는 활기찬 가야금 병창 동요 널뛰기로 열어볼게요. 쿵덕쿵 쿵덕, 덩덕쿵 덩덕, 올렸다 내리고 내렸다 올려 온 동네 웃음꽃 만발하고 맵쌀 좁쌀 하얀 눈살로 탈곡되어 사랑의 노래 행복으로 뿌려지는 듯한 이 신명나는 리듬을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로 만나보시죠. 강지환의 시를 김은경이 작곡하고 장서윤이 가야금 병창으로 노래하고 연주한 널뛰기 전해드립니다.

가야금 병창 동요 널뛰기 전해드렸는데요. 장서윤의 가야금 병창이었습니다. 2004 국악방송 추천 아이들 노래는 가야금 병창, 판소리, 시조, 동요 등 다양하고도 새로운 양식의 병창 동요 총 15곡이 수록돼 있는데요. 당시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에 무료로 배포가 되기도 했어요. 방금 들으신 널뛰기에 활기가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들녘의 풀꽃들이 말을 걸어옵니다. 판소리 동요 꽃새바람인데요. 하니바람 마파람 타고 매와 가람 굽이굽이 돌아 고갯마루 다다르니 늘 푸른 소나무 두 팔 벌려 안아주네. 이런 노랫말로 시작이 돼요. 거기에 수줍게 웃는 쑥부쟁이, 별이 떨어져 꽃이 된 민들레까지 우리 땅 곳곳에 숨어있는 자연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는 노랫말이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서정적이고 포근한 느낌의 노랫말이죠. 작사의 김은경, 작창과 북장단의 남상일, 노래는 김혜람이 맡았는데요. 이 서정적인 노랫말을 과연

어떻게 풀어냈을지 궁금해지네요. 여기에 이어서 아주 특별한 시 한 편을 만나볼까요? 조선 전기의 천재 시인 매월당 김시습이 불과 세 살 때 지었다는 시 소나무입니다. 복숭아꽃 붉고 버들은 푸르러요. 3월도 거의 지나가는데 솔잎에 총총 이슬이 맺혔어요. 이슬이 반짝 눈물 글썽였어요. 세 살 아이의 눈에 비친 솔잎의 이슬이 마치 눈물처럼 보였다는 그 섬세한 시선이 묵직한 검은고 병창 선율을 타고 전해집니다. 천재 시인의 유년 시절을 만나는 경이로운 순간까지 함께 하시죠. 김혜람의 노래 남상일의 북장단으로 판소리 동요 꽃새 바람, 이어서 김병우의 검은고 병창으로 검은고 병창 동요 소나무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담아주랴 접시꽃. 나리나리 나리나리 찬나리 박물장사 페랭이꽃 매나무 밑에 누룩이 쫑긋쫑긋 반짝 반짝이네 초롱꽃. 굴뚝엔 뭉게뭉게 하얀 도당 기쁘나게 새근새근새근새근 잠들게 허네. 길 잃은 들공은 놀라우다다 하늘 높이 엉덩이 지켜들고

김혜람의 노래 남상일의 북장단으로 판소리 동요 꽃새 바람 먼저 들으셨고요. 김병우의 검은고 병창으로 검은고 병창 동요 소나무 이렇게 두 곡 감상하고 왔습니다. 김시습이 세 살 때 지은 시를 들어봤다면 이번에는 구한말의 종교가인 강일순 선생이 일곱 살 때 지었다는 시 두려움을 시조 동요로 들어볼게요. 원보공지기, 대호공천경 걷고 또 걸어가면 땅끝을 만날까 두렵고 크게 소리치면 하늘이 놀랄까 두렵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 순수한 경외심이 전명선의 양금, 안정화의 노래로 어우러집니다. 이어지는 곡은 우리에게도 친숙한 전래 가사죠. 가자 가자 감나무, 오자 오자 온나무, 갓난애기 자작나무, 거짓말 못해 참나무, 꿩의 사촌 당나무, 낮에 봐도 밤나무, 동지 섣달 사시나무, 너하고 나하고 밤나무. 강상구 작곡의 해금병창 동요 나무 노래, 그리고 고무신을 물고 가서 난장치는 강아지, 어미 말에 꼬리 물고 뱅뱅 도는 망아지, 방울방울 꽃방울을 딸랑대는 송아지.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 친구들을 하나씩 불러 모으는 아지 타령까지 세 곡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해금의 해학적인 가락과 가야금의 경쾌한 울림이 아이들의 귀여운 노래와 만나서 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할 거예요. 안정화의 노래 전명선의 양금 연주로 시조 동요 두려움, 오선영의 해금 병창으로 해금 병창 동요 나무 노래, 김혜람의 가야금 병창으로 가야금 병창 동요 아지타령까지 세 곡 전해드리죠.

0: 먼저 들으셨고요. 오선영의 해금병창으로 해금병창동요 나무노래, 그리고 김혜람의 가야금병창으로 가야금병 세 곡 전해드렸어요. 안정화의 노래 전명선의 양금연주로 시조동요 두려움 가장 먼저 들으셨고요. 오선영의 해금병창으로 해금병창동요 나무노래, 그리고 김혜람의 가야금병창으로 가야금병창동요 아지타령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따끔 따끔 따끔 따끔 가시나무, 바람 솔솔 소나무, 방귀 뀌는 뽕나무. 아이들이 좋아할 노랫말로 채워져 있죠. 앞서 시조동요 두려움부터 가야금병창동요 아지타령까지 세 곡 전해드렸는데, 쉽고 재밌고 또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곡들이었죠. 오늘 한 장의 음반 전반부 마지막을 장식할 곡은 대서사시 같은 동화 한 편이에요. 바로 천재 시인 백석이 쓴 동화시 개구리네 한솥밥인데요. 가난하지만 착한 개구리가 길을 떠났다가 울고 있는 참개를 만납니다. 참개야, 너 왜 우니? 참개가 울다 말고 대답하였대. 발을 다쳐 아파서 운다. 개구리는 바쁜 길 잊어버리고 참개의 다친 발을 고쳐주었대. 그렇게 개구리는 길 잃은 방앗개비, 구멍에 빠진 쇳똥구리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자신이 도와줬던 친구들이 하나둘 나타나서 개구리를 돕기 시작하죠. 반딧불이는 등불이 되어주고요. 하늘소는 짐을 들어주며, 방앗개비는 벼를 찧어주고요. 참개는 밥을 지어줘요. 결국 모두가 둘러앉아서 한솥밥을 먹는 그 따뜻한 풍경은 상생과 나눔이라는 우리네 정신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데요. 13분이 넘는 대작이지만 가야금병창의 다채로운 가락에 실려 흐르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포근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장서윤의 가야금병창으로 가야금병창 동요 개구리네 한솥밥 만나보시죠.
1: 옛날 어느 곳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살았대. 가난하지만 마음 착한 개구리 한 마리가 살았대. 하루는 개구리가 쌀 한 마리를 얻으러 들 건너 형을 찾아 길을 나섰대.

참개야, 너 왜 우니? 참개가 울다 말고 대답하였대. 발을 다쳐 아파서 운다. 개구리는 바쁜 길 잊어버리고 참개의 다친 발을 고쳐주었대.

0: 너 왜 우니?
1: 방앗간이 울다 말고 대답하는 말.
0: 길을 잃고 갈곳 몰라 온다.
1: 개구리는 바쁜 길 잊어버리고 길 잃은 방앗간이 길 가리켜 주었대.

새똥구리야, 또 왜 우니? 새똥구리 울다 말고 대답하는 말. 구멍에 빠져 못 나와온다. 개구리는 바쁜 길 잊어버리고 구멍에 빠진 새똥구리 끌어내줬대.

0: 하늘소야, 너 왜 우니? 하늘소 울다 말고 대답하는 말.
1: 불덩굴에 걸려 가지 못해 운다.
0: 개구리는 바쁜 길 잊어버리고 풀에 걸린 하늘소 풀어주었대.

0: 반딧불이야. 너 왜 우니? 반딧불이 울다 말고 대답하는 말.
1: 물에 빠져 못 나와서 운다.
0: 개구리는 바쁜 길 잊어버리고 물에 빠진 반딧불이 건져주었대. 착한 일 하느라 길이 늦은 개구리. 형제 집에 왔을 때는 날이 저물었대. 쌀 대신에 벼 한 마리 얻어서 지고 형네 집을 나설 땐 저문 날이 어두웠대.

개구리야, 개구리야, 무슨 걱정하니? 개구리가 이 말에 개골개골 대답했대. 어두운 길 갈 수 없어 걱정한다. 그랬더니 반딧불이 등불 들고 앞장에서 어둡던 길을 환하게 밝혀주었대.

0: 개구리야, 개구리야, 무슨 걱정하니?
1: 개구리 이 말에 개골개골 대답했대.
0: 무거운 짐 지고 못 가, 걱정한다.
1: 그랬더니 하늘 속 무거운 짐 받아지고 개구리를 뒤따랐대.

0: 개구리야, 개구리야, 무슨 걱정하니?
1: 개구리 이 말에 개골개골 대답했대.
0: 새똥이 쌓여 못 가서 걱정한다.
1: 그랬더니 새똥굴이
0: 새똥 더미 다 굴려 막혔던 길 훤하게 열어주었대.

개구리야, 개구리야. 무슨 걱정하니? 개구리 이 말에 개골개골 대답했대. 방어 없어 벼 못 짓고 걱정한다. 그랬더니 방아깨비 이 다리로 쿵덕, 저 다리로 쿵덕 벼 한 마리를 금방 다 찧었대.

개구리야, 개구리야, 무슨 걱정하니? 개구리 이 말에 개골개골 대답했대. 장작업소 밥 못 짓고 걱정한다. 그랬더니 참개가 블룩블룩 거품지어 흰밥 한솥 금방 지었대.

김은경 작곡의 가야금 병창 동요 개구리네 한 솥밥 듣고 오셨는데요. 장서윤의 가야금 병창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로 듣는 우리 소리 어떠셨어요? 사실 요즘처럼 빠르고 세련된 음악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오늘 들은 곡들이 조금은 투박하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딘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서툴러 보여도 그 비어있는 틈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건 어른들의 너그러운 미소겠죠? 그 격려 속에서 아이들의 소리는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예술이 되고 세상을 향한 당당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듣다 보니까 이 노래들은 비단 아이들만의 전유물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선조들이 유년 시절에 남긴 그 깊은 성찰과 또 백석 시인이 들려주는 상생의 이야기 같은 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어른들에게도 충분한 위로와 공감을 전해주니까요. 하나의 음반에 담긴 소리의 결을 따라가 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2004년 국악방송이 정성을 다해 빚어낸 추천 음반 아이들 노래 함께했어요. 내일 일요일 이 시간에는 이 음반의 후반부 수록곡들과 함께 다시 찾아올게요.

무심코 펼쳐본 인터넷 오늘의 운세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하루 주변에 진심 어린 지지가 도움이 되겠다. 사실 별거 아닌 내용인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내 편이 되어줄 것만 같은 기분. 뭔가 오늘을 살아낼 원동력을 얻은 것 같았죠. 살다 보면 사소한 것 하나에도 의미를 두고 싶은 날이 있어요. 길가에 꽃 하나, 우연히 들려온 음악 하나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가 사소하지만 기분 좋은 지지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한평생 우리 소리,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켜온 명인들을 만나는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매달 한 분의 명인 명창을 선정해 육성으로 직접 듣고 있습니다. 소리의 본향 목포에서 구전심수로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는 아늘한 명창. 수많은 소리꾼을 길러낸 그는 판소리의 맥을 잇는 진정한 소리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월 4일 월요일 저녁 9시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에서 전라남도 무형유산 판소리 춘향가 예능 보유자 아늘한 명창을 만나봅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혜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줬을 때 손절할지 말지 고민하게 됩니다. 손절은 주식 투자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손해를 감수하고 매도해 손실을 줄이는 행위인데 요즘은 관계를 끊다라는 의미로 확장돼 쓰이고 있죠. 자신의 감정에 상처를 주는 대상을 손절하는 현상. MZ세대 특유의 문화로 여겨지고 요즘은 일명 손절사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손절하고 싶은 사람 몇 사람 떠오르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인간관계를 끊는 것이 나에게 좋은 행동일까요?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피해를 끼치는 사람, 물론 끊어내고 싶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인간관계를 손해와 이익으로 구분해서 정리한다면 내 주변에 과연 누가 남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고통과 고민을 나누는 게 관계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인간관계는 언제나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선택과 소울소스 그리고 김유리의 정들고 싶네 듣고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노선택과 소울소스 그리고 김유리의 정들고 싶네 듣고 왔습니다. 5월 2일 토요일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전통 국악 음원을 AI를 통해서 새로운 장르로 바꿔보고 감상해보는 국악 실험실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입니다. 어제가 노동절이었죠. 노동의 숭고함과 그 의미를 기리는 날인데요. 오늘은 노동절을 맞아서 주체적인 연대의 노래 옹해야를 AI를 통해서 현대의 다양한 노동 현장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인데요. 김수진 영화 연구가와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작품상 후보작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희의 너에게 가는 길 듣겠습니다.

김진희의 너에게 가는 길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부터 전통 국악 음원을 AI를 통해서 새로운 장르로 바꿔보고 감상해보는 국악실험실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평소에 AI 많이 사용하실까요? 요즘엔 생활정보나 상식, 여행정보 외에도 법이나 세금, 심리상담 같은 전문적인 영역까지 AI 챗봇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AI 대세가 된 시대라서 AI를 앞으로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해졌다고 하죠. 일상생활에서 잘만 활용하면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창작 활동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AI를 잘 다루는 방법, 저도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시 후에는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이 이어집니다.

어제가 노동절이었는데요. 오늘은 노동절을 맞아서 주체적인 연대의 노래 옹이야를 AI를 통해서 현대의 다양한 노동 현장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준 황민왕의 흥타령과 신하위 듣고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으로 이어집니다.

0: 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전통 국악 음원을 AI를 통해 새로운 장르로 바꿔보고 감상해보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오늘도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아, 지난주에 이어서 정말 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1: 오, 다행입니다.
0: 국악을 AI로 만든다. 이런 주제 자체만으로도 일단 획기적이잖아요.
1: 그래서 맞습니다.
0: 많은 분들이 이제 문자도 주시고 하셨는데 네. 오늘도 어떤 주제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1: 네, 역시 오늘도 이 AI와 함께 어떤 주제로 하면 좋겠어 지난주에는 아리랑으로 해서 네. 청취자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네. 두 번째는 어떤 주제로 할까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네. 어제가 바로 노동자의 날이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이 노동자의 날에 주목을 해서 이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네. 그리고 아 우리가 노동하면 노동요가 빠질 수 없잖아요.
0: 네.
1: 그래서 노동요를 이 AI 친구와 음악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네. 컨셉을 그래서 노동요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0: 올해부터는 노동절이라는 걸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오히려 저희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날로 다시 이제 새롭게 지정된 날인데
1: 네.
0: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새로운 노동의 노래가 필요한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와, 새로운 전통 노동요. 근데 우리의 원래 전통 노동요들도 참 많죠.
1: 맞습니다. 그래서 뭐 보리 타작하면서 도리깨질로 막 도리깨를 막 치면서 했었던 옹해야도
0: 네.
1: 있고요. 거친 바다와 싸우면서 했던 뱃노래. 그리고
0: 네.
1: 배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물 당기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같이 했던 멸치 후리는 소리 등 많이 있잖아요.
0: 네.
1: 그 중에 제가

0: 이게 경험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네. 도리깨질을 했더라고요.
1: 오, 정말요?
0: 시골에 가서
1: 실제로
0: 네네네네 콩 이렇게 다 모아놓고 네. 도리깨질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그렇군요. 옹해야를 해볼까 합니다.
1: 오, 저도 어릴 적에 할머니 따라서 이렇게 네. 막 시골에 보면은 깨도 널려
0: 맞아요.
1: 있고 뭐 이렇게 타작하는 거 많이 하시잖아요.
0: 맞습니다.
1: 저도 예전에 해봤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욱더 이제 아 이걸 한다니 막 되게 설레이는데
0: 네.
1: 그런데 이제 이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새로운 노동의
0: 맞습니다.
1: 음악을 만드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어떻게 그래서 재해석을 하셨어요?
0: 이 친구가 처음에 제가 그러면 현대인들의 노동요를 만들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 네.
0: 맨 처음에 보여줬던 게 실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만들어 주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실외 노동자들이 힘들겠네. 아니 서운하겠네라고
1: 네.
0: 생각을 해서 그러면 실내 노동자 입장에서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오늘 총 세 곡의 음악을 가지고
1: 그렇군요.
0: 왔습니다.
1: 우리가 네. 생각하면 예전에 노동요라고 하면 정말 야외에서 노동을 했던 뭐 멸치잡이나 말씀하신 뭐 보리타작이나
0: 네. 맞아요.
1: 야외에서 노동을 했던 노동요라면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정말 실내에서
0: 맞습니다.
1: 노동 진짜 진심으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노동요잖아요.
0: 맞아요.
1: 매우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원곡이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옹해야가 정말 많잖아요.
1: 네.
0: 근데 제가 이 옹해야를 선택한 이유는 이 앨범 명이 정말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앨범 명이 생활국악대전집 5집인데
1: 네.
0: 이를 놀이삼아 즐겁게 생활 소재를 노래로 부르며 이게 이 앨범의 타이틀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정한 노동요를 이 앨범에서 담으려 했구나라는
1: 네.
0: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했고 1994년도에 국립국악원 연주단 분들께서 연주하고 노래했던 그 옹해야 음원입니다.
1: 네, 그러면 바로 원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1: 강정숙의 여러분의 연주로 옹해야 들어볼게요.

0: 강정숙의 여러분의 연주로 옹해야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옹해야죠?
1: 맞습니다.
0: 대표님. 네. 정말 전통 옹해야. 와, 이게 어떻게 바뀔까요?
1: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가 맨 처음에 해줬던 네. 게 실내 노동자들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타이핑을 치는 네. 그 노동자들을 생각하면서 가사도 조금 재미있게 바꿔주고 네. 그다음에 실내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들으면 좋을 만한 신스 웨이브 그러니까 예전에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를 네. 가지고 음악들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 친구가 가사가 재밌는 게 돌이깨 대신 키보드를 잡고 마감의 파도를 넘고 떠넘네 이런 식으로 가사를 만들어서 정말 노동자들의 그 고통을 네. 신명으로 승화시켜 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옛날 노동과 정말 현대 노동의 모습이 너무 달라

0: 졌잖아요. 그걸
1: 맞습니다.
0: 그대로 가사에 옮겼군요.
1: 네.
0: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는 바닥에 도리깨를 쳤다면 지금 이제 타자를 두드리는 방식으로 바뀐 거잖아요.
1: 네.
0: 너무 궁금한데요. 이게 그러면은 장르가 여러 장르가 이제 해석됐나요?
1: 네, 이 친구가
0: 네.
1: 신스 웨이브라 그래서 예전에 1980년대 영화
0: 네네네.
1: 음악이나 비디오 게임 사운드 트랙 그리고
0: 네.
1: 애니메이션의 그 감성을 이렇게 이 신스 웨이브로 많이 이렇게 약간 레트로 웨이브라고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0: 이렇게 신스팝 뭐
1: 네.
0: 신스 웨이브라고도 하는데 이게 뿅뿅뿅뿅 오락실에서 나는 그런
1: 네네 비슷한
0: 소리.
1: 맞습니다. 네.
0: 그렇군요. 너무 귀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궁금한데요. 우리 바로 들어볼까요?
1: 네.
0: 그러면 옹해야 신스 웨이브 버전 한번 들어보실게요.

0: 옹혜야 신스 웨이브 버전
1: 네.
0: 들어봤습니다. 이게 저는 그러니까 정말 청취자의 느낌을 그대로 이제
1: 네.
0: 전달드리자면 뭐랄까요? 예전의 노동의 속도감과 현대 노동의 속도감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면서 지금은 이제 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1: 그쵸.
0: 이렇게 엉덩이를 쳐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빨리 끝내야 돼! 막
1: 그래야
0: 이러면서
1: 퇴근하고 가니까,
0: 예.
1: 예.
0: 빨리빨리 이런 느낌이 들면서 막 어서 빨리 퇴근하고 싶은 그런 또 다른 흥이 느껴지고 또 약간 그 7, 80년대 롤러장에서 듣던
1: 맞습니다.
0: 노래이기도 한것
1: 예,
0: 같아요.
1: 예, 예.
0: 직접 만드실 때 AI에게 뭐라고 입력을 했는지도 또 궁금하거든요.

0: 아무래도 이 친구가 아무래도 실내에서 노동을 하다 보니 물론 우리 이 방금 변화했던 곡에는 가사가 물론 있지만 보통은 너무 강력하거나 고저가 너무 심하거나 하면 잘 이렇게 신경을 뺏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신나기는 했지만 평이한 쪽으로 많은 변화가 되지 않은 쪽으로 일할 때 방해되지 않은 쪽으로
1: 일할 때 막,
0: 이렇게
1: 아, 진짜 노동요군요. 그러니까
0: 맞습니다.
1: 일할 때 들을 만한 노동요를 만들어 달라.
0: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1: 요즘은 진짜 직장에서 헤드폰을 쓰고 일을 한다고
0: 아,
1: 하잖아요.
0: 그런가요?
1: 방해받지 않도록. 요즘 MZ세대에 어울리는 노동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이런 걸또 만들어냈군요. 자, 다음 버전도 궁금합니다.
0: 맞습니다. 실내 노동자와 했으니까 실외 노동자를 위한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요.
1: 좋아요.
0: 이 친구가 제목을 강철의 옹해야라고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1: 강철의 옹해야요?
0: 맞습니다. 실외 노동자라고 하니까 산업의 근간인 철강 노동자 입장에서 노래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철강 노동자들이 정말 일하면서 들을 수 있을 만한 아주 강력한 사운드의 인더스트리얼 메탈이라고 하는데요. 차가운 기계, 그리고 뜨거운 강철이 충돌하는 거친 헤비메탈 사운드, 그리고 산업 현장에 소리를 넣어봤다고 하는데 잘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들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기타 아주 강한 효과를 넣어서 징 하는 그런 소리들 그렇게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강력한 합창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마무시하게 강력한 합창도 같이 이 친구가 만들어서 강철의 옹해야를 가사와 함께 만들어 주었습니다.
1: 약간 정말 물고기를 잡으러 갈때막그 남성분들이 이렇게 우리는 뭐 어디요 어디요 이렇게 하면서 노동을 했다면 이제 진짜 어떤 떼창의 남성들이 나올지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우선 그럼 음악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인더스트리얼 메탈 버전의 옹해야 들어볼게요.

0: 인더스트리얼 메탈 버전의 옹해야
1: 강력하죠.
0: 이거는요 정말 어떤 제철 산업의 홍보 영상으로 보내야 될 것 같은.
1: 그니까요.
0: 이게 기계적 소음이 노동 현장의 리듬을 어떻게 살렸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1: 네.
0: 와 이게 가사를 보니까요, 막 용광로 불길에 옹해야, 강철을 달궈라 옹해야. 직접 쓰신 건 아니죠?
1: 맞습니다. 예, 아닙니다. 네. 이 친구가 AI 친구가 예, 빙의를 해서 본인이 네. 이 철강 노동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0: 진짜 이게 전통적 옹해야가 집단의 노동의 호흡이라면은 현대 산업의 강렬한 에너지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역시나 그 남성들의 떼창이.
1: 그니까요.
0: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노동의 거친 현실감을 정말 자세하게 드러내준 것 같은.
1: 맞습니다.
0: 정말 현대 옹해야 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어떻게 만들어진 과정이 또 궁금해요.
1: 아, 이 친구가 이 곡이 이 제철소 그리고 건설 현장에 옮겨 다니는 이런 소리들도 여기다 넣어보겠다고 네. 하고 그리고 도리깨 대신에 망치로 이 달궈진 쇳덩이를 때린다. 뭐 거칠게 뿜어내는 숨결 이런 가사들을 본인들이 이 세상을 거의 만들었다라는 네. 자부심을 가지고 예, 가사도 그렇고 네. 소리들도 아 드럼 대신에 이 금속 소리를 가지고 넣겠다. 이렇게 본인이 이 프롬프트를 짜가지고 곡에다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정말 세상을 본인들을 거의 세웠다라는 자부심이 뿜뿜한 그런 가사를 계속 뽑아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아니 AI가 이 노동의 리듬을 해석을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어떤 데이터나 어떤 패턴을 입력을 했는지도 궁금해요. 이런 노동의 어떤 느낌을
1: 그러니까요.
0: 살려줘라.
1: 다음 시간부터는 네. 그걸 정확하게 한번 찝어가지고 한번 와보도록
0: 그렇군요.
1: 하겠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앞으로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니 세상의 뼈대를 우리가 세우네. AI가 어떤 이런 가사를 썼을까요?
1: 그러니까요.
0: 감동적입니다.
1: 감동적이기도 네. 하고 조금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모든 걸 본인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0: 그러니까요.
1: 것 같네.
0: 아니
1: 네.
0: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만든 데이터 안에서 긁어모은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대단할 수도 있는 거죠.
1: 맞습니다.
0: 자, 다음 버전도 궁금합니다. 어떤 버전 준비하셨어요?
1: 네, 이제 마지막 버전인데요. 이제 산업 현장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일을 다 하고 퇴근하고 집으로 가잖아요.
0: 네.
1: 집으로 가면 또 끝나지 않은 또 제2의 출근이라고 다들 그러는데
0: 저의 집에... 음악이군요.
1: 맞습니다. 이제 가사 노동자에
0: 네.
1: 대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그러면 퇴근 후에

0: 집에 가서 일을 할때 틀어놓으면 좋을 만한 노래를 만들어줘. 일단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가사노동 버전 이렇게 이 친구가
1: 가사노동 버전 너무 궁금한데 일단은 먼저 음악을 들어보고
0: 네.
1: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가사노동 가사 버전의 옹예 한번 들어볼게요.

0: 와, 가사 노동 버전의 옹해야 들어봤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 셋 중에 이 버전이 제일 이입이 되는데.
1: 그렇죠.
0: 주부다 보니까요. 아니, 집안일의 노동을 이렇게 아프로 하우스의 활기찬 비트로 녹여내니까요. 네. 아, 진짜 춤을 추면서 이 음악을 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정말 뭐랄까요. 눈물을 삼키게 되는.
1: 이 친구가 해설을 네. 이렇게 했어요. 네. 보통 집안일은 보통 혼자 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이 아프리카는 집단으로 살고 사냥도 그렇고 예전엔 집단으로 이렇게 다 같이
0: 공동체로 움직였죠.
1: 그렇죠. 맞습니다. 공동체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을 좀 주고 싶었나 봅니다. 아. 그리고 동질감, 무슨 공동체 그렇구나. 에너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아프리카 리듬을 가지고 와서 이 노래를 만들었어. 이렇게 해설을 해줬습니다.
0: 아, 그 AI가 네, 직접이요?
1: 네네.
0: 공동체 작업이라고?
1: 네네.
0: 집안일이 공동체 작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1: 그렇죠?
0: 개인의 일이 아니잖아요.

0: 좋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께 죄송해지네요. 네.
1: AI가 너무 똑똑한데요. 아니 가사를 보니까요. 저는 이 가사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해도 해도 티안 나도 멈출 수 없네.
0: 그니까요. 집안일이라는 게안 하면 티가 나는데,
1: 정말요.
0: 예,
1: 해도 해도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해도
0: 맞습니다.
1: 해도 끝이 없잖아요. 어쩜 이렇게 디테일할까요, 가사가? 보니까 세탁기는 돌아가고 나는 춤추네. 짝을 잃은 양말들은 어디 갔느냐? 분리수거 봉투 들고 러네 이건 삶의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0: 네.
1: 어떻게 이렇게 일상의 소소한 노동이 이렇게 리듬과 춤으로 탈바꿈 되었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AI가 생각하는 가사 노동이라는 게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딱히 특별히 입력을 한게 있을까요, 대표님?
0: 그건 아니고요. 집안 이제 퇴근해서 피곤하게 집에 왔어. 집안일을 하려 할때 조금 신나게 힘나는 음악이면 좋겠어. 요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 힘나는 음악으로
0: 네. 근데
1: 해달라.
0: 저희도 집에서 청소할 때 이렇게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흔히 노동요라고 하는데 노동요 틀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1: 네.
0: 아, 이 친구가 진짜 도리끼 대신 아까는 망치였고 이번엔 청소기, 분리수거
1: 맞아요.
0: 봉투 이런 식으로 이 가사를
1: 결국엔
0: 바꿔가면서.
1: 손에 하나 뭔가가 들려 있는 거군요, 노동에는.
0: 네.
1: 그렇군요. 이게 앞으로 하우스의 리듬이 일상 노동을 표현한 건데 굉장히 긍정적인 활력을 넣어주는.
0: 네.
1: 근데 아까 대표님이 힘이 나는 음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라는 그 한마디로 진짜 힘이 나는 음악을 만든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이 친구가 한마디를 더 했는데요.
1: 네.
0: 최면을 거는 듯한 반복적인 비트를 썼다고 또 그러네.
1: AI가요?
0: 네.
1: 아무래도 이게 민요는 원래 반복적인 구절이
0: 네.
1: 많잖아요. 또 주고받고도 하고. 근데 이거를 본인이 잘 해석을 한것 같아요, AI가.
0: 맞습니다. 네.
1: 지난주랑은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또 흥미로웠는데 오늘 또세 가지 방식의 옹이야를 들어보았잖아요.
0: 네.
1: 신스웨이브, 인더스트리얼, 메탈, 아프로 하우스까지.
0: 네.
1: 대표님은 어떤 게 가장 만족스러우세요?
0: 저는 앞에 곡들을 좀 강력하기도 하고,
1: 네.
0: 저도 마지막에 들었던 아프로 하우스가 가장 신나게 집안일을 하면서 들을 수 있을 법한. 네. 그리고 보통은 사무실에서 일할 때 음악이
1: 네.
0: 들리면 귀가 이렇게 가서 저는 잘 일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움직일 때, 청소할 때, 그럴 때는 음악을 항상 틀어놓는데 아무래도 더 끌렸습니다.
1: 그렇군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
0: 네.
1: 너무 궁금한데 피드백 저희에게 문자 나눠주시면 또 저희가 다음에 또 반영을 해서 재밌는 음악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또 국악에 조금 더 가깝다 느끼셨을 수도 있고 이거는 조금 국악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음악이야라고 느꼈을 수도 있는데
0: 네.
1: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시면은 저희가 또 생각해보고 AI에게 재밌게 반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AI가 국악을 만들 수 있을지 흉내 낼수 있을지 얼만큼 표현할 수 있을지 실험하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청취자들께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
1: 맞아요.
0: 휴대폰으로 어플 받으셔서 많이 해보면 해보실수록 조금 더 국악을 이 친구가 더 많이 학습하는 기회가 되니까
1: 맞아요.
0: AI 그리고 음원을 만드는 그 AI에도 많이 이렇게 정보를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축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1: 다음 주에는 더 정교한 실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소리 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 오늘은요, 우리 전통 노동의 옹혜아를 다양한 버전으로 연구해봤습니다. 오늘도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대표님 보내면서요, 날다의 옹혜아 듣겠습니다.

날다의 옹해야 듣고 왔습니다. 황일이 주말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악단광칠의 영정거리 듣고 2부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이지혜 주말엔 라디오 2부 이자람 그림의 제3회 시간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오늘이 2일이니까요.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에 가족 모임 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가족과의 만남 너무 좋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가정의 달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가족관계 개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화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화 많이 하기, 다음에 경제적 안정, 여가활동, 기타 순이었는데요. 또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을 보면요. 가족의 웃음이 가장 많았어요. 그 다음으로 여행 또는 외출, 일상 공유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감정 표현 빈도를 보면요. 자주 표현한다가 38% 절반.

안에 한참 못 미쳤는데요. 가족, 때로는 밉기도 하지만 그래도 연락이 통 없으면 궁금하고 다치거나 아프면 속상한 게 가족인데요. 너무 가까운 사이라서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족만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5월에는 가족에게 더 다정한 사람이 되어보자라고 생각해 봅니다. 잠시 후에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다시 돌려보고 싶은 영화 이야기 들어봅니다. 오늘은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작품상 후보작들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물의 태평가 듣고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0: 이 시간은 우리 마음속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입니다. 김수진 영화연구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오늘 진짜 준비하신 영화 제가 너무 다 좋아하는 영화인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빨리 소개해 주세요.
1: 네. 5월 8일에 백상예술대상이 열리잖아요. 네. 영화 부문 작품상에 이제 왕가 사는 남자를 비롯해서 네. 3학년 2학기 세계의 주인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굿뉴스라는 영화들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독립영화와 상업영화 할 것 없이 작품성이 높은 이런 영화들이 노미네이트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상업영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독립영화 후보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0: 네,
1: 일단 왕가 사는 남자는 이전에 좀 소개해드렸으니까 네. 오늘은 어쩔 수가 없다와 굿뉴스에 대한 소개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0: 먼저 어쩔 수가 없다. 박찬욱 감독의 작품이 후배에 올랐어요.
1: 네.
0: 저는 올릴 줄 알았죠.
1: 네, 간단히 이제 스토리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네. 이제 어쩔 수가 없다는 한 집안의 가장이자 25년 경력의 재지 전문가 만수가 갑자기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이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쟁자들을 하나 둘씩 연쇄살인을 하는 그런 내용의 블랙코미디 스릴러 네. 인데요. 네. 작년 9월에 개봉을 했고요. 총 294만 관객이 동원됐던 영화입니다. 이 작년 송영영화상,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등을 또 휩쓴 작품이기도 하고 또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개막작으로도 상영이 됐었고요. 해외에서는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국제관객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원작이 있는 작품을 이 박찬욱 감독이 각색을 한 게 어쩔 수가 네. 없다 이거든요. 네. X라는 소설이 원작이고요. 2005년에 X 취업에 관한 위험한 안내서라는 영화로 우선 제작이 되기도 했었어요.
0: 원작이 있는 작품이었군요, 원래.
1: 네, 그런데 네. 2005년에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 박찬욱 감독이 소설을 먼저 접했고 이제 그때부터 일찍이 이제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계획을 했었다는데요. 일생일대의 프로젝트라고 할 정도로 네. 큰 애정을 보인 작품이에요. 근데 당시에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토커라는 영화를 박찬욱 감독이 작업을 하면서 제작이 연기가 되었다.

0: 이제 최근에서야 이 선보여진 좀 오래 묵힌 그런 네. 작품이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면요. 좀 시대성이 무한 느낌도 강해요. 뭐 AI도 나오는데 또 앞에서 인물들이 입은 옷이나 또 배경이 되는 공간, 집들을 보면 조금 오래된 옛날 한 1990년대 말 2000년 초반의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또 상황에 있어서도 CCTV가 없는 곳이 요즘에는 없는 시대인데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일어나기 힘든 그런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1: 저도 예전에 그 이병헌 씨가 예능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 몇십 년 전에 정말 오래됐는데 잊어버릴 만도 했는데 박찬욱 감독님이 야 나 이런 영화 너무 하고 싶은데 나 나중에 너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나랑 같이 하자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네. 까먹고 있었는데 진짜 몇십 년 만에 나타나서 야 내가 말했던 영화 기억나?
0: 약속을 지키셨어요.
1: 네. 네. 약속을 지키셨다고 불현듯 떠올랐는데 이게 손예진 배우랑 이병헌 배우가 주연을 맡아서 또 화제가 됐어요. 두 분 다 정말 연기력이 좋은 배우잖아요.
0: 네. 이외에도 뭐 박희순, 이성민, 여메란, 차승원 등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을 했죠. 정말 연기 차력쇼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연기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연기파 배우들이 출연을 했는데요. 네. 이런 배우들도 경력이 다들 상당하신데 박찬욱 감독 앞에서는 다시 신으로 돌아간 마음으로 한신한신 정성껏 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또 있기도 합니다. 네. 이를테면 발음 하나, 억양 하나도 디테일하게 교정을 했었어야 했고 또 현장에서 녹음이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후에 후시로 여러 번 녹음을 할 정도로 배우들의 어떤 사소한 연기 하나하나에 공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없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1: 그렇군요. 이병헌 배우는 뭐 공동경비구역 JSA로 박찬욱 감독과 이미 작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손예진 배우와 박찬욱 감독은 혹시 이번이 처음 작업인가요?
0: 이 손예진 배우가 주연했던 이경미 감독의 영화 비밀은 없다의 각본을 박찬욱 감독이 맡았었죠. 그래서 한 차례 인연이 있었다 볼 수 있고요. 네. 또 반대로 이번에는 이경미 감독이 이제 어쩔 수가 없다의 각색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비밀은 없다의 남자 버전이 어쩔 수가 없다 같다는 그런 느낌이 뭐 스토리적으로나 또 분위기 어떤 장르적으로나 좀 강하긴 해요. 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에서는 이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가족을 네. 지키기 위해 연쇄살인을 저지른 이야기라면 비밀은 없다에서는 엄마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점에서 비슷한 결을 가져간다고도 볼 수가 있죠.
1: 결국에 없는 거는 두 개 다 같은데
0: 없다
1: 어쩔 수가 없다는 박찬욱 감독 작품 중에 가장 인간적인 영화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왜 그런 평가가 있을까요?
0: 인간적이라는 기준을 우선 어디에 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간적인 영화라기보다는 가장 대중적인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박찬욱 감독의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지극히 인간적인 본성에서 기인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좀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복수 3부작이 있죠. 네. 복수는 나의 것, 맞아요.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같은 경우만 봐도 자극적인 살인을 소재로 두고 있어서 자칫 비인간적인 영화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들을 다 관통하는 그런 어떤 지점들이 있거든요. 복수심이라든가 이기심, 질투 이런 것만큼 가장 인간적인 감정 어떤 태도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잔인한 비극을 초래한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점에서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우리가 애써 부정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깊숙한 어두운 면모들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낸다는 점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영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 사이에서 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가장 잔인한 장면도 덜하고 네. 또 주인공들이 충분히 공감 가능한 평범한 캐릭터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이기보다는 가장 대중적으로 관객 친화적인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해볼 수가 있죠.
1: 뭐 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주인공의 이야기라서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0: 맞아요. 시대 불문하고 이 경쟁 사회에 대한 어떤 사회 풍자적인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인간 간의 그런 어떤 경쟁에 대한 풍자에서 더 나아가서 요즘에 이제 AI로부터 일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대한 어떤 걱정의 말들이 많잖아요.
1: 근데
0: 이런 시대에 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먹이 사슬이 있으면 먹이 사슬의 맨 밑에 깔린 자들 아들끼리 경쟁하면서 또 서로 싸우면서 그

0: 가정에서 평범한 사람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그 밑단 극단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 네.
0: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그럼 미래에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1: 네.
0: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미래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라는 점에서 좀 높게 평가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요즘 또 이런 류의 드라마도 있잖아요. 뭐 서울 뭐 어디 자가에
0: 김부장
1: 김부장
0: 이야기.
1: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들려드리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다도 또 이런 비슷한 맥락의 영화잖아요. 근데 진짜 제목처럼 어쩔 수가 없다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자, 또 박찬욱 감독은 음악을 잘 쓰는 감독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곡 들어볼까요, 우리?
0: 이 영화에는 조용필의 고추잠자리라는 곡이 대대적으로 삽입곡으로 사용이 됐어요.
1: 네.
0: 이제 블랙 코미디 장르라는 이 영화의 어떤 묘한 이렇게 톤앤 매너를 정말 잘 나타내는 상징적인 선곡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 네.
0: 이 곡이 빠른 리듬도 있고 느린 리듬도 있잖아요. 근데 빠른 리듬에서는 코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가 느린 템포에서는 또 서늘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구슬퍼지는 어떤 이 곡의 흐름이 이 영화의 전반적인 흐름과 정말 딱잘 어울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조용필의 고추 잠자리가 영화 속에서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 건지 이게 안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기도
0: 네.
1: 하고 자 생각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어쩔 수가 없다 삽입곡 조용필의 고추 잠자리 듣겠습니다.

0: 영화 어쩔 수가 없다 삽입곡 조용필의 고추잠자리 들었습니다. 오늘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에 5월 8일에 열린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작품상에 오른 영화들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 주실 영화는 굿뉴스죠?
1: 네, 이 굿뉴스라는 영화는 2025년 10월에 공개된 넷땡땡땡 오리지널 영화이고요. 네. 불안당, 킹메이커, 길복순 등을 연출한 액션 영화에 특화되어 있는 변성현 감독의 연출작입니다. 네. 하지만 이 영화는 액션보다는 코미디 장르에 좀 더 가깝다 볼 수 있고요. 출연 배우로는 이 변성현 감독과 여러 작품에서 함께했던 설경구 배우를 비롯해서 홍경, 유승범 배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일본의 유명 배우인 카사마츠 쇼, 또 야마다 타카유키라는 배우도 이제 출연을 했는데요. 네. 이 영화는 1970년에 일어난 일본 여객기 공중 납치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본 배우들이 또 출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0: 그 제목? 과 같이 굿뉴스는 그게 또 아닌 것 같은데 일본 여객기 공중 납치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1: 일본에게는 사실 이제 배드 뉴스이긴 하지만 일본과의 외교적 이해관계에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어떤 국제 관계에 있어서 또 정치 이념적으로 좀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으니 그래서 굿뉴스라는 중의적인 제목을 붙인 것 같은데요. 네. 실제 발생했던 일본 여객기 공중 납치 사건이 먼저 어떤 사건인지 먼저 좀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사건은 일본의 급진적 공산주의 동맹파가 이제 도쿄에서 후쿠오카로 향하던 여객기를 납치를 해서 북한으로 승객 129명을 태우고 건너가 망명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 정부가 공조하고 이 해당 여객기를 김포공항에 비상 착륙시켜서 긴 협상 끝에 승객들을 구출해내게 되는데 예. 이후에 이제 일본의 차관을 이제 대신 인질로 승객들을 대신 바꿔 태워서 예, 범인들이 북한으로 넘어가 네. 이제 망명에 성공하게 되죠. 네. 이후에는 다시 이제 인질로 잡혀갔던 일본 차관과 비행기를 조종한 파일럿들이 이제 일본으로 무사히 귀국하게 되었고요. 네. 정말 영화보다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그런 실제 사건이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어요.
0: 그러니까 한국의 도움으로 일본이 납치범으로부터 무사히 일본 승객들을 구출한 실제 사건이 모티브가 된 영화군요.
1: 그렇죠.
0: 이런 이야기에서 설경구 그리고 또 홍경 배우 어떤 역할인가요?
1: 우선 설경구 배우는 실존 인물은 아니고요. 암흑애라는 인물을

0: 극중 연기를 합니다. 이제 아무개가 지니는 의미처럼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해결사 캐릭터인데 빠른 두뇌 회전으로 이 여객기 납치 사건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전체적인 판을 주도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똑똑한 머리에 비해서 약간 이제 옷차림을 보면 후줄근하고 말투도 껄렁한 그런 개짜스러운 역할인데 설경구 배우가 아주 잘 소화를 했죠. 그리고 홍경부는 여객기를 서울로 유도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엘리트 관제사로 등장합니다. 실제 있었던 실존 인물이고요. 극중 납치범들을 교란시켜서 서울로 여객기를 유도하는 과정들이 영화 속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지는데 이 홍경 배우를 중심으로 아주 재미있는 또 장면들이 굉장히 많죠.
1: 어떤 장면인가요?
0: 이 예를 들어서 이제 평양 관제사와 서울 관제사 사이의 교신 싸움 씬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먼저 이 교신 버튼을 눌러야 빠르게 일본 여객기에 무전이 닿을 수가 있어서 네.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것 또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는 하는데 네. 이 극적인 순간을 변성현 감독이 영화적으로 변주시킨 거예요. 그래서 영화상에서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의 관제 현장과 네. 또 관제사의 상상 속에서의 펼쳐지는 이미지가 있는데 사막에서 1대1 대결을 펼치는 어떤 총잡이들의 결투 그러니까 마치 서부극 같은 그런 장면을 영화 속에서 현실과 이 상상 상의 이미지를 교차 편집해서 그게 긴장감을 더한 점이 좀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입니다.
1: 그러니까 진지한 사건을 이렇게 좀 영화적으로 풀어낸 것 같아요. 그죠? 이 또 인상적인 장면이 있을까요?
0: 또 이 영화의 백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서 좀 보지 못한 그런 장면들이 있다면 일본 여객기가 이제 서울에 비상 착륙을 할 때 이 납치범들이 북한에 착륙한 것처럼 이제 속이기 위해서 태극기 대신에 공항 김포공항에 북한의 인공기를 이제 걸어 둔다던가 네. 또 한복을 입고 꽃을 들고 환대하는 여성 엑스트라를 막 대거 동원한다던가 또 고위직 간부들이 북한의 군복을 입고 그런 맞이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여러 등장해요. 네. 근데 굉장히 어떻게 영화 속에 한정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대목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병선영 감독의 어떤 빠른 편집과 만화스러운 어떤 연출 또 연기력 출중한 배우들의 어떤 슬랩스틱 코미디 등이 더해져서 좀 다소 진지할 수 있는 상황을 우스꽝스럽게 풍자하듯이 그리는 장면이 좀 이 영화의 또 하이라이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사실은 이게 현장이라면 되게 진지할 법도 한데요. 영화니까 웃어도 되는 장면인가 싶긴 한데 연출의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이게 진짜 영화 속에서만의 일이 아니고 실제 네. 사건에서 있었던 일들을 고스란히 영화에 이제 그려낸 거예요. 네. 여객기가 서울에 착륙할 당시에 이제 공항 내에 국적기나 외항기를 모두 안 보이게 네. 이동 조치를 시키고 또 실제 진짜 태극기 대신에 북한에 인공기를 걸어두고 실제 북한처럼 꽃을 든 환영 인파도 동원이 되었다고 하죠. 네.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제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미군이 돌아다니는 것이나 뭐 여러 가지 이 한국인이
1: 정황이 그
0: 네, 의심이
1: 그
0: 되는
1: 아니에요.
0: 그런 정황들을 보고 네. 이 납치범들이 북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한국과 일본이 공조해서 이 인지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이제 납치범들의 입장에선 또 북한으로 우리가 가도록 하는 조건으로 서로 간의 집요한 협상의 과정이 펼쳐졌죠.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그런 협상의 과정들을 굉장히 긴장감 넘치도록 또 연출을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1: 그러니까 이야기만 들으면 여러모로 몰입감이 굉장히 상당할 것 같은데 이런 영화를 또 OTT에서만 볼 수 있다니까 또 아쉽네요.
0: 네, 극장에 걸리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한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OTT에서 이제 찾아보시면 좋을 영화 중 하나고요. 네. 이런 기존의 한국 영화들 좀 차별화되는 색다른 요소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번에 백상예술대상 작품상 후보로 또 오른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설경구, 홍경 배우뿐만 아니라 6년 만에 모처럼 얼굴을 비춘 유승범 배우가
1: 그러네요.
0: 극중의 중앙정보부장 역할을 네. 맡아서 유쾌한 악역으로 출연해서 그게 또 완성도를 높여주거든요. 그리고 이런 쟁쟁한 한국 배우들과 또 일본 내에서 또 훌륭한 연기력으로 정평난 배우들이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협언을 펼치는 것도 굉장히 흔하지 않은 광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모습들을 보고 싶다면 꼭 한번 이 굿뉴스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1: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요. 또 영화에서는 또 어떻게 비춰질지 또 어떻게 코미디 형태로 드러날지가 또 궁금해집니다.

0: 자, 영화 굿뉴스 삽입곡 프랭크 시나트라의 블루문 들으면서 저희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진 영화 연구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영화 굿뉴스의 삽입곡 프랭크 시나트라의 블루문 들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1940년대 스윙시대 가수면서 1950년대부터 1970년대 비틀즈와 엘비스 프레슬리의 로큰롤 인기를 뚫고 20세기 가장 위대한 가수로 불렸는데요. 가수로서 큰 사랑을 받았지만 50여 편의 영화에도 출연했고 영화 지상에서 영원으로로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타기도 했고요. 레코드 회사를 차려서 사업가로 성공도 했죠. 정말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프랭크 시나트라 하면 대표곡 마이 웨이가 떠오르죠. 이 음악처럼 정말 자유롭게 살았는데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묘비에는 이런 구절이 새겨 있습니다. 바로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인데요. 죽음 앞에서도 미래를 생각했던 프랭크 시나트라. 그래서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요? 숙명가야금 연주단의 마이웨이 듣고 올게요.

숙명가야금 연주단의 마이웨이 그리고 노고지리의 차찬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정보 보다가 봤는데요. 50대 이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 네 가지 유형이라는 글을 봤어요. 50대라는 나이는 인맥을 넓히기보다 관계 평화를 지키는 게 중요한 나이라고 하는데요. 법륜스님은 노년의 불행이 되게 잘못된 인연을 놓지 못하는 집착에서 온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 만나면 안 될 유형을 보면요. 제일 먼저 만나고 나면 기운 빠지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이용자형 인연이고요. 다음은 단점만 들춰내는 비난형 친구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만날 때마다 부딪히는 소모적 관계인데요. 50대 이상 청취자분들 공감하실까요?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노을양의 아직은 괜찮아 듣겠습니다.

놀량의 아직은 괜찮아 듣고 왔습니다. 이제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도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 김단비의 기다리는 이유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농사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는데요. 농기계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장비를 점검하고 브레이크와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논밭이나 경사진 길에서는 농기계가 전복될 위험이 있으니 속도를 줄이고 급회전을 피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해 주세요. 특히 농기계의 회전 부품 주변에는 옷이나 장갑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 다칠 수 있습니다. 헐렁한 복장은 피하고 안전 장비를 착용해 주세요. 또 도로에서 농기계를 운영할 때는 야간 반사판이나 등화장치를 확인해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제16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전통공예 부문 후보를 공모합니다. 서암문화재단이 시상하는 서암전통문화대상은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까지 호남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중견 예술인을 예우하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올해 시상 분야는 전통공예 부문입니다. 대상 수상자에겐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호남 지역 전통공예에 맥을 잇는 중견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화천그룹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접수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서암문화재단이 호남의 예술혼을 응원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음악을 연주할 때 음표만큼이나 쉼표도 중요하죠. 쉼표는 단순히 음악을 잠시 멈추는 게 아니라 소리 내지 않음으로 연주를 하는 건데요. 만약 연주자가 악보에 있는 쉼표를 무시해버린다면 음표를 하나쯤 놓치는 것보다 더 치명적으로 음악을 망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삶에도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쉼표가 필요한 법인데요. 고즈넉한 풍류에 몸과 마음을 맡기는 이 시간도 우리 삶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연주하기 위한 쉼표 같은 시간이겠죠. 5월 2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서희철 가단의 소리와 연주 영주 십경가 이야홍 타령으로 출발합니다.

0: 서희철 가단의 소리와 연주, 영주 십경가, 이야옹 타령 함께 들으면서 5월 2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풍류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도 잘 보내셨나요? 가족의 달 5월 풍요롭고 행복한 달이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계절이기도 해요.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꽃가루가 차 위에 가득 있더라고요.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구학방송 전용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 또 만나보실 수도 있고요.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탭 클릭하시고 풍류가 좋다 페이지 찾아오시면 다시 듣기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도 푸짐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오늘도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푸짐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좋은 선물 전해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사연 모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397님, 우와 좋다, 넋을 잃고 듣습니다요. 네, 감사합니다. 이희배님, 반갑습니다 용훈님. 다음 주는 어버이날과 제 생일이 있어 아들, 딸이 여행 계획을 해놓았어요. 용훈님과의 대화는 한 주 쉬어갈 수밖에 없겠어요. 아이고 아쉽습니다. 하지만 잘하셨어요. 네, 용훈님도 부모님 계시면 바쁘시겠네요. 멋있는 날 보내시고 다다음 주에 만나요. 이춘희 매화 타령 양산도 듣고 싶어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재방송 때 우리 승승장군님, 안녕하세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면 좋겠네요. 작은 법도 잘 지켜야겠습니다. 날이 좋은 토요일 밤 풍류가 좋다와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언제나 친구처럼 가족처럼 저희 방송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풍류 잘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항상 애청해 주세요. 음악 한 곡 듣고 풍류 사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쟁의 김일구, 가야금의 장월중선, 가야금 아쟁산조 병

0: 야야야야 흥보야, 이것이 좌창이라는 것이 말이야. 앉아서 노래하는 잡가라고 하지 않았냐? 예형님, 앉아서 부르는 긴 잡가를 좌창이라고도 하지요. 아,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아, 길에서 이런 전단지를 나눠주던디. 아, 여기는 서도 좌창이라고 써있질 않더냐? 아니, 앉아서 부르는 것이 좌창이라면서. 아, 여기엔 왜 서 있어도 좌창이라냐?
1: 우미, 서도 좌창은 서 있어도 좌창이라는 말이 아니라 저기 관서지방 소리꾼들이 부르는 잡가인디요. 아, 워미 워미 워미. 근데 아따, 서도 잡가 공연 전단지를 받으셨으라? 아, 그 먼 뒤서 남원까지 원정 공연을 다 불고 이것을 꼭 들어야 쓰겄는디요.
0: 아, 그려? 아, 서도 좌창이라는 것이 귀한 것이냐? 아, 이것도 풍녀 사전에서 알아봐야 쓰겄구만.
2: 네, 오늘도 풍녀사전 잘 펼치셨습니다. 과거에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에서 불리던 잡가를 서도잡가라고 하는데요.

경기 잡가와 마찬가지로 서도 잡가에도 앉아서 부르는 좌창과 서서 부르는 입창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서도 입창을 칭할 때에는 선서리 혹은 논량사거리 등 별개의 명칭이 사용되고 서도 잡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좌창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서도 좌창으로 분리되는 노래에는 공명가, 사설 공명가, 제전, 초안가, 추풍감별곡, 적벽구, 관동팔경, 뱃따라기, 자진뱃따라기 등이 있습니다.

0: 나.
1: 오봉녀 신정의 유지숙의 소리로 서도 작가 공명과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풍녀사전에서는 서도 작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작가뿐만 아니라 서도 소리 전반에 나타나는 특징이 약간 콧소리를 섞어 격하게 떠는 요성이죠. 느린 곡에서는 흐름끼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빠른 곡에서는 아주 익살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게 서도 소리만의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싶네요. 풍미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끝곡으로 김선구의 해금, 서영석류 해금산조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0: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지켜온 명인들을 만나는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매달 한 분의 명인 명창을 선정해 육성으로 직접 듣고 있습니다. 소리의 본향 목포에서 구전심수로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는 아늘한 명창. 수많은 소리꾼을 길러낸 그는 판소리에 맥을 잇는 진정한 소리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월 4일 월요일 저녁 9시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에서 전라남도 무형유산 판소리 춘향가 예능 보유자 아늘한 명창을 만나봅니다.
1: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용호의 풍리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이춘희의 소리 경기민요 매화타령이었습니다. 지난주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청취자님 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전영민님 새타령 어제 불렀는데요. 더 익혀서 제대로 불러봐야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승승장군님 2부 로고송도 바뀌었네요. 네 바뀌었지요.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우리 풍류가 좋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지난주 발표와 마찬가지로 추첨을 통해 선곡 게시판에 올려서 알려드릴게요. 계속해서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꼼꼼히 챙겨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선정되신 분은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음악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2898님 신청곡 오경희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 서공철류 짧은 산조 감상하시겠는데요. 서공철 명인은 산조를 가리키는데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진양조에 눈이 내리고 중머리에 봄이 오고 중중머리엔 군자 임이 찾아오고 자진머리엔 희노애락을 담고 휘머리엔 젊음이 가고 뒤풀이에서는 만사를 정돈한다. 네, 한편의 인생을 논한 서공철의 산조 그 의미를 마음에 담으며 오경희의 연주로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오경희의 가야금 연주로 서경철류 짧은 가야금 산조 감상하셨습니다. 서경철 명인의 말씀처럼 가락의 삶의 원천과 흐름, 기운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자, 음악 한 곡 더 이어가겠습니다. 김덕명의 소리, 경상도 성주풀이 감상하시겠는데요. 경상도에서는 보통 지신밝기할 때 거의 모든 마을에서 성주꽃을 하면서 고사소리로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지신을 밟거나 잡기를 막자는 내용으로 제의적 성격이 높은 편이었죠. 오늘은 김덕명의 소리로 감상하시고 저는 풍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하늘 천 따지 가물현 누룩항 천지 혼낭 생긴 후에 이를 승진이 밝았다. 산천이 개탁하고 만물이 번성할 때 금년 해본 이 동네 진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단명자는 수명장수 박복자는 부귀영화 공명무자자는 자승창승 경고자는 적덕주자 농사자는 장원하고 상업자는 재수대통 나갈 때는 간짐지고 들어올 때는 온짐지고 자꾸 잡시는 물알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성주야 성주님 모실 터를 닦자 함경도라 백두산은 두만강을 둘러있고 두만강 정기가 떨어져서 평안도 모양산 생겨서 모양산 정기가 떨어져서 대동강이 생겼네 대동강 정기가 떨어져서 항해도 구월산 생겨서 구월산 정기가 떨어져서 재령강이 생겼네 재령강 정기가 떨어져서 강원도 금강산 생겨서 금강산 정기가 떨어져서 임진강이 생겼네 임진강 정기가 떨어져서 경기도 삼각산 생겼소 삼각산 정기가 떨어져서 한강이 생겨서 한강 정기가 떨어져서 충청도 계룡산 생겼소 계룡산 정기가 떨어져서 백마강이 생겼네 백마강 정기가 떨어져서 전라도 지리산 생겨서 지리산 정기가 떨어져서 영산강이 생겼네 영산강 정기가 떨어져서 경상도 태백산 생겨서 태백산 정기가 떨어져서 낙동강이 생겼네 낙동강 정기가 떨어져서 양산 금정산이 생겨서 금정산 정기가 떨어져서 이집트가 생겼네 내리온다 내리오 지신 지신이 내려와 하늘이 생겨서 갑자연 땅이 생겨서 월축년 갑자 월축이 생긴 후에 천지 일월이 생겨서 천지 일월이 생긴 후에 인간 세상이 생겨서 인간 세상이 생겨서

새벽을 세면 성주보니 없을 손양 성주보니 어떠며요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이 본일내라 제비원에다 솔씨를 받아 개평소 평에 던졌네 강남 갔던 연자가 그 솔씨 무르다가 던져서 던져서 거지봉산에 던져서 이 소를 길어낼 제삼정성이 물을 주고 육판서가 길어내니 낮이 되면 태양을 받고 밤이 되면 이슬을 받아 이 소리 점점 자라나서 타박 소리 되었네 타박 소리 자라나서 보독 소리 되었네 보독 소리

따라 치치따라 거지봉산을 치치했다. 나무 하나를 잡아보니 까마까치가 집을 지어 그 나무가 부정해. 그 나무를 벼리고 또 한 나무를 잡아보니 항새 득새가 집을 지어 그 나무가 부정해. 그 나무를 제끼두고 또 한 나무를 잡아보니 강산하고 제일목

모셔놓고 선망 후망 조상님은 금당에다가 모셔놓고 김어이소 성주님은 상랑우에다 모셔놓고

을 울리자 아게자게 살가니에 토양판이 걸렸네. 여루여루 부엌아 부엌신을 울리자 동쪽에서 회원나무 가둥구리도 디디고 남쪽에서 회원나무 분나무도 디디고 서쪽에서 회원나무 청사이도 디디고 북쪽에서 회원나무 가시등불도 디디자 여루여루 조례야 조례시를 울리자 하라지게 이르도 살천석을 이르고 하라지게 이르도 살만석을 이르자 큰 소톤 단말지 이 작은 소톤 서말지 이 소태 권양지여 부모 봉양하여 보세 여루여루 부엌아 부엌신을 울리자 자구잡신은 우랄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용왕아 요왕신을 울리자 동해바다 요왕아 남해바다 요왕아 서해바다 요왕아 북해바다 요왕아 7년대한 가물음에도 우물청청 디디주소 구연장마 홍수에도 우물청청 디디주소 추나추동 사시절에 질새 없이 따라도 우물청청 디디주소 자구잡시는 물알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장뚜가 장뚝신을 울리자 강원도 보리 날아와서 이 장뚝에 굴치자 고장은 매화사 색깔이는 붉으사 기름장은 타라사 색깔이는 까마사 된장은 누르사 막장은 달아서 굴치자 굴치자 이 장뚝에 굴치자 자꾸 잡시는 물알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

동마가 티 밀어주고 마구자 마구자 도둑 놈을 마구자 자구자 치는 물을 까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 여루 도장아 도장신을 울리자 하라지게 개리도 살천석을 개리고 하라지게 개리도 살만석을 개리자 마구자 마구자 도적넘을 마구자 창구잡시는 불알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김용호의 풍류현장. 오늘 소개해드릴 풍류현장은 경상북도 예천 통명리 들녘에서 오내기하는 날 울려 퍼지던 아부레이 수나 그리고 돔소 소리입니다. 이 소리들은 단순한 노동의 리듬을 넘어 논 위에서 함께 숨쉬고 살아가던 공동체 질서와 염원을 오롯이 담아낸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흙을 가르고 모를 심는 손길 위에 얹히는 가락은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과 더불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생의 호흡을 함께 실어 나르는 소리라 할 수 있죠. 예천 통명의 농요는 무엇보다 공동체의 합심에서 비롯됩니다. 선소리꾼의 매김과

이를 받는 후렴이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이 구조는 단순한 선율을 넘어 노동의 속도와 방향을 조율하는 기능을 하죠. 아브레이수나 아브레이수나 이도수나 라는 반복적 후렴은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고 일정한 간격으로 모를 심게 하는 일종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 사투리로 아브레이가 모인다, 합친다는 뜻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 소리는 처음부터 공동체적 결속을 전제로 한 음악적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돔소 소리는 모를 다 심고 논에서 나올 때 부르던 노래인데요. 한마디로 앞선 작업의 긴장과 집중을 풀어내는 이완의 음악입니다. 도음소 도음소 에루아하라는 후렴은 반복 속에서 점차 여유를 띠며 노동을 마무리하는 안도감과 다시 움트기를 바라는 기원을 함께 담아냅니다. 돔소라는 말이 더 움튼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이 소리는 이미 끝난 노동 이에 다시 시작될 생명을 겹쳐놓는 상징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천 통영 농요의 특징은 모심기에서 김매기, 타작에 이르기까지 농농사의 전 과정을 하나의 음악적 흐름으로 엮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애벌매기 소리, 상사디어, 방해소리, 애이용소리, 그리고 일을 마친 뒤 부르는 캥마쿵쿵노새 이르기까지 각각의 소리는 노동의 단계에 맞춰 기능과 정서를 달리합니다. 이 농요는 1979년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요. 이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오늘날까지 활발히 정승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천 통명 농요 아브레이스나 돔소 소리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농요 한 자락을 넘어 논 위에서 함께 호흡하던 사람들의 삶과 질서를 만나게 될 겁니다. 모이고 흩어지며 다시 이어지는 이 소리의 흐름은 오래된 풍류처럼 우리의 내면 깊숙이 스며들며 공동체의 기억과 생명의 순환을 다시금 일깨워 줄 것입니다.

0: 엉뚱한 마디는
1: 에이요
0: 폭나게 하고
1: 에이요
0: 홍둥글둥글
1: 에이요
0: 홍수박 담으로

0: 어깨가 아질 쑥
1: 에이요
0: 콩허리가 아굽석
1: 에이요
0: 콩부알이 이덜렁
1: 에이요
0: 콩오금이 이좋

0: 한마디로
1: 에이요
0: 공 들고 나세
1: 에이요.
2: 이상휴 외 여러분의 소리로 경북 예천 통명농요 오심기 소리, 아브레이 순화 돔서 소리, 김매기 소리, 아행해 긴상사 소리, 방아 소리, 에희용.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5월 2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미가 좋다. 벌써 아쉽지만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어요. 내일도 좋은 풍류 그리고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 수제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노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노래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수한 토속민요, 흥과 한이 가득한 통속민요,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에 맑고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0: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부부의 날이 이어지는 5월의 첫 주말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세상은 자연스레 사랑이란 말로 채워지죠. 우리 판소리 대목 사이에서도 저마다 다른 빛깔의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굶주린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던 흥보 부부의 애틋한 자식 사랑부터 공양미 300석에 몸을 던진 심청이의 극진한 효심, 그리고 만류하는 아내를 뒤로하고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별주부 부부의 안타까운 정까지 말입니다. 사랑은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으니까요. 가장 가까운 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행복한 5월 보내시길 바라며 2026년 5월 2일 토요일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문을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단가 대관강산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대관강산은 예전에 박기홍 명창이 불렀다고 하는 단가인데요. 이 박기홍 명창에게 어렸을 때 단가를 학습한 박록주 명창은 이 단가로 고째 단가의 품격을 잘 전해주었지요. 대관강산은 큰데 볼관자를 써서 크고 넓게 전체를 바라본 강산 경치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죽장망의 풍월차로 대관강산 구경 갈까? 봉래산을 가자 하니 약수는 둘러있고 곤륜산 바라보니 낙포우는 멀었더라. 이렇게 중국의 명승지를 두루 구경하며 감회를 읊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박록주의 소리로 대관강산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죽장망이요 풍월차로

산을 구경할까 동네 산을 가자 하니 약수나 눌러 있고 곤륜산 바라보니 남풍은 멀었더라 우아로 천상 행경악망 불러이리 무한해요 인간은 망고이긴 죽 사찰로 구경하고

0: 해군만 유용하구나. 등안강 서산로 산모이긴 하는구나. 절강업 북한조수 백용산 천인무대 맹유 파령성 상족공중호가 지리오 소수한 반빛소리 반주위에 서전난등 아래로롱 아래롱 옆에며 산호수를 보였나누 700인 노론 물 물이 돋아오고 무강은 약금 허약 정년만 신조계라 정막한 항농목 25년 탄원 소리 청금순한 그릇도
1: 좋다
0: 평산로 기르기 난 정은로 못이옵 기억일점이좀 좀좀 나라 학률지옵 도진이 평산하가는 이야기냐 상강의 배를 띄워 풍월만 가득 길꽃봄봄 육류차죠 나려하니요 백구비 분이로다 한골조

0: 오늘 첫 곡으로 단가 대관강산 띄워드렸습니다. 소리에는 박록주였습니다. 크게 보는 강산의 경치, 대관강산을 통해 인간의 만고경치를 차례로 들어보셨는데요. 주로 중국의 명승지들이었지요. 유적지와 그와 관련된 고사를 생각하며 산천유람을 하는 것은 요즘식으로 보면 역사 답사 코스 같은 건데요. 체험학습을 노래로 본 듯이 그렸습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아으! 이렇게 추임새를 하면서 함께 소리판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요. 추임새 열심히 연습해 보시면서 귀명창도 함께 되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흥보가 중 놀보가 박타는 대목인데요. 다섯 번째 박통에서 사당패와 솔대패가 나오는 장면으로 함께 추임새 해보시겠습니다. 앞서 놀보는 첫째 박에서 상전 노인이 나와 천민 신분이 들통날까 봐 돈을 바쳤고요. 둘째 박에서는 상역군들이 나와 집터를 뺏기지 않으려고 돈을 또 바쳤습니다. 셋째 박에서는 놀보가 화가 나서 울러모로 박통 하나를 던졌는데 그 박통 속에는 정말로 돈이 나와 동네 사람들이 우우 하고 돈을 모두 주워

0: 가버렸지요. 넷째 박에서는 줄봉사와 장애인들이 나와 돈을 뜯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박을 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유랑 예인들이 나와 노래와 공연도 이어집니다. 그럼 흥보가 중 다섯째 박통에서 사당패 솔대패 나오는 대목으로 추임새 보겠습니다. 소리의 김현수, 북반주에는 김득수입니다. 추임새 들어갑니다.
1: 거린들 떠난 후에 다섯째 통 또 탈 적에 박타는 적군 중에 옆구리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꼭 하고 마는 청보한 놈이 있는디.
2: 네?
1: 여보세요, 놀보시. 이 통칼 박손에는 내가 먹이면 어떠하오? 놀보가 허락하니 청보놈이 놀보를 꾸짖기로 꼭 박말만 가지고 앞소리를 매기던 것이었다. 힐근 힐근 돕지야 어여우루 돕지야 힐근 힐근 당겨주소 어여우루 돕지야 주순우 당태태 시워진 심들이 손박이 공명한 직성년인 내 행실들이 건박이 어여우루 돕지야 미란을 가서 호박이 욕구설 바르네 주박이로다 어여우루 근래 풍속이 그대 소박 사람마다 모두 경박 어유로 돕다 남의 말을 대고 타박 형제간에 몹시 구박 어유로 돕지 흥보세 의심은 박은 지비근 해받는 박이오 어유로 돕지 놀보노무 힘은 박은 지비원 소반는 백이라 어유로 돕지 어유로 혹지냐 어유로 돕지냐 약만 나와서 바로 결박 상제 나와서 무수공박 어유로 돕지 거린 나와서 아주 협박 내정상에 가도 민박 어유로 돕지 악독하게 모은 재물 부셔지기가 촉박이라 어유로 돕지 대형세가 절인방박 강놀보가 쪽박놀보라 어유로 돕지 어유로 돕지랴 어유로 돕지랴 어디야 차당거 주소 거유로 돕지랴 힘끈 잘 당긴다 허여로 돕지랴 이런 일을 보더라도 허여로 돕지랴 악독하게 벌라봐서 허여로 돕지랴 박이 건짐 벌어지니 사당패 솔대패 등물들이 꾸역꾸역 나오는디 사당패가 앞을 서서 나오며 난심아 죽자라 최선아 공남아 속어진 놈 장어진 놈이 꾸역꾸역 나오더니 놀보지 만 마당에다 구경사들 버려놓고 무사라 그사들이 흥을 떼어도 되었나 구경을 가자 구경을 가자나 한례산도 맥두산도 치지산도 직접 들어가니 숙담 삼가를 지었구나 내가 다초를 다 심었다 맨드레미 봉선하며 대철쪽이 날래라 저기들은 조심하고 저기들은 조심하고라 강원도 금강산으로 고해경을 가잖아 해루와 매와루고나 돌보놈이 기가 막혀 좋다 잘 나왔다 나오준 중재일이다 돈은 쓰는 돈이니 나온 걸음에 잘들 놀아봐라 이때 또다시 솔대백 한 패가 나오렸네 광대섬진 놈 간치발진 놈 솔대맨 놈에 나왔더니 돌보 암대에다가 태를 세우고 훨씬 널리 터를 잡고 탑승전!

0: 해금 소리는 꼬개꼬개 퉁소 소리는 티루디 가령장난 근무춤에 번개 속구는 동글동글 진광이제 복장거를 실맹내야 짓두다리기 구해경사기 만장이라
1: 쉬고 추임새 그거 쉬워요. 오늘 함께 하신 곡은 흥보가 중 다섯째 박통에서 사당패 솔대패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다섯째 박통은 놀보가 탄 박통입니다. 사당패는 조선조 후기에 생긴 유랑 연예인 패인데요. 절의 근거지를 두고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단체입니다. 주로 노래와 춤 등을 업으로 삼아 유랑을 하던 단체였지요. 솔대패는 솟대장이 패라고도 하고 가운데 솟대와 같은 큰 장대를 세우고 그 꼭대기에 양편으로 두 가닥씩 네 가닥의 줄을 늘어놓고 그 위에서 각가지 재주를 부리던 조선 후기의 유랑 연예인 패 중에 하나입니다. 풍물이나 땅재주, 마술, 줄타기, 솟대타기 이런 재주를 보여주고 다녔다고 하네요. 동초 김현수 명창의 소리로 들어보셨는데요. 다음 대목 이어서 듣겠습니다. 놀보는 연이어 여섯째, 일곱째 박을 타게 되는데요. 여섯째 박에서는 각설이패, 풍각장이패, 또 초라니패 이렇게 계속 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오고요. 마지막 통인 일곱째 박통에서는 장비가 나와서 호통을 치게 되죠. 그럼 흥보가 중 여섯째 박부터 마지막 끝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김현수, 북반주에는 김득수입니다. 추임새 잊지 마세요.
0: 이렇다 뛰고 놀지. 이웃집에 열렸던 박 한 텅이 몹시도 바빴던지 90월 알밤 벌어지듯 저절로 딱 벌어지더니 각설이패 풍각쟁이 초라니패가 또 나오는디 허리춤 훨씬 내려 쪽박 엎어놓은 듯한 배퉁이를 내어놓고 개미상토 멋있게 이마에 딱 붙이고 장타령을 헤매 나오던 것이었다. 뚜루루루루루루 들어왔소. 구름 같은 내게 신성 같은 나그네 들어왔소. 강설이라 먹설이라 동설이를 짊어지고 죽지도 않고 또 차려왔소. 뚜루루루루루루루 장태령 희로약 고독과장 무른머들의 김재장 북창무수 화순장의 시활용 분화관장 숙소샀다 코산장 철철흘러 장수장 산도도야 금산장의 일색춘향 남원장 심리고리의 장성장 애고대고 곡성장 오늘 가도 지난쟁이여 고풀었다 흥덕장 쥐는 있어도 무주장 술은 싱거도 전주장 물을 탔어도 완주하장 탕수를 먹어도 청주장 돈을 내도 공주장 맨술을 먹어도 안주장 이장 저장은 아닐 적에 미린미래 황육전 팔팔 뛰는 향산전 울긋불고 황하전에 팥싹팥싹 담배전 얼걱덜걱 남아신전 딸깍딸깍 움기소 호호 맵다 고초전 어서 가자 우단 곳은 없어도 우리 갈 길은 바쁘요 놀보새님 수위 가게 없죠 풍각쟁이는 옆에 섰다 두 다리를 뒤뒤대고 살만 남은 흠부채로 뒷꼭지를 탁탁 침서 공대파를 내주시며 윗몸짓 고갯짓으로 해 품바 허 품바 자른다 자른다 자른다 잘한다 초당 짓고 헌공 부냐 실수 없이도 잘한다 동산 먹고 배웠느냐 진지 있게 잘한다 기름둥이나 먹었느냐 미끈미끈 잘한다 목구멍에다 불을 켰나 화력이도 잘한다 백가죽이 두꺼운가 일망무지로 나온다 네가 저리 잘할진데 내 선생은 누지거려 내 선생이 거 선생이 내려구나 목은

일수. 주제 꼴은 꿀벌갱이나 들을 맛은 다 들었다. 허품바 자른다 월시구나 자라. 목술라 목술라 대목장에 목술라 대목장에 목이 쉬면 열두 식구가 다 죽는다. 가만 가만히 섬겨라 개성은 내가 허품바 자른다 품바 자른다. 한참 일이 논일적에 또 방정맞은 고사초라니가 구실상모 단번거지 되게 매운 통장구를 턱 밑에다 바짝 메고 이놈이 방정을 뜰고 나오는데 공그라콩콩 공그라콩콩 하쉐 통영칠 돈에다 쌀이나 서너 말 떠다 놓고 그 가진 저 꼬리 달 가진 조마에 명실 목실 다 내리고 나전 천냥화 맞춰놓고 신수제수 고사나 올리고 애기나 한번 막아봅시다. 4월 2월 드는 액은 3월 3일에 막아내고 4월 5월 드는 액은 6월 2주에 막아내고 7월 8월에 드는 액은 9월 9일에 막아내고 10월 동지 드는 액은 10월 8일에 막아내고 매월 매일에 드는 액은 초라니 장구로 막아봅시다. 공그라 공공그라 공글다 공글다 공그라 공공 놀보 듣고 기가 막혀. 야 이놈아 고사고 애기고 무엇이고 모두 다 귀찮다. 다들 물러가거라 이놈들. 공그라 공공 공그라 공공 귀찮단 말이 웬 말이오. 귀자 근본을 들어보소. 네 발도 친 당나귀 세 발도 친 동록이 두 발도 친 가마귀 네 발도 친 돌쪽이 각신에 입은 초막귀 초막귀 밑에는 단속꽃귀 단속꽃 밑에는 속꽃귀 앉으면 네 귀요 서면은 두 귀다. 공그라 공공 공그라 공공공공공공공공공 공글다 공글다 공글공공 초라니 배가 한참 지방정을 떨고 난 후에 사당패 솔대패 풍각쟁이 각설이패까지 각각 천냥씩 오천냥을 내놓으라고 놀보를 잡지는디 놀보 할 일 없이 집문서까지 다 제피어 오천냥을 갖다 주니 문 밖에 나서면서 인홀불견이라. 놀보가 어게 받쳐 무엇이 나오든지 한 통 남은 것 또 다 보자. 마저 한 통을 탈여할지 놀보기 집 달려들어 박통우야 걸도 없죠. 제발 이 받고만 타소. 상도의유명우리 형세 일조 당진되었으니 이 박을 탈 테거든 내 허리만 지어 같이 계속 방성통구름얼군이 놀보도 무안하여 여보소 여군들 양줄 풀어 톡 지우고 그 박통 들어다가 저 대문 밖에 내버리소. 톱질 여군 대답하고 양줄 풀어서 톱지울지 뜻밖의 방통 속에서 개문포일방을 아 예. 방포일성 있고 박통이 딱 벌어지며 진원 대장이 나오나디 신장이 발적이요 얼굴이 먹장 같고 표범머리 제비턱에 고리 눈다박 시험 황금 두고 세짜가모 장팔사 모장장을 두루야만 또 들고 우려 같은 큰 소리를 백녀 같이 두드려라며 예지놈 놀부루마 이가 나를 모르리라. 천하가 말세되어 삼국시절의 문문할제 주관장세영웅이 돈에게려하고 한세를 바로잡지 천하의 행에 가득 삼형제 중에 말세되어 오호대장의 둘째되던 다군다 장인독을 아느냐 모르느냐 보굴리어 참바다 지렛도 도통하니 벼락이 떨어진다. 박타던 사꾼들은 창자 터져 죽은

사람이 여러 명이 드는 판이요. 돌보는 운대백산 끼지어라. 장군 앞에가 뒤쳐지는구나. 대지롬 놀보야! 천하에 중한 것이 형제밖에도 없거늘 내 놈은 괴놈으로 친고륙인 내 동생을 구박촉출하였으며 평생 행한 일이 남에게 못할 일만 가려가며 허여왔고 더구나 비금중어 백곡에 해가 없고 사람을 별로 따라 죄가 없는 재배하던 무지한 욕심으로 생다리를 꺾어놓고 품받고자 원했으니 그죄 어찌 속나와야 내 본시 생긴 모양 제비턱을 가졌기로 항상 제비를 사랑터니 그 말을 들은 즉시 불꽃같은 내 성미에 제비와 함께 자원하고 내주기로 여기 왔다. 제비다리 꺾어놓던 내 목도 오늘 꺾으리라. 장창을 번쩍 들었으나 놀보는 이미 뻗어버려 송장에 침주기로 아무 대답 없는지라. 그때 마당쇼가 진즉 흥보에게 달려가 이 말을 전했겠다. 흥보가 이 소식을 듣고 천방에 쭉 달려와서 장군 앞에 엎드리며 아이고 장군님 살려줘. 비난이다, 비난이다, 살려줘, 살려줘, 장군님 쯤 비난이다. 형주가 만사무석 죄주심에 마땅하오나 형제는 일시에게 운박 형이 만일 죽고 보면 한쪽 병신 몸이 살아부어도 어딜까 흥부어놈도 맞아 제격 형우어들을 딸게 없어서 장군이 이 말 듣고 신름없이 창을 놓더니 흥부를 바라보며 눈물 짓고는 말이다. 흥보시여 감격하오 한종실 유황숙과 늠름한 관공님과 우리 삼인의 도원들이 한실을 협보거다. 우리 중형 관공께서 유몽간대 별세거시비 나 죽은 혼이라도 철천지 하일러니 오늘날 흥보시는 불측무도 그 형에게 시종을 공경하니 나도 중형을 생각하며 눈물 감장할 바를 모르겠나이라. 흥보 손길을 부여잡고 못하겠소 못하겠소 욕투소에 끼기라 하더니 흥보시오 덕행으로 참아 이제 무언을 보풀겠소 죄업하며 작별하고 두어가름 물러서더니 진홀불기운 간군 없네. 장군은 떠났으나 놀보는 연영 죽어 꽝꽝 얼은 동태뻔으로 전신이 이미 굳었는지라 흥부가 방성통곡하며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가 환혼주를 가져다가 돌보 입에 떠넣으니 살살 맥이 돌아들어 다시 회생되었겠다.

0: 놀부 간신히 정신 차려 가산을 둘러보니 초상춘 뒤도 아니오 이런 바를 기지 없고 초석거리 쌀 한 줌과 엽지원 한 푼이 없는지라 놀부 안 놀부 계집 그제야 사람 마음이 들었던지 얼굴을 바로 들어 흥보내외도 못 바라보고 다시 그 자리에 엎드러지더니 저주를 섬기면서 방성통곡을 흐르는구나. 놀부가 그날부터 괴이 개과 천선어여 충신향 독경으로 대인 전불 진실하고 흥보 착한 마음 극진히 형으로 하며 저 세간 반분하여 향후 제공 지내는 양 뉘아지 부르고며 뉘아지 칭찬을 해보려 남은 목이 천고에 주지언 빛났더라. 그 뒤야 뉘알지요 언제 무궁이나 고수 팔도 아플 것이요 김현수 목도 아플 지경이니 구질도질.
1: 흥보가중 놀보가 여섯째 박을 타는 대목부터 마지막 끝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에는 김현수, 북반주에는 김득수였습니다. 놀보박에서는 상여꾼들로부터 줄봉사, 유랑예인 등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놀보집을 난장판, 놀이판으로 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놀보를 혼내기보다는 때를 지어 축제를 한바탕 연출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겪으며 놀보는 돈을 많이 잃게 되지만 흥겨운 장면이 연출되죠. 결국 놀보가 망하기는 망하되 즐겁게 망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에 나온 장비는 놀보의 심판자로 등장했는데요. 호통을 치자마자 그냥 놀보가 뻗어버려서 결국에는 흥보가 형을 살리러 갔죠. 놀보박 타는 대목은 흥보의 박과는 이렇게 다른 재미가 넘칩니다.
2: 무정하게 가는 세월 정들고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1부에는 판소리 토파보기, 2부에는 요즘 판소리, 판소리 연속 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극 한 대목 듣겠습니다. 국립창극단의 트로이의 여인들인데요. 이 작품은 트로이와 그리스의 10년 전쟁으로 전쟁의 비극 속에서 패전국 트로이의 여인들이 겪는 고통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전쟁 중 백성을 잃고 남편과 아들을 잃은 왕비 헤큐바를 비롯해 딸, 며느리, 손자까지 노예와 첩으로 팔려갈 위기에 놓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작품은 전쟁의 비극 속에서 소외되었던 평범한 여인들을 주목해서 그들의 강인함과 용기를 우리 소리인 판소리로 표현해 보편적인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극본은 배삼식 선생님이 에우리피데스 희곡을 바탕으로 창작했는데요. 연출은 옹켄센, 작창은 안숙선 명창이 맡았습니다.

0: 있습니다. 2016년에 초연을 한 이후에 유럽, 싱가포르 등에서 초청 공연을 거쳐 2022년 뉴욕 브루클린 음악원 등 3개 무대에서도 소개되었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에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에서 올린 공연 실황으로 주요 장면 들어보시겠습니다. 창극 트로이의 여인들, 배우로는 헤큐바의 김금미, 안드로마케의 김지숙, 카산드라의 이소연, 헬레네의 김준수, 탈티비오스 이광복, 메넬라우스 최호성, 고혼의 유태평양이 출연했습니다.
1: 오늘날 이 홀리가 이안이 경사인가 혹시라도 안 가겠다 내가 고집하거들랑

0: 헥토르의 아내 안드로마케, 아스티아낙스를 품에 안고 있네요. 왕자님을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1: 새로운 남편에게로.
2: 고통, 눈 돌리는 곳마다 고통이로다.

0: 이제는 원수로다.
1: 너 무슨 일이냐?
2: 나를 저주하지는 마시오. 난 그저 전령일 뿐. 상관들이 결정하면 그게 무엇이든 난 전달할 수밖에.
0: 어서 말해라.
2: 당신 아들
0: 우리 떼어놓으려고?
2: 그런 셈이죠.
0: 우리 같은 주인에게 함께 보낼 수도 없단 말인가?
2: 아이에겐 주인이 없을 거야.
0: 야, 인력이 두고 가라고?
2: 어떻게 말해야 할지.
0: 미적대지 말고 어서 말해, 이 종놈아.

그 아이는 죽게 될 겁니다. 율리시스가 모두를 설득하고 말았소. 언젠가 만약에 씨앗이 될 트로이 왕가의 핏줄은 단 하나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의회는 그의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붙들고 있어봐야 소용없소. 아이를 주시오. 어서 아이를 넘겨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리온, 이 손을 붙잡아라. 토끼로 내려와 주소. 불길에 던지어라.

같은 건 바로 이런 거야. 명령을 내리는 것들은 제 손을 더럽힐 필요는. 제기라! 전쟁이 제일 싫어. 늘 우리 목.

누가 누구냐? 메넬라우스. 나가 바로 그 제수 옴부튼산이요. 파리스. 그 찢어 죽일 놈이 나의 궁전의 쥐새끼처럼 기어 들어와서는 내 마누라를 요리 꼬시고 조리 꼬셔갖고 내 빼불었단 말이여. 인자 헬리니 본연 차려. 요 차것을 어쩌게 쳐 죽여야 잘 죽였다고 소문이 날 거라.

0: 저를 어쩌실 거예요?
1: 죽어야지. 능지처 참도 모자라겠지만 돌로 쳐 죽인다. 바로 여기서. 고맙게 생각해라. 금방 끝날 테니까. 우리들은 10년을 기다렸다. 너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 트로이도 모든 나들을 이워하다. 이 죄는 내 죄가 아니라

0: 국립창극단의 창극 트로이의 여인들 중 주요 장면 들어보셨습니다. 연출의 옹켄센, 극본에는 배삼식, 작창에는 안숙선이었습니다. 배우로는 김금미, 김지숙, 이소연, 김준수, 이광복, 최호성, 유태평양 외 국립창극단 여러분이었습니다.
1: 여보시오, 내 문자통 궁구려 나갑니다. 봄은 홍하니 홍하는 백발이오, 맥피 왕토이오, 거석이오 홍하니. 출가하면 위니오, 어동 육서 좌포 우에 홍동 백서요, 567 두루 숭숭이요, 135 대감이요, 명지 유적은 전라 가명 전주로다.
0: 한소리 토파보기. 개편을 맞아 새롭게 만나보는 코너 판소리 토파보기입니다. 토파보기는 샅샅이 훑어가며 살핀다는 순우리말인데요. 어려운 판소리 사설이나 용어를 차근차근 이해해보고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아는 만큼 들린다. 판소리 지식 한 스푼. 판소리 토파보기. 오늘은 춘향가 중 적성가 대목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 대목은 5월 단오일에 이도령이 방자와 함께 남원 구경을 가게 되는 대목인데요. 광활루에 올라가 멀리 보이는 경치를 웅장하면서도 천천히 부르는 장면입니다. 진양조의 우조로 불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일단 사설은 이렇습니다. 적성의 아침날에 늦은 안개 띄어있고 녹수의 저문 봄은 화류동풍 둘러난 뒤. 적성은 적성산을 말하는데요. 전북 순창군 적성면에 있는 산으로 바위가 붉은 빛을 띠고 멀리서 바라보면 성 위에 낮게 쌓은 담처럼 보이는 산입니다. 적성산 아침날에 늦은 안개가 피어있다 하는 의미겠고요. 녹수의 저문 봄은 푸른 물이 흐르는 곳의 늦은 봄날을 가리키는데요. 화류동풍은 꽃과 버드나무에 부는 봄바람, 즉 봄의 아름다운 풍경을 일컫고 있죠. 요헌기구 하체외는 임고대를 일러있고, 요헌기구 하체외는 아름답게 세워진 구슬 같은 다락은 어찌 저리 높으냐 라는 시 구절인데요. 당나라 때 왕발이라는 시인이 쓴 임고대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이 임고대는 왕발의 악부시인데요. 그 중에 요헌기구 하체외라는 아름다운 구절을 따온 거지요. 자각달루 분조요는 광활루를 이름이구나. 자각달루 분조요는 금빛 전각과 붉은빛으로 곱게 꾸며진 누각은 찬란하게 빛난다. 이런 뜻으로 아까 불렀던 임고대의 또 다른 한 구절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광활루에 있다 이런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이도령은 광활루도 좋거니와 오작교가 더욱 좋다. 오작교가 분명하면 견우와 직녀가 없을 소냐. 견우성은 내가 되려니와 직녀성은 누가 될꼬. 이렇게 춘향이를 만날 예언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곳 화림 중에 삼생연분을 만나볼까 이렇게 마지막이 이어지는데요. 삼생연분은 부부 사이의 인연으로 전생이나 현생, 후생을 통틀어 이르는 삼생의 연분을 일컫습니다. 그럼 광활루에 올라가 이렇게 좋은 경치를 살펴보며 좋은 인연을 기다리는 심정을 노래한 적성가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 적성가 소리의 이주은입니다.
2: 도련님 낙이 내려 불뜩 끼고 사면 경치를 살펴보시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최후의

어제 학교가 더욱 좋다. 어제

대

0: 않을까?
1: 판소리 토파보기, 오늘은 춘향가 중 적성가 대목을 만나보셨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이주은의 소리로 적성가 띄워드렸습니다. 남원 구경을 나간 이도령이 광활로에서 멋진 경치를 그리며 춘향이와 만날 운명을 암시하는 대목이었지요. 이어서 오늘 1부 마지막 곡으로 수군가를 현대적으로 편곡한 가자 바다로 띄워드립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자 바다로 소리의 이선과 가야토리입니다. 잠시 후 만나요.

한평생 우리 소리,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켜온 명인들을 만나는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매달 한 분의 명인 명창을 선정해 육성으로 직접 듣고 있습니다. 소리의 본향 목포에서 구전심수로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는 아늘한 명창. 수많은 소리꾼을 길러낸 그는 판소리에 맥을 잇는 진정한 소리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월 4일 월요일 저녁 9시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에서 전라남도 무형유산 판소리 춘향가 예능 보유자 아늘한 명창을 만나봅니다.

누군가에겐 아름답고 따사로운 봄날이, 누군가에겐 꽃가루와 미세먼지를 견디는 힘겨운 나날이 되기도 하지요. 봄꽃 아래의 낭만과 마스크 속의 숨가쁜 일상. 봄은 늘 그렇듯 이렇게 변화무쌍한 얼굴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리랑도 그렇습니다. 애잔한 선율 속에 슬픔을 담고, 경쾌한 장단 속에 희망을 품고, 그리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눈물이 되고 미소가 되어 우리의 삶을 생동이게 합니다. 아리랑이 있어 행복한 오늘, 양방언의 아리랑 하모니를 들으며 모두가 하나 되는 즐거운 아리랑 세상을 꿈꿔봅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양방언의 아리랑 하모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국악방송 어플 앞에 좌정한 후 호방 형리를 일러 스텝 점고를 하신 난디 매력 발산 진행자 학학다식 GMC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일필위지 대문장 동분서주 황작가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용모출중 음양도사 삼섬옥수 김감독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산전수전 공중전 백전노장 이피대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일이 한참 스텝 점고를 마친 후에 자 그럼 방송을 실시하라 큐
1: 주말 저녁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고 오늘의 판소리와 함께하는 분을 소개해드리는 요즘 판소리 시간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요즘 판소리 시간에는 모녀 3대 소리꾼 홍성덕 명창과 그 딸인 김금미 명창 그리고 손녀인 대학생 소리꾼 박지연 씨를 소개할까 합니다. 1대인 홍성덕 명창은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을 역임했고요. 평생을 국악을 위해 수호하셨는데요. 아버지 홍두환 명고와 김옥진 명창의 무남 동녀로 태어나 70년 넘게 소리 길을 걷고 있는 원로 국악인입니다. 딸인 김금미 명창은 2007년 전주 대사슴 놀이와 2000

2024년 남도 민요경창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고요. 판소리와 남도 민요로 모두 대통령상을 받아 명창의 반열에 오른 분이죠. 탁월한 연기와 소리로 무대를 압도하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선보이며 작년 국립창극단을 정년 퇴임하실 때까지 창극 무대에서도 명배우로 활약을 하셨습니다. 할머니와 엄마의 뒤를 잇고 있는 박지연 씨는 현재 서울대 국악과 3학년에 재학 중인데요. 작년 국립정동극장 개관 30주년 기념 공연으로 초연한 소리극 서편제 디 오리지널에서 주역을 맡으며 차세대 소리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악 명가로 손꼽히는 이 집안의 소리는 단순히 대를 잇는다라는 말을 넘어 소리와 시대를 잇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국극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홍성덕 명창은 1993년에 사단법인 한국여성국극협회를 설립해 여성국극의 맥을 잇는 데 애써왔고요. 드라마 정년이의 인기로 여성국극이 대중의 관심을 받을 때 3대 소리꾼이 한국의 최초 여성 오페라 전설이 된 그녀들이란 작품으로 한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또한 육자배기로 널리 사랑을 받은 김옥진 명창의 뒤를 잇는 3대 소리꾼들답게 2024년도에는 홍성덕의 육자배기 사랑으로 세 분이 함께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죠. 3대가 함께한 이 공연의 감동을 되새기며 그 뿌리가 되는 홍성덕 명창의 깊은 성음으로 남도민요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남도민요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삼사는 발락, 개고리 타령, 흥타령까지입니다. 홍성덕 외 여러분의 소리로 띄워드립니다.

홍성덕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 민요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요즘 판소리 시간에는 모녀 3대 소리꾼인 홍성덕 명창과 김금미 명창, 그리고 소리꾼 박지연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김금미 명창은 엊그제였죠. 4월 30일 토요일에 민속극장 풍류에서 박봉술제 적벽과 완창이라는 큰 산을 넘으며 대를 잇는 소리를 더욱 단단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국악계 대모인 어머니와 국악계 유망주인 딸 사이에서 선배 예술인들을 보필하고 후배 소리꾼들이 정진하도록 돕는 든든한

0: 자리가 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00년을 이어온 소리 명가의 귀한 울림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사랑받고 이어지길 최판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김찬미입니다. 얼씨구 좋다!
0: 이번에는 창극 한 작품 만나보시겠습니다. 2025년 공연된 여성국극 제작소의 춘향인데요. 여성국극 제작소는 여성국극의 장르를 지속하고 동시대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단체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국극 전공생을 발굴하고 다양한 형식의 공연 및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성국극 춘향 중에서 어사가 남원으로 가는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에는 예술감독과 이몽룡의 박수빈, 춘향의 이윤선, 방자의 박소연, 조영숙, 월매의 김성애, 변사또의 이소자, 김미영이 출연했습니다.

0: 어메라리 아이고나 죽겠네. 아이고
1: 아야 아야
0: 나 불렀어?
1: 오냐 너 어디 사느냐?
0: 나라 남한 산디사요.
1: 넌 남원 산다는 말이로구나.
0: 안 죽고 귀신 다 되었네요.
1: 이놈 그래 너 어디 가느냐?
0: 나 당신 맹키로 그렇게 큰 갓쓴 양반들 많이 산디가요.
1: 어허 너 한양 간다는 말이로구나.
0: 아니 이 사람 저 소강절 똥구멍에다가 움막 찍고 살았는 게비.
1: 어허 이놈 응? 그래 한양은 무엇하러 가느냐?
0: 그것은 뭐 땀씩 물어요?
1: 아 내가 알 일이 있어 묻는다.
0: 할 일이 있다고? 그럼 내가 얼른 일러주고 가야지. 나는 저 남원의 옥중이 춘향아씨 서한 갖고 서울 한양 삼청동 이몽룡씨 댁을 찾아갑니다. 되었어? 예, 나 가요. 부르지 말아요.
1: 예예예. 내가 그 편지 좀 잠깐 볼 수 없겠느냐?
0: 마 이 양반이 속 창아지 빠진 소리. 아 여보시오. 아 너무 외관도 그리 못 얻고 있는데 너무 외관을 갖다가 아 이 대로 보는 차에서 보자고?
1: 아니 내가 아, 편지 참말로. 내용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소문에 듣자 하니 춘향이가 명필이라 하기에 겉봉투만 잠깐 보여달라는 것이다.
0: 아니 이게 아니라 우리 아씨가 명필이 명필이지. 그러면 당신 그냥 내가 그냥 꼭 안 보여줄 것이로되
1: 오냐.
0: 당신 말이 하도 신통방통 고구랑통 해산이가 잠깐 보여줄 것인께 얼른 보고 싶답되.
1: 오냐.
0: 알았지라.
1: 어서 보여줘.
0: 어저 맛이 있어. 한참 찾아야 된게. 아, 가만 있어봐. 어디가 아이고 매 이거 없네.
1: 이놈아 잘 좀 찾아봐라 이놈아.
0: 아이고 가만 있어봐.
1: 어?
0: 아이고 매
1: 잘 좀 찾아봐라 이놈아.
0: 어디로 갔을까 이 편지가요. 큰일 났네요.
1: 아이고 편지가 어, 이상한 데가 있나. 아이고 냄새나는 데다.
0: 있다. 네, 있지. 이거 보시오. 얼마나 잘 썼어요, 편지.
1: 에? 야, 야. 내가 이 편지 볼 때까지 넌 저만치 가 있거라. 저만치!
0: 저, 염수! 아, 이런 도둑이 없네, 참말로. 아, 여여! 엄마. 엄마. 여보시오. 그 편지 한 장에 여러 사람 목숨 달렸어. 얼른 보고 싶다.

난줄이라 무심한 호점은 천리그 오락가락 청불자기요.

0: 아이고 저요. 아이고 내 편지. 아이고 내 편지 물건이 다 내놔줘. 아여여여. 아이 물건이 내 편지 내놔. 얼른 내 편지 내놔. 큰일 났네요 작가님.
1: 아이고 이놈아. 나야 울만한 사정이 있어서 운다만 너는 어찌 그리 슬피 우느냐.
0: 나는 당신이 하도 서럽게 웃게 부조로 따라 우요.
1: 그래 그만 울어라 그만 울어.
0: 울지 말아만 잡으려면
1: 아이 그럼 실컷 울어라. 나는 이몽룡 씨와 동문수학한 사이다. 이 편지는 내가 전해줄 것이니 너는 어서 남원으로 돌아가거라.
0: 아이 참말로?
1: 뭐냐 아, 양반이 거짓말하겠느냐?
0: 아, 양반이 거짓말 안 하더라.
1: 안 한다 이놈아.
0: 그럼 여보시오 어. 내가 당신 말만 믿고 내가 갈 텐게 꼭 전해주시오. 야,
1: 알았다 알았다 얼른 가서 얼른 가거라.
0: 아, 알았어 알았어. 아, 나 진짜
1: 어서 가거라.
0: 어디서 마이 목소리 같은데 마이 들어봤어. 여보시오 아이, 당신 그 부채잔 요리 잔 해봐.
1: 아이 내 얼굴은 볼 것 없으니 어서 가거라.
0: 뭐란 말이오 전 어메 아이고 왜 소망이 아이고 소망이

0: 알려주시오.
1: 은야 은야 그만 울어라. 그만 울어라.
0: 예. 아시오.
1: 내가 너무하지.
0: 아시.
1: 그래 그래 네 아시오.
0: 물어보려고 그러시지라.
1: 은야. 얘기해라.
0: 말도 마시오. 표사똥가 똥사똥인가 뭘 이겁나가려면 그 사또가 와갖고는 그냥 아씨를 여기다가 딱 앉혀놓거라니. 너 내 소청을 들어라. 그런 게 아씨가 들을 것이오.
1: 안 듣지.
0: 안 듣고 말고라. 그냥 안 들은 게 그냥 이렇게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그냥 얼마나 때려버렸던지 아씨가 다 기절을 해버렸는데 그 아씨를 옥에다가 큰 칼 씌워갖고 딱 갖다 가다 놓고 돌아오는 지 생일날 아씨를 죽여본단디. 서방님 조교 요래 갖고 이제 우리 아씨는 영락없이 죽었네. 어쩌까.
1: 네 이놈들을 다음장에.
2: 서방님 한 가락 하셨지라.
1: 아니 한 가락.
2: 에이 서방님, 아 기세는 속이서도 소인 놈은 못 속이십니다요. 아이고 서방님, 여 며칠만 여기 뭐 있지라.
1: 이게 뭐가 있어 이놈아.
2: 아이 나 조금만 보여주시오.
1: 이놈이 관물을 많이 먹어 눈치가 비상한 놈이야. 자 보거라.
2: 어머 이것이 마패가 아닌가.
1: 어이 놈, 천기 누사라면 죽고 남지 못하리라.
0: 어메 너무 좋고 좋아서 그랬습니다. 우리 서방님이
1: 이놈아.
2: 사사사사사사.
1: 아, 잘 내일에.
2: 서방님.
1: 어냐.
2: 예.
1: 어냐 어냐.
2: 내가 나만이 가만은 그냥 이놈들 그냥 모가지를 내가 싹싹 일바버릴 것이야 이놈들. 예? 서방님. 그러니까 우리 서방님이 이제 살았어. 우리 아씨는 서방님이 의사를.
1: 이놈아 이놈 안 되겠다 이놈아. 이놈아 이리 오너라 이리 와. 아냐. 내 여산 익산하며로 김제 타인을 오더라. 내월 15일 오시 남원 광활루로 대령하라. 예이! 역전! 예이! 너희들은 예서 떠나 좌도로 연문어대 고산금산 무주용담 진안장수 운봉으로 돌아 광양손천 웅양나간 고성장흥

0: 여성국극 춘향 중에서 어사가 남원으로 가는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이몽룡의 박수빈, 방자에는 조영숙이었습니다. 박수빈 씨의 이도령 역할이 멋지게 나오는 여성국극이었는데요. 창극 중에서도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공연되는 이 여성국극은 남자 주인공을 여성이 맡아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지요. 요즘은 남성이 여성 역할을 맡아 공연하는 경우도 덜어 있어서 성별을 넘나드는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백금열입니다. 얼씨구!
0: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매주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들의 완창곡을 매주 나누어 집중적으로

0: 음악으로 감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정숙 명창의 흥보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운초 오정숙 명창은 1935년에 태어나 2008년에 타계한 전 국가무형유산 춘향가 보유자이자 동초째 판소리를 전승한 명창이십니다. 성음이 맑고 단단해서 특히 발음이 분명하여 사설 전달력이 탁월했고 판소리가 연극이라는 동초 김현수 선생의 소리 이념에 충실해서 연기력과 발림에도 공을 들여 극적 표현력이 매우 뛰어난 명창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분이시죠. 동초째 흥보가는 사설이 매우 풍부하고 놀보에 박타는 대목이 잘 남아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판소리 연속 감상에서 들으실 흥보가 음원은 신나라 뮤직에서 2001년도에 발매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섯 번째 시간으로 흥보가 중 흥보가 제비다리를 고쳐주는 대목부터 제비 노정기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오정숙, 북장단에는 김청만입니다.
1: 세월을 그렇게 보낼 적어 그해 겨울을 다 지나고 봄철이 다 다르니 제비 한 쌍이 날아들어 처마 안에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새끼 쳐 밥무로다 먹이며 잠옷 구구 즐기더니 천만 의외 대맹이가 들어와서 제비를 다 잡아먹는지라 흥보강 보던지 깜짝 놀래 경서로이 어쩌는구나 무상허드 초대명아 네 먹을 것만 오구나 청초제당 처처와요 준미온 불각처처조라 허당한 것 다 버리고 구태연 내 집에 왔어 제비 새끼 먹단 말가 한 꼬조 척소감으로 내 허리를 베고지고 남악사에 원정하여 신병을 불러다가 내 큰 목을 잡두고요 급급히 쫓고 보지 새끼 땀에 못 떠나고 어미 제비도 죽었으며 여섯 새끼 다섯 먹고 개구 하나가 따먹구나 다만 하나 남은 것이 날개꽁보 힘쓰다가 태평상 어뚝 떨어져 발목이 지끈 풀어져서 피 흐르고 발발거니 흥보양 주어진 마음 제비 새끼

목숨이 대명호의 한족계 완병인 줄 알았더군이 왠지 되냐 내 집이 가난하여 사람을 아니 찾아오구나 너는 매양 찾아오군지 가난 밥대가 너에게 누군 우리 빈보디나 제비도 예쁜이로다 좋은 집을 다 버리고 궁벽산촌 박흥부집 험한 곳에 와 삼겼다가 철갑지우기니냐 명태껍질과 당사실을 얻어다가 부러진 다리를 칭칭 동여 제 집에 넣어주며 제비야 죽지 말고 멀구먼 멀기 강남 부대수희 잘 가거라 흥보 은혜를 갚을 제비여던 죽을 리가 있으리오 10여일이 지내더니 다리가 차차 나어 날기 공부 힘을 쓸지

세상도 보고 평탄한다. 어른들이 앉지 않자 안코로도 보고 길게 내게는 빨래주러 한들 한들로라도 보고 새우와 홈초고기 저전 두 날개 실근실근 깃도 다듬어 보니

집안에 들어 어? 있을 때는 재미하고 소일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강도헌예 동방어실 솔우러 깊은 수심 펴내고 창공그 홍안성은 뭔데 소식 뛰어온다 용사로 술을 마시고 망양대에 손보고낼 적 섭섭다 내 집이여 날 버리고 가려느냐 강남이 뭐 내가 눈디 며칠이면 당도 할 거나 명춘아 나오거든 부디 내 집을 찾으오느라

나를 안기에 난도 채채 좋지. 우리 건보는 양원 흥보포고 사리 헌헌 흥보는 원래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 제비하고 이별이니 허명한 서두고 슬프고 눈물로 이별을 마치더라. 제비가 강남을 들어가니 강남 두견은 조종지 황제라 백조 점구를 받던 것이었다. 조산

나갔던 분홍제비 나오. 논나라 들어갔던 초록제비 나오. 중원에 갔던 맹맥이 나오. 조선에 갔던 현조. 조선에 왔던 제비 차례로 들어갈제.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제비가 들어오는데 부러진 다리가

명 예 제비 황제 호령헌데 너는 왜 다리가 봉통이 졌느냐.

0: 뭐야 뚝 떨어져 대번에 다리가 찰칵 부러워지고 거의 죽게 되었더니 언니까지 모두 다 잡아먹고 다만 저 하나 남은 것이 딸기 공부 힘쓰다가 태평상에 뚝 떨어져 대번에 다리가 찰칵 부러워지고 거의 죽게 되었더니 어진 흥보 턱택으로 소주 하나도 사러 쓰지 어째건변 은혜를 갚소리까 깊이 통주고 없이와 흥보시기 은혜를 갚으지라
1: 오명을 어기면 그런 변을 당하느니라 금년 2월 나갈 적어 그날이 을사일이라 사불원행이기로 가지 말라 허여도 너희 어미 고집으로 나가더니 폐암날 떠났기로 폐암하늘 당했구나. 그러나 흥보씨는 금세의 군자로다. 흥보씨 은혜를 갚으려거든 명춘에 나갈 적에 보은표 박씨 하나만 갖다 신전하라. 삼동을 다 지내고 3월 3일이 가까우니 각색 짐승들이 때를 찾아 발정할지 다리 봉퉁이 흥보 제비동 황제전 숙배허니 보은표 박씨 하나를 하사커널 저 제비 입에 물고 만리 조선을 찾아 나오는디 흑운 박 자구 백운 무름 쓰고 그 중에 두 기실 높이 떠 사면을 살펴보니 서쪽 지척이요 동해창 많구나 중령봉을 올라가니 주자기 넘논다 상이토 하이토

비대다 나라고 난 청계롱이 갈 때는 집에다 물고 일점이 좀 떨어지니 병선을 하기지 않냐 백구백로 짝을 지어 청파상에 황내 헌지 석양천이 여기로다 의안봉을 넘어 황릉로 들어가 25연 단약으로 반주까지 쉬어 앉어 두개월 성을 화다보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거 태국 강자요다 황황두럴 올라가니 황황질거 불보판 백군 천재 공주요다 금능을 지내어 주사촌 들어가니 공수창가 도리에게는 낭배화를 톡 정무현의 펄 없다 흐려지고 이수를 건너 종남산을 지내 개명산 올라가니 장자방 건구도 없고 남병산 올라가니 칠성단이 비던 터요 연제 직간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급 전에 올라간 저 마을로 정하를 구경하고 청양분에 따라 상달문을 지내 본관을 들어가니 사르비룩기 백개로 다 요동 700일을 수원식간을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다 달라 영구탑 통곤정 구경하고 안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구령을 넘어들어 부산 파발 환마 고개 강동 다리를 건너 평양근 영광 정부빙 누러울 구경하고 대동강 장님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만월대 광덕정 선주교 파견

0: 영어고임 진강을 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어 지세를 살펴보니 점도가 태우는 백이야 중력으로 갈라져 금화금성 분개하고 토봉 망월대 솟았구나 문부디 빈빈하고 궁속이 흐히하야 만반세지금탕이라 경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운봉이라 운봉 함양 두어를 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저 제비 거동을 벗어 박씨를 집에다 물고 남대문 밭속 내달아 칠패 팔패 청파 배달이 애곡에 얼른 넘어 공작강으로 가 승방을 지내요 남태령 고개 넘어 두쪽제 옆에 끼고 커중어 둥동 흥보운전을 당도 당상당하피겁이래 편편히 동을 안고 동북을 갔다 보이르랴 폭해 흥조이여 정부이고 참으르간으로 넘노란노 당란풍왕기에 죽세력을 불고 동속으로 넘노란노 육곡청에기에 단추를 불고 송백상에서 넘노란노 안으로 벌벌 앉아들 때 돌봉 위에 올라앉아 제비 말로 운다 치찌찌찌 주찌주찌 거지연지 우집에요 낙지갑지 철지연지 은지덕지 수지차로 함지 표지네 집에요 흥보 듣고 귀에 얹어 가만히 살펴보니 이 철구를 안가기 완전 오색 당살로 가문 흔적거리 둥거리 둥거리 어찌 어디가 내 집이랴 반갑다 내 집이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그러시구나 내 집에 강남은 가려진다 논 뒤에 어이허여 다 버리고 누구 추한 이내 집에 허구유에 찾아오느냐 인심은 교사허지요 한번 가면 짓건만은 너는 어제 시기에 있어야 주인을 찾아오느냐 원촌 천촌 넓은 애구육향 청사로 문들견 소식 짝짝 말기온 턴지 네가 나를 자주 온군지 천도지도 반갑다 저 제비 겉동을 벗어 포근표 박씨를 흥보 양주간진 앞에 낮춰놓고 들어갔다 나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저리 돕는다
1: 판소리 연속 감상 오늘은 오정숙 명창의 흥보가 여섯 번째 시간으로 흥보가 제비다리를 고쳐주는 대목부터 제비 노정기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오정숙 북반주에는 김청만이었습니다. 오정숙 명창의 동초째 흥보가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최혜진의

0: 판소리 사랑
1: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요.
2: 최판사의 명판결.
3: 어머, 오늘 최판사님을 찾아온 분은 저 윗마을에 꿀을 좋아하기로 소문난 훈장님이신데요. 아니, 훈장님, 왜 얼굴이 반쪽이 되셨나요?
4: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에게 하늘천 따지 글 공부 가르치는 것보다 몰래 숨겨둔 꿀단지에 꿀 한 숟가락씩 떠먹는 재미로 살던 꿀단지 훈장이옵시다. 그 맛있는 꿀을 제자들하고 나눠 먹기 좀 아까워서 얘들아, 이건 너희가 먹으면 큰일 나는 약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는데요. 참말로 그 말 때문일까요? 서당에 찾아오는 학동들이 발길을 뚝 끊더니 작년에는 셋이던 학생이 올해는 단 한 명 남았지 뭡니까? 처음에는 나 혼자 꿀을 먹어서 벌을 받나 싶었는데 어제 전국 훈장연합회에 나가보니 이게 우리 서당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나이가 된 어린이들의 총 인원수인 학령 인구가 감소해서 지방은 물론 올해 처음으로 한양 대도시 한복판에서도 신입생이 0인 서당이 나왔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지요. 이제는 꿀 뺏길 걱정이 아니라 서당 문 닫고 손가락 빨게 생겼으니 최판사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네? 아이고, 훈장님, 속이 타다 못해 숙검정이 되셨겠네요. 정작 배움의 꿀단지를 나눠주고 싶어도 받아먹을 학생들이 없다니 이 기막힌 사태를 어쩌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최판사님께 도움을 청해보지요. 꿀단지 훈장의 고백을 들어보니 이는 단순한 한 서당의 망조가 아니라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는 중차대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올해 전국 서당의 입학생 수는 29만 8천 명이었습니다. 저출생 여파로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신입생이 없는 학교도 5년 만에 70%나 증가했다고 하니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에 본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립니다. 먼저 문제가 시급한 지방서당에서도 장원급제하고 대궐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양으로 대학 쏠림 현상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훈장님은 꿀단지만 아끼지 말고 아이 하나하나를 제 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워야 합니다. 부모 등골 휘는 사교육 대신에 서당에서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부모들이 마음껏 아이들을 낳을 수 있도록 풀 패키지로 대책을 만들 것을 시급히 명령하는 바입니다.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에서는 여러분과 우리 소리에 담긴 다양한 소리 맛과 즐거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도 즐거운 소리 보따리 챙겨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소리 사랑꾼 최혜진이었습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송암스님은 범음을 전수하는 범패스님이다. 19살 때인 1933년 머리를 깎고 입산. 당시 봉은사 범패스님 가운데 노장이었던 이월하 스님에게 범패를 배우기 시작한 후 55년 동안 범패 계승을 위해 수도 생활을 해왔다. 요즘도 매일 범패 공양을 올린다는 송암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범패란 천상의 소리인 범음을 곡조에 실어 진리의 말씀을 노래한다는 뜻이지요. 밖으로 모든 외연을 끊고 마음을 정하게 하는 소리이며 또 불보살께 올리는 음성 공양입니다. 그 옛날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것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신심이 우러나지 않으면 부를 수 없어요. 1988년 9월 7일 경향신문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된 영산제의 예능 보유자 송암 스님은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으로 꼽히는 범패가 오늘날까지 전승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현재 그 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목소리 음성이 참 이쁘시고 잘하시고 아이고 뭐 그 어른 음성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예. 가지개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2차 가지 묘공고 그런 거 하는 거야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세 번째 소리에서 쫙 올라가셨는데 너무 올리신 거야. 거기서 기침이 나셔야지 기침이 끊어지지가 않으니까는 누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 스님들은 여럿이 있지만 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소리를 같이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그 음이 너무 고청이니까 송암 스님 댁에 그 스님이 늘 이제 주석하시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면은 스님이 뭐 항상 그냥 이게 염주 굴리시면서 하시는 게 소리야. 이 도량을 돌면서도 계속 입으로 소리를 하고 다니셨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범패라는 게 그때는 희귀했었거든. 그냥 이거 이제 다니시면은 저렇게 혼자 중얼거린다고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봤거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다 일러 주신 거야.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좀 녹음 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제대로.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렇게 릴 테이프 이런 거 두 개 감기는 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 3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사셨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녹음을 넣어가지고 성주공공 석장, 각배 둘, 영산 지금 다섯 장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제 시중에서도 이제 팔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옛날 어른들은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너희 이거 배우기 어려워도 이거 잘 배워놓으면 이제 앞으로 한 30년만 지나면 너희들 자가용 갖고 와서 너희들 모셔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라. 열심히 배워서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손상 안 되게 해서 후학들에게 전해줘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셨거든요.

0: 5월의 국악인 송암 스님의 제자로서 현재 영산제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M 국악당의 서인화입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충청과 영남 지역의 공연 실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6년 4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개최한 송현민의 국악 내비게이션 실황을 준비했습니다. 이 연주회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 2026 시즌 공연 미래 웨이브 X의 일환으로 공연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젊은이들에게 국악의 길을 알려준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공연은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개최되었습니다. 국가유산청 소재지인 대전시에서 개최지인 부산에 청년국악관현악단을 초청해서 함께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기원하며 전통예술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진행을 맡은 송현민은 국악방송 FM 국악당 진행자입니다. 오늘은 실황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진행자의 목소리도 함께 담아보겠습니다. 처음 전해드리는 곡은 부산대학교 교수 이정호 작곡 청년을 위한 서곡입니다. 이정호 교수는 2025년 부산대학교에서 한국음악학과 졸업생들이 지역에 머물며 연주와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부산청년국악관현악단을 창단했습니다. 이 공연에 부산을 대표해서 60명 규모의 부산청년국악관현악단이 함께했는데요. 청년을 위한 서곡은 젊은이의 도전과 무한한 가능성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정호 작곡 청년을 위한 서곡을 이정호가 지휘하는 부산청년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이정호 작곡 대금협주곡 내면으로부터를 경북대학교 류근화 교수의 협연 그리고 박범은 작곡 창부타령 주제에 의한 피리협주곡을 부산대학교 김성준 교수의 피리협연과 이정호가 지휘하는 부산청년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송현민의 국악 내비게이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해설을 맡은 음악평론가 송현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금 전에 그 이정호 지휘자의 지휘로 청년을 위한 서고 청해 들었는데요. 함께하는 우리 악단 아주 젊은 피가 들끓습니다. 부산 청년 국악관이었던가 함께 우리 국악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와 재미를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내비게이션 따라서 늘 운전을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잘 모르는 길도 안내를 받아가지고 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던 국악의 매력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부산 청년 국악관이었더니 왜 이곳 대전까지 왔냐? 혹시 아시는 분? 예, 5,000분께서 이렇게 하나의 침묵을 지켜주시는데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유네스코 유산위원회 전세계적인 포럼이 열립니다. 예, 약 전세계에서 300명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지켜나가야 될 어떤 전통문화, 전통예술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논해보는 시간인데요.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바다 부산에서 개최가 되는데 사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개최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대전에 온 이유는 바로 대전에서는 국가, 무형, 유산들을 관리하는 또 유형 유산들도 관리하는 국가유산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부산에서 7월에 성대한 행사가 있다는 것을 미리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올여름 우리가 전통문화와 전통예술 그리고 국악을 가지고 좀 뜨겁게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앞두고 여러 음악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내비게이션 다 트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해주

0: 실 이정호 지휘자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자, 이정호 선생님, 오늘 두 번째 곡으로 들어볼 곡이
1: 네.
0: 대금 협주곡 내면으로부터라는 곡인데 이 곡 참 신비롭게 시작해서 신비롭게 끝나는데 이정호 지휘자가 이정호 작곡가가 돼가지고 직접 지은 곡이기도 합니다. 어떤 곡인가요?
1: 이 곡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많은 예술 작품들이 인문학이나 철학이랑 관련된 게 많은데 이 곡 또한 그 외부 세계의 뭐 자극이나 현상의 묘사 같은 게 아니라 인간 존재 속에서 이렇게 솟아나오는 미세한 감각과 그리고 무의식적인 흐름에 집중해서 점점 이제 진정한 자아의 심연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런 여정을 그린 곡입니다. 제가 좀 진지했나요?
0: 예. 근데 뭔가 우리가 내면을 좀 다시 돌아보게 하는 목소리와 그런 내용으로 곡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대금 협주곡이니까 이 무대만의 주인공은 또 대금 협연자입니다. 우리 오늘 대금 협연을 맡아주실 경북대학교 유구나 대금 연주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0: 잘 들으셨나요? 예, 아, 내면으로부터라는 제목의 곡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다 마음속에 여행 잘 다녀보셨나요? 그죠? 예. 자, 이제 들어보실 창부타령 주제에 의한 피리업주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렇죠. 몸으로 느끼는 곡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1: 맞습니다.
0: 일단은 여러분들 그 창부타령이라는 민요를 바탕으로 피리가 함께 협연하도록 만든 피리협주곡입니다. 창부타령. 원래는 전통 굿에서 불려졌던 무당의 무가라는 노래가 당시에 성행하면서 일종의 대중가요로서의 민요처럼 불려졌는데 그 민요의 선율을 따다가 이렇게 피리협주곡으로 새롭게 박범운이라는 작곡가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창부타령을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1: 사실 이 창부타령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여러 뭐 사랑 이야기도 있고 삶에 대한 애환이 있고 그 노래 가사들도 많이 이제 다양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뭔가 공감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하기도 그렇죠. 하고 또 이 연주 음악으로서는 또 선율들도 있겠지만은 이 국거리 장단 안에서
0: 아 국거리 장단
1: 선율들이 자유롭게 노는 그런 것들도 조금 포커스가 될 수 있을 것
0: 국거리.
1: 같아요.
0: 국거리 국거리 장단이 어떤 장단인지 한번 예 들려주시죠. 이 장단을 느끼시면서 이 곡을 들으시면 더 좋다.
1: 그럴게요. 네 국거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0: 박수도 살짝 곁들이시면서
1: 덩실이 되겠죠.
0: 예, 이렇게 우리가 또 장단을 타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
1: 그 장단 속에서 이렇게 대화 나눠본 거는 처음인데.
0: 그러니까
1: 색다르네요. 뭔가 이렇게 말에도 이렇게 운율이 생기는 것 같고.
0: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음악 들으실 때 이렇게 계속 박수를 치시면서 또 피리가 협연을 할 때는 마음속으로 장단을 세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장단이 시작된 김에. 그냥 음악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네.
0: 어떻게
1: 좋습니다.
0: 바로 들어볼까요? 예. 여러분들이 장단을 쳐주시다가 박수를 치시면서 감상을 하시면 좋은데요. 오늘의 협연자는 부산대학교에서 피리를 가르치고 있는 김성준 교수입니다.

이정우 작곡 청년을 위한 서곡에 이어서 대금협주곡 내면으로부터를 경북대학교 류근하 교수의 대금협연 그리고 박범은 작곡 창부타령 주제에 의한 피리협주곡을 부산대학교 김성준 교수의 피리협연과 이정우가 지휘하는 부산청년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정우 교수는 KBS 국악대상 작곡상과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했고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작곡가로도 활동하며 많은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들으신 청년을 위한 서곡은 관현악단이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파도가 출렁이는 미지의 바다에서 수천 수만 개의 상상의 파도가 일어나 모이고 부딪히고 사라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리며 젊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두 번째 들으신 이정우 작곡 대금협주곡 내면으로부터는 2025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31회 정기연주회 창작위촉곡 시리즈 위대한 유산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작곡가가 무대에서 설명한 것처럼 외부 세계의 자극이나 현상의 묘사가 아니라 인간 존재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미세한 감각과 무의식의 흐름에 집중하며 자아의 심연을 향해 다가가는 여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내면으로부터라는 제목은 자기 성찰과 실존적 탐구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작곡가는 세계 속에 던져진 존재가 자신을 자각하고 질문하는 순간 그 고요하지만 격렬한 흔들림이 이 곡의 중심축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점차 고조되는 듯 하면서도 중심을 향해 수렴되고 주체 확장과 수축, 명상과 각성의 반복 속에서 진실한 자아에 다가가는 과정을 음향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정우 작곡가가 내면으로부터를 여러 악기 중에서도 대금의 협주곡으로 쓴 이유는 대금이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류근하 교수의 대금 연주에서 명상적인 성격이 강한 인도의 관악기 반술이나 일본의 샤과지를 연상시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음 곡은 내면을 향한 대금 협주곡과 대조적으로 흥이 넘치는 박범은 작곡 창부타령 주제에 의한 피리 협주곡이었는데요. 창부타령은 대표적인 경기 민요이지요. 본래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노래가락과 함께 불리던 무가로서 이전에는 무가의 사설을 그대로 차용하여 많이 불렀습니다. 창부는 무당의 남

편이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필이나 대금을 잘 불던 광대 명인이 죽으면 광대신, 창부신으로 추앙되었습니다. 창부타령은 이처럼 구판의 전문 예능

0: 민요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덩실덩실 춤추게 만드는 국거리 장단으로 되어 있지요. 창부타령을 노래 대신 피리 협주곡으로 마치 피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작곡했습니다. 이정원은 이 곡을 지휘하면서 국거리 장단 안에서 선율이 다양한 전주와 변천가락을 연주하고 자유롭게 노는 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창부타령 주제에 의한 피리 협주곡은 박범은 작곡입니다. 박범은은 평택 세순무가 출신인 지영이 명인을 계승하는 경기 지역 음악의 대표 주 국거리 장단 안에서 선율이 다양한 전주와 변천가락을 연주하고 자유롭게 노는 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창부타령 주제에 의한 피리 협주곡은 박범은 작곡입니다. 박범은은 평택 세순무가 출신인 지영이 명인을 계승하는 경기 지역 음악의 대표 주자이죠. 피리 연주자이면서 작곡가이고 지휘자이기도 합니다. 박범은 작곡 창부타령을 주제로 한 피리 협주곡은 1999년 발매된 피리 창작곡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 곡은 초연 이후 거의 30년이 되면서 국악 창작곡의 고전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부산의 젊은 청년들의 연주에서는 영남 특유의 박진감과 풋풋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정호가 지휘하는 부산 청년 국악 관현악단에서는 이렇게 청년 단원이 창작, 연주 전 과정에 참여하며 국악 관현악 레파토리를 중심으로 전통곡과 창작곡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청년 지휘자, 연주자, 작곡가가 함께 창작하고 연주하는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대전 출신 소리꾼 이선명이 부르는 사철가와 뺑더가 플러스 히트 로드 잭입니다. 이선명은 모건대학교 한국음악과에서 판소리를 전공했습니다. 퓨전 국악밴드 소리맵시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TV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전통 판소리 창법을 기반으로 국악과 대중음악을 결합한 레퍼토리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먼저 단가 사철가의 슬픈 계면성을 극대화해서 대중적인 감성을 자극합니다.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하면서 가는 세월을 아쉬워하죠. 판소리를 부르기 전에 소리꾼의 목과 판의 분위기를 가다듬는 단가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철가는 요즘 가장 많이 부르는 곡이지요. 오래된 옛 단가가 아니라 지금도 활동하시고 계시는 조상현 명창이 구성한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소리꾼 이선명은 이렇게 단가를 쓸쓸하게 끝내고 다음 곡에서 분위기를 유쾌하게 반전시킵니다. 심청가 중 뺑더거멈 심술 부르는 대목과 히트 로드 잭을 이어 부르는 것인데요. 뺑더거멈의 심술이 도를 넘지만 젊은 소리꾼이 부르니 뺑더거멈조차 장난기 넘친 사랑스런 인물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 꺼지라고 하는 히트 로드 잭은 미국 소울의 대부 레이 찰스가 1961년 불러 크게 히트한 팝송의 고전입니다. 요즘 이렇게 젊은 소리꾼들이 전통 판소리를 팝과 연결하여 전통 판소리뿐 아니라 서양 팝들도 아주 잘 소화해서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정화 변제벽이 편곡한 사철가 뺑더가 플러스 히트 로드 잭을 이선명의 소리 협연과 이정호가 지휘하는 부산 청년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공연 4회의 국악방송 FM 국악당 진행자 송현민입니다.
1: 재밌게 들으셨어요?
2: 네.
1: 예,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바와 같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우리가 인류가 공동으로 가져가야 될 여러 전통 문화와 전통 예술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한 자리에서 논의하는 그런 7월의 행사가 부산에서 펼쳐지는데,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는 우리나라의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이라는 굿이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의 예술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갖고 나가야 될 그런 전통 문화이기도 합니다.

있다. 또 이런 날 빠질 수 없는 게 또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는 판소리도 등재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무대는 대전의 판소리 젊은 소리꾼과 또 부산 청년 국악관악단이 이렇게 만나서 아주 흥겨운 무대를 선보일 무대인데요. 바로 사철과 이어서 뺑더가 플러스 히터 로드 잭이라는 제목입니다. 아, 우리가 갖고 있는 판소리가 이렇게 멋있게 변신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무대입니다. 자, 대전을 대표하는 이선명 소리꾼,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제화 못하는 거 차례로와 잡아다가 전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 인내들 서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꾼 선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첫 번째 들려드린 곡은 사철가이고요. 이제 두 번째 들려드릴 곡은 저의 곡 뺑더가입니다. 잘 모르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뺑더가를 밴드 형성으로 많이 부르다 보니까 되게 귀에 익숙한데 오늘 여러분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뺑더가로 관현악단과 함께하는 거는 정말로 처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두근거린 마음으로 이 곡을 좀 시작할까 하는데요. 오늘 우리 지사 선생님께서 멋있게 이 곡을 또 관현악단으로 또 편곡을 해주셔서 저도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곡이 뺑더가인데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저의 소리를 듣으시고 이 끌어당기는 마음이 무대가 끝나도록 여운이 끝까지 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의 소리꾼과 또 멋진 고수와 훌륭한 쥐자 선생님께서 계시는데 뭐 하나가 부족하다 생각이 듭니다. 뭘까요? 취임새. 맞습니다. 취임새. 저희 국악인들은요 박수 소리도 좋지만 취임새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대전시립연중국악원에 부산청년국악관현악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의 힘을 이 부산청년국악관현악단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분명한 이건 제가 압니다. 저희 대전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시켜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이씨고 하면은 여러분께서 좋다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부산에서 왔으니까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이씨고! 더 크게 해주셔야 돼요. 알죠? 인원수가 훨씬 많으니까 다시 어이씨고!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박수와 또 취임새를 해주신다면 무대가 멋들어지게 끝까지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준비되셨나요? 어이씨고! 원, 투, 원, 투, 쓰리, 포!

나 짬짝이 남의 혼인 허려하고 단단히 믿었는디 해담을 자르기와 신부 신랑 잠자네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뒤로 살짝 돌아가 봉창

보면 이끝허고 삐죽하면 삐죽하고 삐죽하면 삐죽하고 어이 시가

이정호와 변제벽이 편곡한 사철가 뺑더가 플러스 히트로드 잭을 이선명의 소리협연과 이정호가 지휘하는 부산청년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4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 대전시립연주원국악원 큰마당에서 개최한 송현민의 국악 내비게이션 실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송현민의 국악 내비게이션은 대전시립연주원국악원 2026 시즌 공연 미래 시리즈 웨이브 X의 일환으로 올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국가유산청 소재지인 대전시에서 개최지인 부산의 청년국악관현악단을 초청해서 송현민의 재치있는 해설과 함께한 공연이었습니다. 앞서 이 공연이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를 앞두고 공연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잠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네스코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약자이죠. 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성찰, 현재의 책임, 미래를 위한 준비까지 모두 아우르는 단어인데요. 유네스코는 이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 보존하기 위해서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이고 뛰어난 가치를 지닌 각국의 부동산 유산이 등재되는 세계유산 내의 종류에는 우리나라의 석굴암 등 문화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등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와 자연의 가치를 함께 담고 있는 복합유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위원회는 바로 이 세계유산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우리나라가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지 38년 만에 처음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등재한 석굴암 등 17건의 세계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최근 영화 K-POP 데몬 헌터스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통문화 콘텐츠에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회의 기간 중에 다양한 문화 행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늘 무대 중심에 60인 규모의 부산청년 국악관현악단이 서고 작곡가 이정호가 대편성 국악관현악의 밀도를 끌어올렸습니다. 부산에서 국악을 전공하는 젊은이들의 관현악과 대전 지역 퓨전 소리꾼의 활동을 이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연구의 현장이 방송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대전시립연천국악원이 기획한 2026 시즌 공연 미래 시리즈 웨이브 X 송현민의 국악 내비게이션 중 남은 부분과 봄의 락놀이 실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서윤아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 않으면 충분한 것이다. 좋은 것은 아무리 많아도 충분하지 않다. 너희가 생각하는 충분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찰스 핸디의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함의 기준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자신만의 감각이 아닐까 싶어요. 이 순간 이미 충분하다라고 느끼신다면 그 충분함을 주위에 조금씩 나누어주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가야금 앙상블 청의 써니사이드 업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2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충분하다는 말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정작 내 삶에서 그 기준이 뭔지 선뜻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에 좀 더 마음을 주면서 그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또 그 마음을 주변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걷는 길 약자의 편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꿔온 여성 노동자 조옥화의 삶을 담은 책 길 위의 간호사를 쓰신 안미선 작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빈사님 문자 주셨네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저 늘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예쁜 꽃사진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코라이오님 저도 함께 걷고 있어요 하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등산 가시는 길이실까요? 산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뒷자리 4510 쓰시는 분 아날로그형 인간인 저도 택시를 앱으로 부르기 전에 길에서 기다리면서 손을 흔듭니다. 영선님과의 공감대 반갑네요 하셨는데 그러시군요. 저 진짜 네 이게 언제까지나 이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게 좋고 나중에도 그렇게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4월 18일 날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한 성찰과 모색을 담은 내일의 옷이라는 책으로 마진주 작가님과 함께 했었는데 닉네임 보뜰마을님께서 마진주 작가님의 설명 들으면서 문득 어릴 적에 큰 집에 있던 재봉틀이 떠올랐습니다. 바늘이 움직이는 그 재봉틀 어린 저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이었죠 하셨는데 그쵸. 어렸을 때 마냥 무서웠죠. 혹시 손이 잘못해서 싹 스치면서 손을 다치면 어쩌나. 근데 지금은 재봉틀로 뭘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큰 능력인 것 같아서 재봉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부럽습니다. 또사님께서는 끊임없이 소비를 자극하는 거대 자본과 마케팅 주체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시민운동만으로는 뭔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적어주셨고요. 또 긴호흡돌고래님 가변적인 디자인 이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맥가이버처럼 창의적이고 유연한 대안들 이게 바로 가능성이겠죠? 하셨습니다.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해서 뭘 고민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고민한다고 보내주셔서 참 좋습니다. 뿌듯하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든든한 마음을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참여하시는 덕분입니다.

덕궁 열려 있습니다. 또 이거는 정말 참 좋은 내용이라 내 친구들이랑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다 하시면 다시 듣기를 나누어 주실 수도 있어요. 은영샘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고 또 재방송을 이용해서 주변에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에 재방송 됩니다. 경로 이탈 조율 듣겠습니다.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약자의 편에서 새 세상을 꿈꿔온 여성 노동자 조옥화의 삶을 담은 책 길 위의 간호사를 쓰신 안미선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안미선입니다.
0: 네, 우리 안미선 작가님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일과 삶을 기록해온 분이에요. 직접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기록 작업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0: 주로 어떤 분들을 만나셨던 거예요?
1: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로 여성들, 소수자들, 그리고 이주민들, 또 사회적 재난을 당하신 분들, 사회적 고통에 맞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는 기록을 해왔습니다.
0: 보통은 다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거든요. 네네. 자기 얘기 하고 싶어 하고.

0: 어디 가서든지. 네네. 근데 우리 작가님은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네. 이렇게 누군가의 삶을 네. 기록해 오셨는데 그 삶을 기록하면서도 우리 작가님 얘기도 살짝 하시게 되나요? 책 속에서?
1: 아, 어떤 삶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네. 결국 저의 삶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삶에 대한 기록 속에 저의 이야기도 같이 담겨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저도 에세이 작업도 같이 해왔습니다. 네. 네.
0: 그러면 이렇게 타인의 기록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1: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제대로 알고 싶었고 그 사람들의 삶이 개인의 낱낱의 삶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연관을 맺고 이루어지는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의 연관이 결국 제 삶의 고리와도 맞닿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네. 이번 책 기류의 간호사도 누군가의 삶을 한 사람의 삶을 아주 깊이 따라간 그런 작업인데요. 조우카 선생님은 언제 만나신 거예요?
1: 조우카 선생님은 그 25년 전에 그 건강한 노동 세상이라고 인천에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뵀었고요. 그곳에서 선생님은 이제 산재 노동자들 위한 활동을 하시고 계셨고 저는 그때 그 처음 사회에 나와서 노동을 하는 신입 노동자였죠. 그때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0: 근데 그러면 이 작업의 시작은 한참 후였나요?
1: 네, 이 작업은 작년에 한 책이고요. 네. 그때 선생님의 이야기를 기록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아,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는 것이 사회의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활동하시게 된 마음의 힘이랄까?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잘 듣고 기록하고 싶으면 의미 있는 작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승낙을 하게 됐어요.
0: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1: 아, 만났을 때 그 네. 웃는 모습이 변함이 없으시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든든하게 웃는다면 그 마음에는 타인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자신의 살아온 삶을 거의 50여 년에 걸친 활동의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역사이기도 하고 운동의 역사이기도 하고 여성의 숨은 역사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지만 개인은 절대로 그냥 혼자가 아니라 사회, 역사, 여성의 삶, 노동의 삶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1: 네, 그렇죠.
0: 지금도 방문 간호사로 선생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옥화 선생님?
1: 네, 지금도 인천 지역에서 방문 간호사로 일하고 계시고요. 선생님께서는 나이 드신 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존엄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분들을 최선을 다해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0: 저는 이 책의 구성을 보고 너무 감탄했는데 윤동주 시인의 시 구절 들을 이렇게 각 부분의 제목으로 쓰셨잖아요. 바람에 스치는 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기를, 별을 노래하는 마음, 잎새에 이는 괴로움, 밤을 가로지른 걸음,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근데 이걸 보고 갑자기 우리 인생이 진짜 좀 이렇구나. 뭐랄까. 그래, 20대에는 내가 진짜 막 정의를 부르짖고 너무 뭐 공정한 거에 대한 생각을 했다면 그러다가 또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기도 하고 뭐든 죽어가는 걸 사랑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윤동주 시인은 이걸 알고 썼을까? 우리 안미선 작가님은 어떻게 이걸 알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시인의 시로 삶을 풀어내게 되셨어요?
1: 조옥화 선생님이 고등학생 때 좋아하셨던 시고요. 그분도 삶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윤동주 시인의 시를 만났고 그 감성에 공감을 했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이렇게 좋은 시인도 굽히지 못하고 그 억울하게 그 감옥에서 삶을 마감했는데 이렇게 약한데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한 사람들 이 약자들 편에 내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됐던 시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동주 시인의 마음을 이어받은 조옥화 선생님이 자신의 활동을 해냈고 아까 말씀처럼 삶을 돌아봤을 때 그것이 윤동주 시인의 구절과도 시의 구절과도 맞닿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니까 안 보이시고 저는 우리 안미선 작가님을 마주하고 있는데 안미선 작가님이 소녀 같으세요. 그리고 목소리도 소녀 같으셔서 아마 듣는 분들

0: 어머, 너무 소녀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작가님의 목소리로 첫 번째 낭독을 들어볼까 합니다. 3부, 별을 노래하는 마음 가운데, 민들레 의료협동조합의 노래 중에 일부분, 우리 작가님 목소리로 듣습니다.
1: 만석동 9번지는 무허가 판잣집으로 이뤄진 바닷가 부두의 동네였다. 조옥화는 만석동에서 한 판잣집에 세를 들어 살았다. 주민운동을 하려면 주민속으로 들어가 일해야 했다. 조옥화는 이곳에 온 첫 간호사였다. 적십자사에서 나온 여러 자료로 주민보건 교육을 했다. 주말 진료는 일꾼 교회에서 아침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5시에 끝났다. 조옥하는 의료 실무자로서 일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꾸려가면서 그곳에서 2년 만에 민들레 의료협동조합을 세웠다. 민들레 의료협동조합은 1982년 4월 23일 오후 7시 186세대가 참여하는 가운데 발기 총회를 열었다. 지역 주민이 주체적이고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주민 조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아직 전 국민 건강보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사회에 주민이 주축이 된 협동조합이 거의 없던 시절, 그것은 말 그대로 척박한 땅에서 제 힘으로 피어난 민들레 같은 조합이었다. 모두 한 걸음 더 나가자, 모두 한 걸음 더 나가자, 낡은 것을 버리고 손에 손을 잡고 나가자. 낡은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손에 손을 잡고 나가자. 민들레 의료협동조합에서 함께 부르는 조합가였다. 그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은 목에 힘을 주고 웃음을 띠며 때로 옆 사람의 손을 잡기도 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얼굴이 되어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모두 함께 이룩할 이전에 없었던 영토. 그것이 민들레가 뿌리 내릴 땅이었다.
0: 그래요. 1982년이면 진짜 의료보험도 제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았던, 건강보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였는데, 이때 조옥화 선생님이 이제 병원을 나와서 주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네요. 뭐 이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왜냐면 병원에 간호사로 계셨으면 굉장히 안정적인 삶이셨을 것 같거든요.
1: 그 조옥화 선생님이 1970년대에 간호사로 병원에 취직을 하셨는데 당시에 굉장히 권위주의고 영리 추구적인 모습의 병원에서 회의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계속 있을 것이 아니라 나와서 고등학생 때 생각했던 것처럼 약자들의 편에서 의료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병원을 나오셨고요. 또 하나 계기는 보건소에서 일하던 당시에 1980년대에는 5.18 민주화운동 일어났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시고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위해 인천 도시산업선교회에 가게 됩니다. 이게 이 선생님의 진로의 결정적인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0: 네.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활동이셨는데 그 삶의 풍경이 어땠나요?
1: 선생님께서 주민들의 삶을 이야기하실 때는 굉장히 자발적이고 따뜻하고 서로 의지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묘사를 하셨습니다. 보통은 가난에 대해서 힘들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당시 인천에 활동하신 곳에서 실향민들이 많이 있으셨고요. 고향을 잃고 전후에 중장년이 되신 분들이 자신들의 삶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협력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옥화 선생님이 좁은 골목길을 무거운 가방과 한 등기를 들고 다니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0: 그러셨군요. 네, 누군가의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그 주변 사람들까지 만나게 되죠. 근데 민들레 의료협동조합은 진짜 지금은 의료협동조합 이런 게 조금 있어요.
1: 네, 그렇죠. 네,
0: 저도 좀 만나 뵙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게 그 그

0: 뭐랄까요? 사람들이 그게 뭐야? 뭐 이런 때 아니었나요? 그때의 의료는 기존 병원하고 어떻게 달랐는지 궁금해져요.
1: 네. 이곳에서는 일방적인 서비스의 수혜를 주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자발성을 키우고 주민이 주인이 돼서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건강이나 보육이나 일상의 삶을 같이 나누고 주민 속에서 사람들이 함께 건강한 삶을 일구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병원 시스템과는 굉장히 달랐던 것이고 굉장히 초기에 이런 활동이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정표가 된 그런 활동이기도 합니다.
0: 우리가 아까 민주화 운동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민주 뭐 국민이 주인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조호근 선생님은 그때 이미 이렇게 주민이 주인이 되는 어떤 삶에 대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1: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라는 것을 알거나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주인이다. 그리고 당신들이 할수 있다라는 것을 작은 권한을 줘서 실제로 조직을 운영하게 됐을 때그 사람들이 변하고 나중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는 모습,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결국은 이 시민, 이 사회의 주인이 다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0: 와, 진정한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일단 개인에게서 딱 바로 서 있어야 사회로, 나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 이후에 조호근 선생님이 또 다른 현장으로 가시죠.
1: 네.
0: 네, 그 산업재해를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또 어떤 문제의식을 좀 크게
1: 아,
0: 느끼셨을까요?
1: 네. 저희 80년대 후반에 민주화 이후에 노동자의 권리의식이 확산되고 노동조합이 굉장히 많아지는 과정에서 산업재해 문제가 이제 부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는 이름 붙이지 않고 지나가고 했던 것들이 이 사람들이 아프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확산이 되면서 전문 의료인들이 이런 조직적인 활동을 했고요. 그 조국 선생님도 이제 병원 활동이나 그 산업사회 보건연구의 활동 등을 통해서 이 노동자들의 곁에서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을 같이 했습니다.
0: 노동자들이 무조건 그냥 아파도 참기만 하다가 이제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1: 네, 산업재해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었고요. 노동자들도 아,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요구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권리의식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유기용제 중독 등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질환들도 산업재해라는 것이 이제 인정되는 과정을 만들어냈고요. 이런 것 공론화가 되고 법제화가 되면서 보이지 않던 노동이 노동의 이름으로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에 우리 조옥가 선생님 님이 주도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0: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어떤 권리가 당시에는 당연하지 않았는데 당연하게 될수 있도록 그 바탕을 다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그냥 처음에는 이제 간호사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큰 확장을 이루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주민으로 노동자로 여성의 삶으로 계속 확장되는 이 삶을 뭔가 이렇게 하나로 묶는 핵심이 있다면 뭐 같으세요?
1: 선생님께서는 돌봄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삶은 타인을 돌보는 삶이었고, 그리고 나도 그들을 통해 돌봄을 받았다. 이것이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돌봄과 연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는 것, 기본적인 권리가 우리 일터나 마을 사이로 확산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런 면에서는 일관된 삶을 사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지금 저희 함께 걷는 길이 늘 주장하는 돌봄, 함께, 이런 말씀들을 조호근 선생님이 정말 그대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길 위의 간호사라는 표현이, 그냥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삶의 방식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길 위의 간호사, 이 제목을 우리 작가님 정하신 거예요? 안미선 작가님?
1: 아, 우리 조옥화 선생님이 정하셨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진짜 조호근 선생님도 이걸 내 직업이라고

0: 이라기보다는 삶의 방식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1: 네. 스님께서 이 제목을 정하시면서 열려있는 느낌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길이라는 것은 만들어 가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 제목을 들으면서 조우카 선생님이 또 한 여성으로도 자신의 길을 계속 만들어간 여성이고 당시 역사 속에서도 보건의료 활동이라는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갔던 것이고 또 우리가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서로 연결돼서 자신의 길과 자리를 함께 가져가는 과정이 이 제목 속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우리가 다 같은 그 길 위에 있으면서도 또 각자의 작은 길로 가고 있는데 길은 계속 만들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참 인상적이네요. 음악을 한 곡 듣고 얘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토다의 수제천 파트 1 듣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약자의 편에서 새 세상을 꿈꿔온 여성 노동자 조

한국화의 삶을 담은 책 길 위의 간호사를 쓰신 안미선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낭독 들어볼게요. 나가는 말, 오늘도 길을 걷는다 중에 일부를 안미선 작가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0: 조옥하는 오늘도 묵직한 가방을 한쪽 어깨에 메고 길을 걸었다. 늘 다녀 익숙한 길이지만 날마다 똑같은 것은 없었다. 일흔이 되어 가만히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잠깐의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참 많은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 무엇이 자신을 그 길로 이끌었을까? 그리고 주어진 길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걸어가게 되었을까? 길을 걸으면서 저한테 주어진 일을 별로 거절하지 않고 묵묵히 해왔죠. 제 삶의 키워드가 여성, 삶의 현장, 그 다음에 간호, 이 세 가지예요. 병원 내 의료기관이 아니라 바깥 세상에 나가서 지역사회 간호에 관심을 가졌고 이쪽으로 계속 걸어온 거죠. 뒤돌아보니까 일의 의미가 그렇게 일관돼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때맞춰 주어지는 기회를 그냥 받아들이고 해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것들이 적당한 시기에 기회로 와줬어요. 그나마도 행운이죠. 나는 일단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끈끈하게 흐르는 정이 난 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고 그런 기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 또 나도 좋아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 같이 하는 일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1: 주호카 선생님 삶은 누군가에게는 거창한 선택으로 보이는데 선생님 스스로는 그냥 내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이어온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안미선 작가님 보시기에 주호카 선생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다면 뭘까요?
0: 네, 선생님이 안정된 직장이니까 보건소에서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그 인천도시산업선교회 당시에는 많은 오해도 받고 탄압도 받았던 곳에 약한 사람들과 같이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두말하지 않고 그곳으로 자리를 옮기겠다고 결심한 장면, 그 장면이 저는 참 조옥하 선생님의 선택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힘이 센, 더 강한 곳으로 달려가는 세상에서 걸음을 멈추고 더 약하고 더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몸을 돌려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 떠올랐는데요. 그렇게 책에도 묘사해 놓았습니다.
1: 저는 사실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왜 꽃, 김춘수의 꽃에 보면 꽃을 꽃이라고 불러줄 때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조옥화 선생님의 삶도 어떤 분명히 의미가 있었는데 우리 안미선 작가님이 조옥화 선생님이 더 조옥화스러울 수 있도록 이렇게 딱 꽃이 되게 만들어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록을 하셨으니까 생각이 들면서 뭔가 우리 안미선 선생님의 삶에도 변화가 있었는지 이 기록을 이어가면서 그런 것도 궁금해져요.
0: 네, 제가 기록 한 책들 중에서 이 책이 좀 각별한 느낌이 들었고요. 사실은 이 간호인의 역사가 제대로 기록된 책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화운동 또 역사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이렇게 묵묵히 헌신하신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기록된 적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기록의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최근에 북토크를 했는데요. 평화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 조옥하 선생님의 후배들이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노력의 끝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 가슴이 먹먹하다고 이야기하셔서 선생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과정과 내력을 거쳐서 누가 어떤 노력을 해서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이름 붙여졌는가, 이런 숨은 노력들을 드러내는

0: 것, 숨은 노동을 드러내는 것, 그런 것이 이 기록의 가치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서 저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1: 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옥화 선생님의 삶이 어떤 의미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죠?
0: 네. 네. 선생님은 약한 자의 자리에서 약한 자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또 김지선님처럼 조옥화 선생님의 굉장히 친했던 친구분은 청빈한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도 하셔요. 그런데 그 돌봄을 하면서 돌봄을 받고 약

0: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삶의 길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나의 길을 꼭 붙잡고 그 길만 옆을 보지 않고 가는 방식도 있지만 옆에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채워가면서 서로의 약한 부분을 보듬어 가면서 우리라는 자리를 만들어 가면서 자신을 새롭게 세워가는 방식도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건 우리 안미선 작가님도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록을 하실 때 어떤

0: 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구획들이 여전히 나뉘어져 있고 여성들이 많은 일을 함에도 그 일들이 가시화되어 있지 않고
1: 계세요?
0: 네, 성차별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성별 분업 이 말하자면 남성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여성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구획들이 여전히 나뉘어져 있고 여성들이 많은 일을 함에도 그 일들이 가시화되어 있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것은 임금 격차나 낮은 고용률 등으로 지표상으로도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가 바로 세워질 만한 경제적 보상이 적기 때문에 그런 사회 심리적인 문제랄까요? 그런 우울이나 또 그런 것들을 스스로 힘으로 또 극복해야 되는 문제도 같이 가져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과 생활을 양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성에게는 그러한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노동상의 권리가 제대로 정당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동등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 가지 다 떠안게 된 것 같아요.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런 시기에 조국화 선생님의 얘기가 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 이런 거 있나요?
0: 선생님께서 그 자신이 세상을 새롭게 본 과정의 하나로서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도 상당히 있다. 그리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된다. 자신이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자신의 가난과 상처에 대한 그런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우리가 자신의 감옥에서 나와서 우리의 힘을 키워야 우리가 공통으로 맞닥뜨리지만 각자 혼자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힘을 모을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집에서도 밖에 일을 하지만 집에서도 계속 그 여성의 몫을 또 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 또 회사 살림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현장에는 좀 그 보이지 않는 노동들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0: 네. 사실은 이 고령화 사회고 저성장 사회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경제 발전이 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 전업으로 그 가정을 전담하는 주부를 상정하고 바깥에서는 그 전일제로 일하는 노동자, 남성 노동자를 상정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낡은 규범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런 돌봄의 사회화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노동이고 공공 자원을 통해서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확산되어야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상업화된 그런 강요된 노동에서 벗어나서 각자의 노동자에게 자신의 생존의 그런 권리를 존중하는 것들이 여전히 법적 제도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 사실 여성들이 돌봄에 좀 강하긴 해요. 좀 더 잘할 수 있고. 그렇지만 남성들이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봄, 감정노동 이런 것들은 좀 여성들이 해야지. 뭐 약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0: 저는 돌봄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되고 모르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강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과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서 돌봄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되고 네. 그것이 남녀 구분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면서 그 일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 지원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존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노동이 무엇이냐 생각하면 그것은 사실 돌봄 노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돌봄이나 감정, 타인을 위해서 감정을 쓰고 돌봄을 한다. 이것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타인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질주에서 좀 벗어나서 생각을 하면 내 몸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지고 내 가까운 사람

0: 사람들의 삶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지는 것, 이런 돌봄과 감정을 쓰는 것, 이것이 생존의 기본적인 토대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줄 수 있게 모든 사람에게 권리와 의무로서, 그리고 사회에도 권리와 의무로서 제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게 참 신기하게 타인을 돌볼 때 나의 돌봄도 더 잘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현장에서 만난 여성 노동자들에게서 어떤 변화를 느끼는 순간 또는 가능성을 느끼는 순간 있으셨어요?
0: 네. 사실은 많은 여성들이 이 조우카 쌤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얘기해서 노력해왔고 평생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활기차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거나,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직종의 노동자들에게 그 이름에 이름을 붙여서, 그 직종의 이름을 붙여서 그 일의 권리를 보이게 한다든가 이런 캠페인을 하는 적도 있고요. 지역 차원에서도 조례를 통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지지하면서 지역의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들도 봤습니다. 어쨌든 당사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연대의 목소리가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변화의 목소리를 지원했던 조우카 선생님의 삶도 그 연장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이 순간에도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과 또 청취자 여러분께 우리 안미선 작가님이 전하고 싶은 그런 얘기 있으세요?
0: 네. 윤동주 시인의 식구 중에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자신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길이 자신을 위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선택한 자신의 길을 아름답게 모두 다 걸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1: 이렇게 타인의 인생을 기록하는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인생도 있고 그러니까요. 어떠세요? 앞에 또 이 다음에 어떤 삶을 기록하고 싶으세요?
0: 여전히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노동하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기록을 하고 싶고요. 또 그러한 삶을 같이 하고 있는 옆에 울타리들의 이야기들도 기록하고 싶습니다.
1: 나중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삶도 기록하셔서 그 외국어를 많이 들으셔야 되는 그런
0: 네네. 이주민의 삶을 기록한 적도 있는데 네. 우리 사회에 있는 목소리니까 더 노력해서 많이 해보겠습니다.
1: 네. 안미선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공명의 길 위에서 별을 만지다 듣겠습니다.

여성 국악 그룹 미지의 총원의 바람 들으셨어요. 앞서 들으신 곡은 공명의 길 위에서 별을 만지다 였습니다. 오늘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길 위에 간호사를 쓰신 안미선 작가님 만나봤고요. 내일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스윗의 이성실 장애인식개선 팀장 모시겠습니다. 작고 소박한 삶 중에도 얼마든지 좋은 삶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미 뭐잘 알고 계시죠?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누군가의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가려는 마음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이어주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음악을 연주할 때 음표만큼이나 쉼표도 중요하죠. 쉼표는 단순히 음악을 잠시 멈추는 게 아니라 소리 내지 않음으로 연주를 하는 건데요. 만약 연주자가 악보에 있는 쉼표를 무시해버린다면 음표를 하나쯤 놓치는 것보다 더 치명적으로 음악을 망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삶에도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쉼표가 필요한 법인데요. 고즈넉한 풍류에 몸과 마음을 맡기는 이 시간도 우리 삶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연주하기 위한 쉼표 같은 시간이겠죠. 5월 2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서희철 가단의 소리와 연주, 영주 십경가 이야홍 타령으로 출발합니다.

0: 서희철 가단의 소리와 연주, 영주십경가, 이야옹 타령 함께 들으면서 5월 2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풍류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도 잘 보내셨나요? 가족의 달 5월 풍요롭고 행복한 달이기도 한데요. 한편으론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계절이기도 해요. 아침에 출근해로 보니까 꽃가루가 차 위에 가득 있더라고요.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구학방송 전용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 또 만나보실 수도 있고요.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탭 클릭하시고 풍류가 좋다 페이지 찾아오시면 다시 듣기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도 푸짐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오늘도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푸짐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좋은 선물 전해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사연 모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8397님. 우와 좋다. 넋을 잃고 듣습니다요. 네 감사합니다. 이희배님. 반갑습니다 용훈님. 다음 주는 어버이날과 제 생일이 있어 아들, 딸이 여행 계획을 해놓았어요. 용훈님과의 대화는 한 주 쉬어갈 수밖에 없겠어요. 아이고 아쉽습니다. 하지만 잘하셨어요. 네. 용훈님도 부모님 계시면 바쁘시겠네요. 멋있는 날 보내시고 다다음 주에 만나요. 이춘희 매화 타령 양산도 듣고 싶어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재방송 때 우리 승승장군님. 안녕하세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면 좋겠네요. 작은 법도 잘 지켜야겠습니다. 날이 좋은 토요일 밤 풍류가 좋다와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언제나 친구처럼 가족처럼 저희 방송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풍류 잘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항상 애청해 주세요. 음악 한 곡 듣고 풍류 사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쟁의 김일구, 가야금의 장월중선, 가야금 아쟁산조 병주 감상하시고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야야야야 흥보야, 아 그것이 좌창이라는 것이 말이야. 앉아서 노래하는 잡가라고 하지 않았냐? 예, 형님, 앉아서 부르는 긴 잡가를 좌창이라고도 하지요. 아, 그럼 이것.

0: 무엇이냐? 아, 길에서 이런 전단지를 나눠주던디. 아, 여기는 서도 좌창이라고 써있질 않더냐? 아니, 앉아서 부르는 것이 좌창이라면서. 아, 여기엔 왜 서있어도 좌창이라냐?
1: 우미, 서도 좌창은 아, 서있어도 좌창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 저기 관서지방 소리꾼들이 부르는 잡가인디요? 아, 워미어미어미, 근데
0: 아따, 서도 잡가 공연 전단지를 받으셨으라?
1: 아, 그 먼 뒤서 남원까지 원정 공연을 다 불고 아, 이것을 꼭 들려 쓰겄는디요.
0: 아, 그려? 아, 서도 좌창이라는 것이 귀한 것이냐? 아, 이것도 풍녀 사전에서 알아봐야 쓰겄구만.
2: 네, 오늘도 풍녀 사전 잘 펼치셨습니다. 과거에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에서 불리던 잡가를 서도잡가라고 하는데요. 경기잡가와 마찬가지로 서도잡가에도 앉아서 부르는 좌창과 서서 부르는 입창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서도 입창을 칭할 때에는 선서리 혹은 논량사거리 등 별개의 명칭이 사용되고 서도잡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좌창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서도좌창으로 분리되는 노래에는 공명가, 사설공명가, 제전, 초안가, 추풍감별곡, 적벽구, 관동팔경, 뱃다라기, 자진뱃다라기 등이 있습니다.

0: 나.
1: 오복녀 신정의 유지숙의 소리로 소도잡가 공명과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풍요사전에서는 소도잡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작가뿐만 아니라 소도소리 전반에 나타나는 특징이 약간 콧소리를 섞어 격하게 떠는 요성이죠. 느린 곡에서는 흐름끼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빠른 곡에서는 아주 익살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게 소도소리만의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싶네요. 풍미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끝곡으로 김선구의 해금, 서영석류 해금산조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이춘희의 소리 경기민요 매화타령이었습니다. 지난주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청취자님 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전영민님 새타령 어제 불렀는데요. 더 익혀서 제대로 불러봐야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승승장군님 2부 로고송도 바뀌었네요. 네 바뀌었지요.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우리 풍류가 좋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2부 첫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지난주 발표와 마찬가지로

로 추첨을 통해 선곡 게시판에 올려서 알려드릴게요. 계속해서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꼼꼼히 챙겨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선정되신 분은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음악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2898님 신청곡 오경희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 서공철류 짧은 산조 감상하시겠는데요. 서공철 명인은 산조를 가리키는데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진양조에 눈이 내리고 중모리에 봄이 오고 중중모리엔 군자 임이 찾아오고 자진모리엔 희노애락을 담고 휘모리엔 젊음이 가고 뒤풀이에서는 만사를 정돈한다. 네, 한편의 인생을 논한 서공철의 산조 그 의미를 마음에 담으며 오경희의 연주로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오경희의 가야금 연주로 서경철류 짧은 가야금 산조 감상하셨습니다. 서경철 명인의 말씀처럼 가락의 삶의 원천과 흐름, 기운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자, 음악 한 곡 더 이어가겠습니다. 김덕명의 소리, 경상도 성주풀이 감상하시겠는데요. 경상도에서는 보통 지신밝기할 때 거의 모든 마을에서 성주끝을 하면서 고사소리로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지신을 밟거나 잡기를 막자는 내용으로 제의적 성격이 높은 편이었죠. 오늘은 김덕명의 소리로 감상하시고 저는 풍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하늘 천 따지 가물 현 누룩항 천지 혼낭 생긴 후에 이를 승진이 밝았다. 산천이 개탁하고 만물이 번성할 때 금년해본 이 동네 신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담명자는 수명장수 박복자는 부귀영화 공명무자자는 자승장승 경고자는 적덕기차 농사자는 장원하고 상업자는 재수대통 나갈 때는 간짐지고 들어올 때는 온짐지고 자꾸 잡시는 물알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성주야 성주님 모실 터를 닦자 함경도라 백두산은 두만강을 둘러있고 두만강 전기가 떨어져서 평안도 모양산 생겨서 모양산 전기가 떨어져서 대동강이 생겼네 대동강 전기가 떨어져서 항해도 구월산 생겨서 구월산 전기가 떨어져서 재령강이 생겼네 재령강 전기가 떨어져서 강원도 금강산 생겨서 금강산 전기가 떨어져서 임진강이 생겼네 임진강 전기가 떨어져서 경기도 삼각산 생겼소 삼각산 전기가 떨어져서 한강이 생겼어 한강 전기가 떨어져서 충청도 계룡산 생겼소 계룡산 전기가 떨어져서 백마강이 생겼네 백마강 전기가 떨어져서 전라도 지리산 생겼소 지리산 전기가 떨어져서 영산강이 생겼네 영산강 전기가 떨어져서 경상도 태백산 생겨서 태백산 전기가 떨어져서 낙동강이 생겼네 낙동강 전기가 떨어져서 양산 금정산이 생겨서 금정산 전기가 떨어져서 이집트가 생겼네 내리온다 내리오 지신지신이 내려와 하늘이 생겨서 갑자연 땅이 생겨서 월축년 갑자 월축이 생긴 후에 천지일월이 생겨서 천지일월이 생긴 후에 인간세상이 생겨서 인간세상이 생겨서면 성주본이 없을 손양 성주본이 어떠네요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이 본일내라 제비원에다 솔씨를 받아 대평소평에 던졌네

물을 길어낼 때 삼정성이 물을 주고 육판서가 길어내니 낮이 되면 태양을 받고 밤이 되면 이슬을 받아 이 소리 점점 자라나서 타박소리 되었네 타박소리 자라나서 보독소리 되었네 보독소리

따라 치치따라 거지봉산을 치치했다. 나무 하나를 잡아보니 까마까치가 집을 지어 그 나무가 부정해. 그 나무를 벼리고 또 한 나무를 잡아보니 항새 득새가 집을 지어 그 나무가 부정해. 그 나무를 제끼 두고 또 한 나무를 잡아보니 강산하고 제

다가 모서놓고 선망 후망 조상님은 금당에다가 모서놓고

자 아게 자게 살간 위에 토양판이 걸렸네 여루 여루 부엌아 북신을 울리자 동쪽에서 회원나무 가둥구리도 디디고 남쪽에서 회원나무 풋나무도 디디고 서쪽에서 회원나무 청사이도 디디고 북쪽에서 회원나무 가시덤불도 디디자 여루여루 조례야 조례신을 울리자 하라지게 이르도 살천석을 이르고 하라지게 이르도 살만석을 이르자 큰 소톤 단말지 이 작은 소톤 서말지 이 소태 곤양지어 부모 봉양하여 보세 여루여루 부엌아 부엌신을

다시는 우랄로 가고 만복 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용왕아 요왕신을 울리자 동해 바다 요왕아 남해 바다 요왕아 서해 바다 요왕아 북해 바다 요왕아 칠년대한 가물음에도 우물청청 디리주소 구연장마 홍수에도 우물청청 디리주소 추나추동 사시절에 실세없이 따라도 우물청청 디리주소 자구잡시는 물알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장뚜가 장뚝시를 울리자 강원도 보리 날아와서 이 장뚝에 굴치자 고장은 매화사 색깔이는 붉으사 기름장은 타라사 색깔이는 까마사 된장은 누르사 막장은 달아서 굴치자 굴치자 이 장뚝에 굴치자 자꾸 잡시는 물알로 가고 만복 대복은 이리로서 여루

용마같이 밀어주고 마구자 마구자 도둑놈을 마구자 자구자 신은 불을 까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도장아 도장신을 울리자 하라지게 개리도 살천석을 개리고 하라지게 개리도 살만석을 개리자 마구자 마구자 도둑놈을 마구자 참구잡시는 불알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김용호의 풍류현장. 오늘 소개해드릴 풍류현장은 경상북도 예천 통명리 들녘에서 오내기 하는 날 울려 퍼지던 아부레이 수나 그리고 돔소 소리입니다. 이 소리들은 단순한 노동의 리듬을 넘어 논 위에서 함께 숨쉬고 살아가던 공동체의 질서와 염원을 오롯이 담아낸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흙을 가르고 모를 심는 손길 위에 얹히는 가락은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과 더불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생의 호흡을 함께 실어 나르는 소리라 할 수 있죠. 예천 통명의 농요는 무엇보다 공동체의 합심에서 비롯됩니다. 선소리꾼의 매김과 이를 받는 후렴이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이 구조는 단순한 선율을 넘어 노동의 속도와 방향을 조율하는 기능을 하죠. 아브레이 수나, 아브레이 수나, 이도 수나 라는 반복적 후렴은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고 일정한 간격으로 모를 심게 하는 일종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 사투리로 아브레이가 모인다, 합친다는 뜻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 소리는 처음부터 공동체적 결속을 전제로 한 음악적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돔소 소리는 모를 다 심고 논에서 나올 때 부르던 노래인데요. 한마디로 앞선 작업의 긴장과 집중을 풀어내는 이완의 음악입니다. 도음소 도음소 에루아하라는 후렴은 반복 속에서 점차 여유를 띠며

노동을 마무리하는 안도감과 다시 움트기를 바라는 기운을 함께 담아냅니다. 돔소라는 말이 더 움튼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이 소리는 이미 끝난 노동 이에 다시 시작될 생명을 겹쳐놓는 상징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천 통영 농요의 특징은 모심기에서 김매기, 타작에 이르기까지 농농사의 전 과정을 하나의 음악적 흐름으로 엮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애벌매기 소리, 상사디어, 방해소리, 애이용 소리, 그리고 일을 마친 뒤 부르는 캥마쿵쿵 노새 이르기까지 각각의 소리는 노동의 단계에 맞춰 기능과 정서를 달리합니다. 이 농요는 1979년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요. 이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오늘날까지 활발히 정승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천 통명 농요 아브레이스나 돔소 소리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농요 한 자락을 넘어 논 위에서 함께 호흡하던 사람들의 삶과 질서를 만나게 될 겁니다. 모이고 흩어지며 다시 이어지는 이 소리의 흐름은 오래된 풍류처럼 우리의 내면 깊숙이 스며들며 공동체의 기억과 생명의 순환을 다시금 일깨워 줄 것입니다.

0: 어깨가 아질 쑥
1: 에이요
0: 콩허리가 아굽적
1: 에이요
0: 콩부알이 이덜렁
1: 에이요
0: 콩오금이 이좋

0: 삼시 마디로
1: 에이요
0: 공 들고 나세
1: 에이요.
2: 이상휴 외 여러분의 소리로 경북 예천 통명농요 오심기 소리, 아브레이 수나 돔서 소리, 김매기 소리, 아행해 긴상사 소리, 방아 소리, 에희용.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5월 2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아쉽지만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어요. 내일도 좋은 풍류 그리고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 수제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천년만년이란 말은 아주 오랜 세월을 뜻합니다. 천년만년의 해년자는 해세자와 같이 쓰이는데요. 장수를 빈다든지 오래도록 복된 삶을 살기를 기원하는 좋은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훈의 국악산책 송지훈입니다. 지난날 조선 왕실에서는 이렇게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은 악곡의 암영으로 가져다 쓰곤 했는데요. 천년만년이란 뜻과 같이 쓰이는 천년만세도 역시 암영으로 쓰였습니다.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의 세 곡으로 이루어진 음악의 암영, 그 뜻이 좋은데요.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정농학회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계면가락 도드리, 양청 도드리, 우조 가락 도드리의 세 곡으로 이루어진 음악, 아명으로 천년만세 들으셨는데요. 정롱악회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천년

만세의 의미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천년 만세는 천년 만년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는 말씀드렸는데요. 해년자와 해세자의 차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천년 만세, 아주 오랜 세월을 뜻하는 말이지만 실은 오랜 세월 건강하게 사시란 의미 혹은 오래도록 복된 삶을 살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오늘 5월의 첫 번째 토요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도 이 좋은 5월의 향기 누리면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그리고 복되게 매일매일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년만세 들으면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여러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 이 시간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만든 새로운 창작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작 음악도 먼 미래에는 전통 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인데요. 오늘은 작곡가 백병동의 음악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백병동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가야금을 위한 실내 음악, 합주곡 녹향송, 그리고 합창과 국악 관현악을 위한 가요 3제, 가야금을 위한 신별곡, 이렇게 네 곡의 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보내드릴 음악은 백병동 작곡의 가야금을 위한 실내 음악입니다. 이 곡은 말 그대로 가야금을 위한 실내 음악입니다. 특별한 표제가 없는데요. 가야금의 전통적 음색과 주법을 현대 작곡 기법 속에 담아냈습니다. 작곡가 백병동은 오랜 기간 서양음악 기법에 의한 작곡을 해온 작곡가인 만큼 이 곡을 통해서는 우리 악기 가야금을 현대 실내악의 주체로 가져와서 악기를 보다 드넓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이 곡을 썼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은 이 곡에 굳이 특정한 표제를 쓸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가야금으로 낼 수 있는 여러 주법들, 농현, 글리산도, 트레몰로, 또 타현적 리듬과 같은 연주 기법을 활용해서 가야금의 섬세함 그리고 역동성을 동시에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또 전통 장단을 중심으로 곡을 전개하기보다는 특정 동기를 발전시키고 음향을 대비시키는 효과, 또 이완과 긴장의 구조를 통해 서양 현대음악적 형식의 특징을 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음과 음 사이의 침묵과 여백, 한 음이 낼 수 있는 깊은 울림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음악 특유의 정적인 미감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우리 전통 음악의 미감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연주 악기도 가야금을 비롯해서 오보에, 첼로, 스네어 드럼과 공과 같은 타악기가 함께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가야금의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제시한 곡, 백병동 작곡의 가야금을 위한 실내 음악 듣겠습니다. 이유나의 가야금, 성필관의 오보에, 왕혜진의 첼로, 신봉주의 스네어 드럼과 공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백병동 작곡의 가야금을 위한 실내음악 감상하셨는데요. 이윤아의 가야금, 성필관의 오보에, 왕혜진의 첼로, 신봉주의 스네어 드럼과 공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지금으로부터 61년 전인 1965년에 작곡돼서 1966년에 초연됐는데요. 당시 가야금 연주자 이재숙에 의해 초연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와 같은

음악은 상당히 현대적인 음악이라서 연주자들이 매우 접근하기 힘들어하던 음악이었습니다만 이 곡의 새로운 연주 기법들이 많이 소개되고 또 새로운 가야금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연주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곡이기도 합니다. 가야금의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한 음악으로 평가된 곡, 가야금을 위한 실내 음악이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백병동 작곡의 합주곡 녹향송 준비했습니다. 녹향송의 녹향은 차의 향을 말하고요. 송은 기릴 송자를 씁니다. 차향이 선사하는 환상을 음악적으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우리 정악의 울림에서 드러나는 우발적 화성을 놓치지 않고 이 곡에 자연스럽게 구현해냈고요. 타악기군을 통해 흐름의 완급을 조절함으로써 세련된 방식으로 곡을 구성했습니다. 한국의 서정성과 현대적 작곡어법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는데요. 녹향, 차향이 지닌 특유의 생명력, 고요함과 같은 상징성을 음향으로 풀어냈습니다. 유려하면서도 절제된 선율, 느린 호흡에서 점차 확장되는 구조를 드러내면서 깊은 울림을 더했고요. 그와 같은 울림은 곡의 사색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양적인 여백의 미 그리고 하나하나의 긴장감을 살리는 곡의 전개 방식을 통해 우리 전통음악의 깊은 심미적 경지를 더했습니다. 그와 함께 화성적 색채, 구조적으로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짜임새는 현대음악적인 미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곡 전반적으로 흐르는 맑고 청아한 음색 그리고 단단한 가운데 보이는 유연한 흐름 또 자연과 인간 정신의 조화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이 곡을 듣는 가운데 숲속의 정취와 내면의 평온함을 함께 느끼도록 합니다. 자연의 상징성, 한국적 미감, 현대적 음악 어법이 결합해서 만난 곡 합주곡 녹향송 듣겠습니다. 곽태규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백병동 작곡의 합주곡 녹향송, 차의 향을 기리는 음악 들으셨는데요. 곽태규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연의 상징성을 통해 한국적 미의식과 현대적 음악 언어를 결합한 백병동의 대표적인 서정적 작품으로 평가되는 곡인데요.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인 1998년에 작곡됐습니다. 1998년 11월에 국립국악원에서 있었던 98 차와 우리 음악의 다리 놓기 음악회의에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무대에 올랐던 음악입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백병동 작곡의 가요 3제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우리의 민요와 가곡의 정서를 현대 창작음악의 언어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3제는 세 가지 주제를 말하는데요. 가시리와 동동, 서경별곡 이 세 가지 노래를 중심으로 구성한 연작 형식의 작품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선율미와 정서를 바탕으로 하면서 단순한 편곡이나 재현에서 나아가 전통 선율의 핵심 어법을 현대적인 화성과 리듬 구조 속에 새롭게 배치한 점을 특징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부분별로 다양한 성격을 지니도록 곡을 구성했는데요. 서정적이면서도 애잔한 정서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경쾌하고 생동감 있는 에너지를 표출시켰습니다. 음악을 듣다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선율이 부분 부분 흐르는데요. 그러면서도 세련되고 구조적인 전개 방식을 취하고요. 음색의 대비 또 여백의 활용을 통해서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도록 곡을 꾸몄습니다. 작곡가 백병동이 지닌 그 특유의 절제된 감성, 지적인 구성력, 또 한국 음악어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드러나는 절제미가 매력적인 곡입니다. 가시리, 동동, 서경별곡과 같은 우리 노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음악들의 미학을 현대 예술음악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면서 우리 음악의 정체성을 동시대적으로 확장한 곡입니다. 합창과 국악 관현악을 위한 가요 3제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연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 민요와 가곡적 정서를 현대의 창작음악의 언어로 재해석한 연작 형식의 곡이었죠. 가시리 동동 서경별곡의 미학을 승화시킨 작품, 1985년도 국립국악원의 위촉 작품입니다. 백병동 작곡의 합창과 국악 관현악을 위한 가요 3재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연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으로 백병동 작곡의 가야금을 위한 신별곡 골랐습니다. 이 곡은 가야금의 전통적 어법을 바탕으로 하되 여기에 새로운 음악적 감각을 담아낸 곡입니다. 제목에 보이는 신별곡은 옛 별곡의 형식을 오늘의 음악언어로 새롭게 풀어냈다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야금 특유의 맑고 섬세한 음색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금의 여러 주법, 농현과 튕김, 여음, 글리산도 등을 활용해서 전통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선율적 흐름은 우리 정서를 유연하게 담아내면서도 그 가운데 즉흥적이고 긴장감 있는 구조를 드러내면서 전개시켰습니다. 또 음과 음 사이의 여백, 느린 호흡 속의 긴장, 점층적으로 고조되는 흐름과 같은 특징은 우리 음악 특유의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악기 가야금이란 도식에서 벗어나서 가야금을 동시대적 표현을 지닌 독주악기로 확장 해석한 작품이란 면에서 개방적이고요. 한편 전통의 계승과 창조적 변용이란 두 가치를 함께 보여주는 곡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백병동 작곡의 가야금을 위한 신별곡 듣겠습니다. 정효성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백병동 작곡의 가야금을 위한 신별곡 들으셨는데요. 정효성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1972년에 가야금 연주자 김정자가 초연한 바 있습니다. 가야금의 전통적 어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감각을 담아낸 곡이었죠. 이 작곡가 백병동은 서울대학교 작곡가 명예교수이셨는데요. 올 3월 12일에 향년 91살에 타계하셨습니다. 1936년이신데요. 우리 음악계에서 작곡가 이성천, 황병기와 동갑이십니다. 이 두 분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작곡가 백병동은 지난 3월 12일에 타계하셨습니다. 관현악곡과 합주곡, 협주곡, 실내악곡, 독주곡, 가곡, 무용음악, 합창곡, 칸타타, 오페라 등에 이르는 수많은 음악을 작곡하셨고요. 여러 편의 저서도 남기셨습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 오늘 작곡가 백병동의 음악 함께 나누셨고요. 이 코너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윤윤석재 신현식류 철아쟁산조 시우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아쟁 연주자 신현식이 스승 윤윤석의 철아쟁산조의 여러 가락을 기억하고 거기에 자신의 가락을 더해 만든 음악입니다. 신현식의 아쟁 정준호의 장구장단으로 윤윤석재 신현식류 철아쟁산조 시우 듣겠습니다.

아쟁이란 악기가 현을 마찰시켜내는 것이 본령이지만 들으신 대로 이 산조는 활대를 쓰지 않고 줄을 뜯고 튕기는 주법으로만 연주했습니다. 윤윤성제 신현식류 철아쟁 산조 들으셨는데요. 신현식의 아쟁 정준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새로운 계절, 계절의 여왕 5월인데다가 토요일입니다. 그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오늘은 무척 행복한 느낌인데요. 이 밝은 날 무얼 해도 좋겠습니다만 오늘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보너스를 주시면서 그 좋은 기분 함께 연장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가끔 자신에게 보너스도 주어가며 살아야지 기분 좋은 나날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밝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농사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는데요. 농기계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장비를 점검하고 브레이크와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논밭이나 경사진 길에서는 농기계가 전복될 위험이 있으니 속도를 줄이고 급회전을 피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해 주세요. 특히 농기계의 회전 부품 주변에는 옷이나 장갑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 다칠 수 있습니다. 헐렁한 복장은 피하고 안전 장비를 착용해 주세요. 또 도로에서 농기계를 운영할 때는 야간 반사판이나 등화 장치를 확인해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쌈박 좌우 배궁 무릎 쓰고 거중어 둥둥 넣대 땅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저쪽 지척이요 동네 장망 거구나 중룡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넘 삼육도 활격도 오작교 바래보니 어쩌둥 남가는 헛내는 무거를 둥둥 울리며 허기야 저간이 어떻게 법이게 아니냐 수벽 사명장한테 불승청원 각비래라 날아오나 저기 이러기 가를 때를 집에 모르고 일점이 좀 떨어지니 평사다 아득이 아니냐 백구백로 짝을지 청파상 왕래거니 석양촌이 거인올 오현몽을 너무 황등도 들어가 이십오여 다녀오래 안주까지 시앉아 두견성을 받아보고 공항대 올라가니 봉거대공 강자유 황황두를 올라가니 황질구 불구반 백운청자 공유유라 금등을 진대여 천사촌 들어가 공소장

강은 한구도 없고 난중산 올라가니 칠성당이 빈소요. 연주지간을 지내요 창성을 지내어 갈성산을 넘어 중경을 들어가 한국전에 올라앉어 만호장안 구경하고 경상문에 달라 장남은 지내 동강을 들어간 산밀대의 백이로다 조동 700리로 숙기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그주를 다달 안남산 판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우령을 넘어 부산 파마 할망국의 강동다리 건너 평양은 연광경 무병 누를 대경하오 대동강 장류물 지내 통도로 들어가 망울대 광덕정 파경 폭포를 구경하고 진강의시가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어 지세로 살펴보니 절안 그대운 내기 중력으로 흘리죠 금화금성 분개하고 중당용춘이 해돌아 토북망을 떼소사 있고 삼각산이 생겼구나 문물이 빈빈하고 풍소에 흐히게 가야만 만세 지금 당일하경 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운봉이라 운봉 함양 부어를 품에 흥부가 사는지라 저제비 가동을 보아 닭실을 집에 물을 워가중어 동동 높이 떠안담던 분마성내 달아 7패 8패 배들아지 내국에를 얼른 넘어 동작강 흐르가 정방을 지나요 삼타령 고개 넘어 두쪽 제접 베끼고 허중어 둥둥 높이 떠흥부제부를 당도 안으로 벌벌 날아들어 털보구에 올라앉아 제비말로 운다 지지지지지지지지 거지연지 우지배 낙지각지 철지연지 운지 덕지 소재차로 한지 포지 우지배요 흥부가 보고서 좋아라 번거없다 내 집이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
보고 고여겨 잔잔히 살펴보니 절골을 양각이 빠른 오색탕사로 가문 은저의 아리롱 아리롱 하니 어찌 아리가 내 집이 저 집이 거동을 보아 평박실할 집에다 모르고 일지 허르고 일다가 흥부양주 안진 앞에 또 날 차리고 백군간으로 날아간다. 흥부 마누라가 주소들더니 여보 영감 제비가 연실을 물어왔소. 어디 보세요. 사람아 이것은 연실이 아니라 박시로세. 통편처마 끝에 걸음 놓고 심었더니 수십 일 만에 박세 통이 열렸겄다.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을 다리고 가난타령으로 한바탕 우는디 가난디야

하시는가 산.

있어. 흥보가 들어와. 여보 마누라, 그렇게 울지만 말고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이나 따다가 박속은 끓여먹고 박아질랑 부잣집에 팔아서 이 굶어가는 자식들을 구해내면 되지 않소. 그 말이 옳소 하고 박을 우선 한 통을 따다 놓고 우선 타는디 지르르르

여자 톱질이야. 여보.

원자식원처리하고 근자식원 내한테로 오늘은 어디가

만하세 당겨주소 강상 어떤 난 배가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속삭 독하. 딱 쪼개 놓고 보니 박숙이 회인. 무복자는 계단에도 유골이라더니. 흥부하조 아로 흥부하조 아로 개두 짝을 떨어 붙고 남이 도로 수부 독.

가게를 열고 보니 쌀이 하나 같아. 흥보가 좋아라고 돈과 쌀이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1년 360일은 되지야 뭐야. 돌아다 돌아보면 동가살가 들어가. 또 돌아다 돌아보면 돌아 하나 갔다고. 돌아다 돌아보면 동가살가 들어가. 아이고 좋아 죽겠다.

비어 놨던지 쌀이 1만 9만 석이요 돈이 1만 9만 양이라 홍보가 돈 안 꾸미러 들고 한바탕 노는디 얼씨구 나 얼씨구 얼씨구 나 얼씨구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명성 고려 둘레 바퀴처럼 둥그르 둥그르 생긴 돈 행사를 찌그르르 가진 구경 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에 주부가라 큰 자식아 건두군 말 건두가 선두 백부님으로 오시래라 형사를 보고도 우리 형제 보자 얼씨구 얼씨구 얼씨구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 말 들어보오 부자라고 자세를 마르고 난타우 하늘 마소 엊그저끝까지 박흥궁아 문제도 헐색을 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어

어르시오 어르시 부족구나 씨와 자존데 어르시 우절시오 여보 여보 마누라 저 우리 박 한 통 더 타보세요 저 박 동생서는 무엇이 나오는가 이? 박을 두 통째 따다 놓고 또 한바탕 타는디 시르렁 실곤 당거주소

거야. 1박을 타고 들랑은 아무것도 나오지를 빨고 은근부하

그릴란다.

바보구나의 사람아 갤지버 상아 보기요 형들은 유신 수조이라 보건 떨어지면 에이 입기가 쉽거니와

아니겠소.

꽃무비라 쥐르르르르렁 지혜를 건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일광대한 군손대한 양도 적손에 비가월 강대한 소황부여진 어친상허든 천도문 전하군요 산천초목 그르내든지도문 등태산수전가에 공부자 그 대단 단명 준다 경주운데 나저 공화룡란 사해가 분부 노란 허니들과 함성영초단 풍기를 스르르르르르르니 태평근본 태운다 연불타령 지어놓고 중축이 좋은 장단 큰방 골방 가루다지 국화색인 완자문 초당전 확인상 머루다래 보도문 전하군요 산천초목 그르내든지도문 등태산소주헌가에 공부자그 대단 난명 존나 경주운데 천하여 공화룡난 사해가 분분요란 허니들고 함성영초단 공기를 스르르르르르치니 태평근본 태운다 연불타령 지어놓고 중축이 좋은 장단 금방 골방 가루다지 국화색인 완자문 초당전 학인상 머루다래 보도모 화난 천석만 아방창 동엽 분호 하초란 꽃섬 불석까지 어르크르졌다는 졸문 동영칠 대무반의 안성유기 대전문 황후윤월을 그냥 까급해부르다 한보다 알뜰사랑 정도님이 나를 버려가유 두손길 탑상 잡고 가지 말라 들버려서 김본대와 홀로 간지어 독수공방의 상사다

공단이요. 김현군 국숭님 간에 무섭다 호피단 듣기 좋은 양태문 인정 있는 주사북이 다 남북수단 호식과개그 공초단 행실 부족없게 초단 쫄개진든 송죽단 서부렁 섭적 세발랑능 노방주 청사 홍사 통경이며 백낭능 흥낭능 르다주당포 중포 세양포 수수 동호주 향상두 흥조포 매매 흥정어 갑사로다 대주원주 공주고 자주 길주 명천 세마포 강진나주 극상 세모이기며 한산세모시 정수삼팔엽진구사관사 청공단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화세까지 그려

뭐가 어찌 좋던지 여보 마누라 내 집에 시집 온 대로 의복에 그리웠으니 마누라 마음껏 한번 골라 입어보소. 그 마누라는 무슨 색이 좋던가? 나는 평생 소원이 송화색 사모장쪽 우리가 제일 좋습디다. 영감은 무슨 색이 좋습디까? 그 나는 검지 않는 흑공단이 좋대. 여보 영감, 언제 우리가 꿈에 이끄서 입을 한번 꾸며봅시다. 흥보가 흑공단으로 먼저 한번 꾸며보는디. 흑공단 만근, 흑공단 가근, 흑공단 저구리, 흑공단 드르막, 흑공단 바지, 흑공단 행전, 흑공단 볼선, 흑공단 대님, 흑공단 하루수 하루수로 어떤가 날 보소. 흥분만으로도 꾸민다. 송화색 팽기, 송화색 저구리, 송화색 허리띠, 송화색 치마, 송화색 다니, 송화색 고쟁이, 송화색 속속고, 송화색 부선, 송화색으로 수화를 들고 떠서 내매지. 할일 없는 깨꼬리 같네. 영감은 영락 없는 까마귀 같소.

상금을 주고 살면 후에 부가 되겠구나. 주렁 실근 톱띠야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바지에 반쯤 벌어진다. 밥통 속에서 사람 소리가 수군수군. 개짜고 둔 놈 소짜고 둔 놈 끌든 놈 허미든 놈 망치든 놈이 가리든 놈이 그저 꾸역꾸역꾸역 나오더니 금고집을 짓난대.

아니여. 달걀을 놓아 맨나물 치고

밤송도 있고 사람들이 홀짝 쉬면 박장장 판소리가 앉아 완자 밀창 화류문가 대부 책상까지 놓여 있고 제전 사전 주역이면 290 통사를 자르르르르 퍼렸단디 박흥보가 좋아라고 얼씨구나 주부가라 큰 자식아 그난 가서 너큰 아버지 주로시해라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불난다 얼씨구나 좀더좋네 이리렁성 저리렁성 흐트러진 근심빌랑 마

놀보가 흥보 부자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단숨에 건너갔지. 흥보진 문제는 당도터니 하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부가 되었을꼬. 야 이놈 흥보야 하고 불러놓으니 흥보가 저 형님 소리를 듣고 나와 인사를 드리니 이 집인 이 집이냐 제 집이 옵시다. 그 집 참 좋단다고 바꾸자. 형님 처분대로 하옵시오. 흥보가 저 형님을 사랑에 모셔놓고 안으로 들어가. 여보 마누라 걷는 말 시숙이 오셨으니 어서 나가 인사나 드려. 흥보 마누라 시숙 왔단 말을 듣고 구박탕 헛던지를 생각하니 사디가 얼른거를 떨리나 가장 명령

난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려도 언니라는 생각이니 지금이야 비단이 겁나.

고사를 많이 시켰고 흥부 마누라도 한 산세 모시다가 강청아무를 보러 소름.

이렇게 나와 시숙기 인사를 드리면 고맙게 받는 것이 아니라 뭐야 재수가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보니 미꾸라지가 용되었구나. 그 마누라 들은 채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차려놨니. 음식을 차려놨니. 안성유기 통영 칠파 전우 수주 그리죠. 김리 서울 수거리도 주르르르 버려놓고 꼭 그렸다. 오족판 대모 향한 당할 얼기설기 송편 유번들 정절편 주르르 역가산 삐득과 핑거 칭칭생칭 놓고 조락산 유찜 저 양획한 천여 콩판 양편에다 버려놓고 정당수단 잣빙이며 인삼채 도라지찐 낙지연포 공기름에 카진양이 모여놓고 산초와사리 수금 미나리 똑두채 만난 자 주르르르 부어놓고 청동하루 백단수 부채질 활활 계란을 툭툭 깨우고 딱지를 띄우고 길게 내려오라 국교로 따 연계찜 오두독 포도독 맷돌이 땅 손뜨건 내 쉬지 않고 나무절을 들여라 고기 한 점을 덮어 집어 만난 기름에 간장국에다 붕덩 들이쳐 강아지 좋은 술을 화잔에 가득 부어. 소시숙님 박조나 약주 한잔 드시죠. 재수가 주는 술이거든 그대로 받아 처먹는 것이 아니라 흥부야 초상마당에 가서도 권주가 없이 안 먹는 송도 잘 알지. 네 계집 곱게 꾸민 김에 그 권주가 한마디 시켜라. 흥부 마누라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아싸 재성

부부가 요만하고 보더니 뭐야 이 계집 못 식었다. 당장에 썩 버려라. 내가 다시 장가 보내주마. 스님 처분 대로 옵시오. 그런데 저기 저 운목에 울고 불고던 거 저건 무엇이냐? 박통 속에서 나온 화초장이 올시다. 그 속에 뭐 들었느냐? 은금보화가 다 푹 들었죠. 은금보화가? 그럼 날 둬라. 형님 처분이 좀 그러시면 내일 아침에 하인제 보낼 테니 건너가시죠. 시식자는 놈, 나 보내놓고 속에 좋은 몸을 싹 빼버리고 빈규만 보내려고? 오라 오라 오라, 매사는 부려 튼튼이라 했으니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이놈이 걸빵을 느지막하게 해서 짊어지고 화초장 세 글자를 잊어버릴까 봐서 외면서 가겠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춘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사춘장 하나를 얻었다. 도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춘장 춘장 아니다 당장 춘장 아니다 고추장 춘장 아니다 동장 구두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장화초 초장화 장장초 화장초 어따 이것이 무엇이냐. 어이구 이거 무엇이냐. 답답하여서 내가 못 살겠다. 어이구 이거 무엇이냐. 저희 집으로 들어가면 여보게 나누래. 집안으로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들어보면 쫓아 나와서 영접하는 게 도래 할지.

누가 무슨 줄 내가 몰랐소. 이곳이 주의지와 이놈이 저는 잊어버렸으면서도 저는 아는 척하고 저 마누랑이 묶었다. 여보 마누라, 내 이 등에 있는 게 이게 무엇이지? 영감은 그거 무엇이오? 아이 사람은 나는 알지만 알아맞혀보소. 서울 친정을 갔더니 그걸 화추장이라고 합시다. 어이구 내 딸이야. 아니 여보, 마누라 보고 따르는 말이 어딨어? 아이 사람은 급할 때 이리도 쓰고 저리도 쓰세. 그런데 그거 어디서 났소? 그런 것이 아니라 흥보집을 건너갔더니 제비 한 마리가 다리가 부러져 맹태 껍질을 얻고 당사실을 구하여 살려보냈더니 그 이듬해 박씨를 물어왔더라니. 동편 처마 끝에 심었더니 박 세 통이 열렸는디 그 박통 속에서 은근보화가 나와 그 부가 되었대. 나도 제비를 한 열대 마리 잡아다 다리를 부지러 살려보냈으면 그 부창자 안 되겠는가. 그날부터 제비집을 수십 개를 만들어가지고 동편 처마 끝에 여기저기 붙여놓으니 집이 동쪽으로 새로움하지. 아무리 기다리나 죽을 제비가 들어올 리 있겠느냐. 참다 참다 기다리다 못하여 근무를 해서 짊어지고 제비를 몰러 나가는디 이때 손율 생각 하사월 초파에 변자나 부르는 화를 벌 주양 번들에 앉아 앉아 꼬리 제아이를 해불러 그물을 매자 들으며고 황당산으로 나갔나 이편은 우두봉 저편은 좌두봉 가나르봉 맞이한봉 좌우로 칭칭 둘러난대야 이루와 덤불을 저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저기

오지않고 벽에 머리만 적시네. 아이

0: 삼월이라 삼질날에
1: 강강술래
0: 소상강 기러기는
1: 강강술래
0: 올라간다 하적하고
1: 강강술래
0: 강남채비 내려온다고
1: 강강술래
0: 성슬거도

0: 형이 들까 근심이요
1: 강강술래
0: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술래야 마당에 장구가 놀고
1: 강강술래
0: 요랫집 마당에 기생이 논다
1: 강강술래
0: 또 새로새 젊어노라
1: 강강술래
0: 늦고 병들면 못 노나니
1: 강강술래
0: 젊어 청춘 놀아보세
1: 강강술래
0: 뛰어보세 뛰어보세
1: 강강술래
0: 억신 억신 뛰어

0: 머리로는 톰보 신격
1: 강강술래
0: 톰보 따는 처처녀야
1: 강강술래
0: 앞돌나라 임해보자
1: 강강술래
0: 뒤돌나라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0: 기억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인간의 기억 체계가 도시의 발전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낡은 건물은 세월 따라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 건물, 새로운 길이 들어서는 것처럼 우리 기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며 어떤 기억은 잊히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기억들이 속속 들어차는 법이죠. 예를 들어 역사 박물관에 가보면 한 도시가 변해온 모습을 사진으로 쭉 보여주잖아요. 우리 인생의 기억들도 그렇게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면, 아, 그땐 그랬구나. 아, 맞아. 이땐 이랬어. 어느새 내가 까맣게 다 잊어버렸던 그때 그 기억들이 되살아날 겁니다.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를 아프게 했던 기억들 위로 즐겁고 따뜻한 추억들이 차곡차곡 쌓여간다면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실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5월의 첫 일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어떤 근사한 기억 하나를 지어 보실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단가 백발가입니다. 소리의 왕기석, 북의 한승석, 검은고의 오경자입니다.
1: 젊은 청춘 좋은 그때 엊그젠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 늙었구나. 검던 머리 흐려지고 곱던 형용 추하여요.

원수가 따로 없고 백발이 모두 원수로구나. 이놈의 백발을 내가 막으리라 하고 한 손으로 몸체 들고

뭔 사람 뜻지를 맞아 하나님 저 등장하세 어서라 이게 모두 취담이로구나 젊은 청춘을 허송 세월 맞아 해도 부정 세월은 더듭 시간에

거짓말아 알뜰을 청춘 늘이 다 늙어간다 도세노라 젊어노라 늙어지면은 못 논하니 놀아도 너무 허망히 허이면 늙어지면서 후회되리니

0: 흘러가면서 지내보세요.
1: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단가 백발가였습니다. 소리의 왕기석, 북의 한승석, 검은고의 오경자였습니다. 오늘은 5월 3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4월 말부터 날씨가 점점 좋아지다가 이제는 슬슬 덥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길가에 핀 꽃이며 이제 막 물이 오른 연두색 나뭇잎이며 어디든 휴대전화 카메라만 갖다 대면 그대로 작품이 되는 계절인데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불과 몇 달 사진 속 내 얼굴을 보면서 어머 이때는 참 젊었었네 하고 깜짝 놀라는 순간 말입니다. 저는요 많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고 예쁜 날이라는 겁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좋은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힘들었던 일 또 나쁜 일 잊을 수 있도록 지금 많이 웃으면서 아름다운 순간을 기록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음악 한 곡을 오롯이 마음에 담아보는 시간이죠. 음악에 머물다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락의 깊은 울림 속에서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풍경소리 코너를 통해서 놓치면 아쉬울 문화 소식들 전해드릴 거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야무지게 지켜드리는 실속 경제정보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알차게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조시조 월정명 듣습니다. 노래의 김오라입니다.

익숙한 듯 새롭고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지닌 우리 음악, 음악에 머물다. 일요일 일부 음악에 머물다 이 시간에는 제목 그대로 우리 음악 한 곡에 조금 더 오래 머물러 보려고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흐르는 음악을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 담긴 멋과 깊이를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호흡의 음악과 함께 일요일 새벽의 여유를 함께 누려보시죠. 오늘은 우리 전통 기악 음악의 깊이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대금산조 한바탕을 만나볼까 합니다. 대금산조의 한 흐름을 완성한 명인 한주환 명인의 연주 음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주환 명인은 전라남도 화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풍류 속에서 음악을 익혔습니다. 당시 지역의 사랑방에는 이름난 예인들이 드나들었고 그 속에서 소리를 듣고 장단을 느끼며 음악의 길로 들어섰던 건데요. 전용선에게서 사면을 익히고 대금산조의 창시자로 알려진 박종기에게서 산조를 배우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다져나갑니다. 대금산조는 원래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세 개의 흐름으로 이루어진 음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주환 명인은 여기에 중중모리라는 새로운 장단을 더해 산조의 구조를 한층 확장시킵니다. 느림에서 빠름으로 나아가는 흐름 속에 하나의 숨결을 더 얹은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듣는 대금산조는 네 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진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설명은 잠시 내려놓고 소리에 온전히 머물러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주환 명인이 직접 연주한 음원으로 감상할 텐데요. 무려 1959년에 녹음된 자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이 훌쩍 지난 기록이지만 그 소리의 결은 놀랄 만큼 또렷하게 살아있습니다. 호흡, 장단의 흐름, 그리고 연주의 미묘한 떨림까지 온전히 전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음원은 단순한 감상을 넘어 살아있는 전통을 마주하는 귀한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한주환의 연주, 한주환류 대금산조, 30분가량 긴 호흡으로 듣겠습니다.

한주환의 연주로 들으신 한주환류 대금산조였습니다. 오늘 음악에 머물다에서는 한 호흡 한 장단이 쌓여 하나의 긴 흐름을 만들어낸 대금산조 만나봤습니다. 대금산조의 틀을 완성한 명인 한주환 선생의 연주였습니다. 매주 일요일 길고 깊은 호흡으로 우리 음악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다음 일요일에는 어떤 음악에 머물게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 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서도민요, 긴 남봉가, 자진 남봉가, 병신 남봉가, 사설 남봉가 준비해드립니다. 소리의 김정현 외 여러분입니다.

야야야 디야네 사랑아 에헤 버리고

생겼나요 다지 곱게 왜 생겼나 요다지 곱게도 왜 생겼나.

소도미녀, 긴남봉가, 자진남봉가, 병신남봉가, 사설남봉가였습니다. 소리의 김정현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봄 개편을 맞이해 새롭게 만나고 있는 매일 코너죠. 풍경소리와 함께 재테크, 피싱 예방 등 시니어 자산을 지키는 실속 있는 경제정보 전해드립니다.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만나보시죠.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불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농사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는데요. 농기계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장비를 점검하고 브레이크와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논밭이나 경사진 길에서는 농기계가 전복될 위험이 있으니 속도를 줄이고 급회전을 피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해 주세요. 특히 농기계의 회전 부품 주변에는 옷이나 장갑이 기계에 말려들어가 다칠 수 있습니다. 헐렁한 복장은 피하고 안전 장비를 착용해 주세요. 또 도로에서 농기계를 운영할 때는 야간 반사판이나 등화장치를 확인해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이야기를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 소리입니다. 오늘은 충북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충북도청 본관이 새 문화공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그림책정원 1937인데요. 이제 한 달여 남짓된 공간이라 그런지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알고 보면 이 건물은 역사가 참 깊습니다. 이곳은 1937년에 지어진 충북도청 본관을 원형을 최대한 살려 다시 꾸민 공간입니다. 붉은 벽돌 외관과 좌우 대칭 구조 같은 오래된 건물의 멋은 남기고 그 안쪽을 그림책을 보고 전시도 즐기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1층에는 어린이와 영유아를 위한 열람 공간, 그리고 국내외 그림책 서가가 마련돼 있습니다. 2층에서는 그림책 작가 전시가 열리고요. 3층에는 팝업북 전시와 역사 아카이브 공간도 꾸며져 있습니다. 그림책 정원이라고 해서 꼭 아이들만 가는 공간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른들도 그림책을 보면서 힐링할 때가 꽤 있잖아요. 이 그림책 정원 1937,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옛 충북도청 본관에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고 매주 월요일은 쉬어갑니다. 오래된 도청 건물 안에서 아이들은 그림책을 만나고 어른들은 지난 시간의 향기를 만나는 곳. 청주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연휴에 손주와 함께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당놀이 듣겠습니다. 노래의 하는경외 여러분입니다. 예, 그...

서당놀이였습니다. 노래의 하는경 어린이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음악 나르는 밤나무 듣겠습니다. 연주의 창작 국악그룹 그림입니다.

나르는 밤나무였습니다. 연주의 창작 국악 그룹 그림이었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 강상구 교수가 만든 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악방송 애청자분들도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우리네 좋을 시고입니다. 노래의 조주선 외 여러분입니다.

현명한 소비와 꼼꼼한 자금 관리를 통한 재테크부터 신종 피싱 방지법까지 살펴봅니다. 티나게 끌어모아 태산으로 모아보는 시간.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0: 일요일 이 시간은 우리 주머니와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도 그렇지만 특히 상가가 밀집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마음이 참 짠할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 그 자리를 지키던 가게들이 문을 닫은 것을 보면 말이죠. 경기가 좋지 않다더니 아이고 참 힘든 세월이구나 싶습니다. 그 가운데서 부동산 중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거래가 워낙 없다 보니 보릿고개를 넘는 중개사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마음이 워낙 따뜻하셔서 이런 소식을 들으면 아유 거기 사장님은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부터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 또한 자본주의 시장의 생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공인중개사분들도 돕고 내 소중한 재산도 지키는 상생의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요즘 부동산 중개소 입구에는 공동중개 환영이라는 문구를 붙여놓은 곳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 손님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중개소와 협력해서라도 일을 성사시키겠다라는 굳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전에는 중개사분들이 매물을 꽉 쥐고 있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절반의 수수료라도 좋으니까 손님만 연결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만약 집을 내놓으셨는데 오랫동안 소식이 없다면 중개사 사장님께 차 한 잔 건네면서 점잖게 물어보세요. 사장님, 혹시 다른 곳이랑 공동 중개망은 다 열어두셨나요? 여러 곳이랑 힘을 합쳐서 얼른 좋은 주인 좀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거래에 훨씬 힘이 실리겠죠.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판소리 흥보가 가운데 중이 집터 잡아주는데 듣겠습니다. 소리의 유영애입니다.
1: 흥보가 나가보니 중이 왔거나 여보시오 태사님 내 집을 둘러보 서발장대를 휘둘러도 거칠 것이 없는 집이오. 초중에 대답하되 소승 콜승으로 택문전을 당도하니 생사가 밑판이라 부산 연고 계시는지요. 흥보가 대답하되 콘솔들은 다 서로고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 작정하고 운한 길이오. 거 불쌍하오. 복이라 하는 것은 임자가 따로 없으니 소승대를 따라오면 집터 하나를 잡아 드리리다.

0: 강도여.
1: 그렇지.
0: 그 자리에서
1: 헐쑥 헐쑥 헐쑥

백성주를 모시되 인자병야 오늘로

사년을 둘러보고 손을 꼽아 부어설 생각하더니 이불을 풀던 간고시연네 그제야 흥부가 도성인 줄 짐작하고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한 후에 있던 움막 뜯어다가 저룹대 수습대로 대강 성주한 연후에 흥보가 좋아라고 하루는 집도 글자를 붙여본 적 겨울 동짝

판소리 흥부가 가운데 중이 집터 잡아주는데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유영애였습니다.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요즘 공동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사들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특히 빠른 거래가 필요할 땐 공동중개망을 적극 활용하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고려할 점 점잖게 여쭤봐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본인을 귀하게 대접해준 손님에게 중개사님도 먼저 연락하기 마련 아닐까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거래를 할 때 복비를 깎는 것에만 치중하기보다 제대로 일해 주시면 그만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신뢰를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겁니다.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중개업소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어르신들이 꼭 챙기셔야 할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요즘 폐업이나 휴업이 잦다 보니까 간혹 무등록 중개업자가 활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거래 전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공제증권 유효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건 중개사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정당한 절차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프로에 대한 예우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빛이 있는 땅 전해드리죠. 연주의 현아강상불 초콜릿입니다.

빛이 있는 땅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현악강 상불 초콜릿이었습니다. 오늘의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핵심만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집을 잘 지키고 재산을 불리는 법,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주변 이웃의 사정을 살피면서도 내가 챙겨야 할 절차는 야무지게 챙기는 그 균형감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장님, 서로 어려운 시기에 잘 거래해 봅시다. 뭐 이런 말 한마디에 담긴 여유와 품격이 결국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열쇠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였습니다. 오늘 마무리 곡 들으실 시간인데요. 는실 타령 주제에 의한 실내악 들려드리죠. 연주의 KBS 국악 관현악단입니다.

오늘 마무리 곡 능실 타령 주제에 의한 실내악 들으셨습니다. 경기민요에 속하는 능실 타령은 닭, 개, 봉황, 솔개 등을 열거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특히 경기민요에서는 자주 쓰이지 않는 다령장단에 맞춰 부르는 곡입니다. 경기민요와 다령장단이 가지고 있는 화사한 멋과 건득거리는 맛이 살아있어서 감칠맛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상규 작곡가의 작품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능실타령 주제에 의한 실내악을 만나봤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일요일, 참 귀한 시간이죠. 지나온 한 주는 감사하는 마음을 잘 덮고 또 다가올 새로운 한 주는 설렘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주문을 외쳐볼까요? 내일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푸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고 푸른 날, 마음껏 누리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리는 쌀 이한철입니다. 외출해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아마 옷을 갈아입는 일일 겁니다. 적당히 늘어난 티셔츠에 무릎 나온 면바지, 그 안에 내 몸을 넣고 나서야 비로소 집에 왔구나 싶어지죠. 외출복은 얼마나 근사한지가 중요하다면 실내복의 조건은 오로지 편안함이죠. 디자인은 좀 포기해도 괜찮고요. 적당히 낡고 익숙하고 그래서 더 편안한 실내복 같은 하루, 일요일은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년 5월 3일 일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5월 3일 일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원초적 음악 집단 이드의 연주로 청천 함께 들어봤습니다. 기운차네요. 일요일 아침 이 시간에 외출복 차림이신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각자 내가 가진 가장 편안한 옷으로, 뭐 어떤 분은 아직 잠옷 차림이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으로 편안하게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들어와도 옷을 갈아입어야 비로소 편해지는 느낌이 있죠. 양말도 벗고요. 무슨 옷을 입고 있냐에 따라서 마음의 긴장이 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적당히 늘어진 실내복 같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창호의 드린 햇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와 무료 사연 쓰기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편안하게 실내복 같은 느낌으로 다가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닮은 두 악기입니다. 우리 악기 아쟁 그리고 서양 악기 첼로. 이 아쟁과 첼로가 얼마나 품이 있는 소리를 내는지 두 곡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음수가 많지 않아도 음의 질감, 그 음색 때문에 굉장히 품이 있다,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들려드릴 음악은 백문경의 아쟁 연주, 또 김예리의 피아노 연주로 듣는데요. 아쟁과 피아노의 아주 절묘한 조합, 안부라는 음악으로 들어보고요. 이어드리는 곡은 생각의 여름의 노래입니다. 이 생각의 여름은 싱어송라이터 박종현의 1인 프로젝트인데요. 이 곡에서는 박종현이 음악을 만들고 강하솔 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손과 손이라는 노래인데 이 곡에서도 첼로 연주가 아주 편안하니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두 곡 한번 들어보죠. 배문경의 안부, 생각의 여름 피처링 강하솔이 함께하는 손과 손입니다.

배문경의 아직 연주곡 안부에 이어서 생각의 이름과 강하솔이와 함께한 손과 손이었는데요. 이 노래 속에서 강하솔 씨의 목소리, 와, 보통 이제 노래할 때 굉장히 이제 속삭이듯 노래한다 이런 표현들을 가끔 하죠. 근데 속삭임 플러스 이 양손을 입주에 이렇게 딱 모으고 친구한테 귓속말을 너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진짜 강하솔의 입과 듣는 이의 귀가 한 1cm도 떨어져 있지 않는 느낌으로 아주 따뜻한 음성의 노래를 들려준 그런 노래였습니다. 손과 손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상은 씨의 노래인데요. 2005년에 발표된 지도에 없는 마을이란 노래입니다. 지도에 없는 조그만 마을, 비운 만큼 행복하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그대와 살고 싶은 곳. 사랑 노래인데요. 와, 멜로디 가사 진짜 좋습니다. 자, 비워내고 편안하게 살아보자라는 메시지 이상은의 노래로 함께 느껴보죠. 지도에 없는 마을.

이상은의 노래 비워내기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지도에 없는 마을 함께 들어봤고요. 비워내니까 행복이 채워지더라라는 의미로 박한결의 연주, 장명서의 노래로 대나무숲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들려드릴

7 곡은 계량가야금 세대의 독특한 음색이 아주 멋들어지는 오드리의 연주 사냥인데요. 진짜 이 농현이 엄청 과감해요. 보통 기타는 줄을 이렇게 밀어 올리면 한음 반 정도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근데 가야금은 그거보다도 훨씬 줄을 누를 때 음폭이 더 깊어지는 그런 악기잖아요. 과감한 음의 변화, 음의 세기도 또 아주 과감하게 표현하고 있는 연주곡입니다. 오드리가 연주하는 사냥 함께 들어보죠.

0: 오드리의 사냥 듣고 왔습니다. 자, 일요일 청호해드리는 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청호해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식용금박 티골드 세트를,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자, 이번에는 첼로 가야금의 연주입니다.

첼로 가야금의 연주로 잔잔히 흐르는 운하, 운하의 모습을 이렇게 또 귀로 하긴 했습니다. 곡 제목이 운하였죠. 자, 이번에는 파리의 색소폰 연주자 에티엔느 드 라 사예트를 주축으로 결성된 팀이죠. 베시방과 우리나라 입과 손 스튜디오가 함께 만든 음악입니다. 군화해인데요. 군화해 이렇게 시작하는 남도민요 육자배기를 아주 새롭게 재해석했습니다.

음악은 전혀 새롭더라고요. 블루스 기타, 그 슬라이드 띠용 띠용 뭐 철연금 같은 그 연주가 곁들여져서 아주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고요. 멜로폰이라는 악기 소리가 들립니다. 이 멜로폰은 트럼펫처럼 생긴 건데요. 그거보다는 좀 더 굵은 소리를 내죠. 그 멜로폰이 긴 선율로 뭔가 위로하듯이 토닥토닥 연주가 되고 있고, 플룻 연주도 다른 뭐 보사노바 같은 데서 연주되는 플룻 연주는 아주 산뜻하잖아요. 그다지 산뜻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자백이니까요. 좀 두터운 음색으로 또 리드미컬한 솔로 연주를 플룻이 하는 것도 이 곡을 통해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배시방 입과선 스튜디오의 구나해.

배시방과 입가손 스튜디오가 함께 만든 구나해 들어봤고요. 이어드린 곡은 국악전자유랑단의 산천초목이었습니다. 피처링으로 이나연 씨가 함께 했어요. 국DM이라고 하더라고요. 국악전자유랑단이 연주하는 음악에 대해서 국악과 EDM을 합친 그런 음악, 딥하우스 리듬에다가 피리 연주가 탁 곁들여진 아주 특별한 음악이었습니다. 자, 1부 끝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음악 대륙 가이아의 연주로 동쪽으로 가는 여행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누군가에겐 아름답고 따사로운 봄날이, 누군가에겐 꽃가루와 미세먼지를 견디는 힘겨운 나날이 되기도 하지요. 봄꽃 아래의 낭만과 마스크 속의 숨가쁜 일상. 봄은 늘 그렇듯 이렇게 변화무쌍한 얼굴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리랑도 그렇습니다. 애잔한 선율 속에 슬픔을 담고, 경쾌한 장단 속에 희망을 품고, 그리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눈물이 되고 미소가 되어 우리의 삶을 생동이게 합니다. 아리랑이 있어 행복한 오늘, 양방언의 아리랑 하모니를 들으며 모두가 하나 되는 즐거운 아리랑 세상을 꿈꿔봅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양방언의 아리랑 하모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계절이 바뀌듯 소리도 계속 새로워집니다. 국악방송이 생활 속 국악을 위해 만들어가고 있는 새 음원 시리즈, 이 음반들을 한 장씩 꺼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함께 들어보는 시간, 새 음원 시리즈. 오늘은 뚤레뚤레 유치원 가는 길입니다. 이 음반은요, 국악방송이 B매품으로 제작하고 있는 아이들 노래 12집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뚤레뚤레라는 말은요, 사방을 이리저리 살피는 둘레둘레의 전라도 방언인데요. 두리번거리며 유치원으로 향하는 아이들의 발걸음을 더 가볍고 신나게 만들어주는 국악동요 음반입니다. 자, 노란 통학버스 안에서도 또 엄마 아빠 차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래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어른들도 당연히 따라 부르게 되는 그런 아주 신나고 즐거운 노래들이 담겨 있습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에 맞춘 5가지 영역, 신체, 의사소통, 사회성, 예술, 자연탐구까지 고루 담아낸 교육형 음악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전통선율과 장단, 국악기의 소리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풀어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매기고 받는 재미라든지 또 손뼉과 무릎 장단만으로도 흥이 나는 우리 리듬,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민요 가락까지 아이들은 물론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른도 함께 흥얼거리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음반입니다. 자, 이제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첫 트랙 뚤레뚤레. 악기 없이 구음만으로도 사물놀이의 리듬을 익히고 즐길 수 있는 곡인데요. 기본적인 장단을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각 악기가 자연을 상징한다는 그 의미도 가사 속에 담고 있습니다. 막 장난치듯이 놀이하듯이 듣고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두 번째 트랙은 무당벌레야입니다. 아이들에게 친근한 무당벌레를 주인공으로 자진몰이 장단의 경쾌한 리듬을 쉽고 재밌게 풀어낸 노래입니다. 함께 부르면 더 즐거운 익살스러운 합창곡,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아이들의 마음을 담아낸 곡, 듣고 싶은 말까지 세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0: 상호의 드린 햇살 일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 새롭게 저희가 들려드리는 코너 살이 딛고 싶어요.
1: 깜짝 놀랐지?
2: 다치진 않았니?
1: 엄마가 도와줄걸.
2: 아빠가 달려갈걸.
0: 상호의 드린 햇살 일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 새롭게 저희가 들려드리는 코너 새우먼 시리즈, 오늘은 뚤레뚤레 유치원 가는 길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곡부터 세 번째 곡까지 세 곡 이어드렸는데요. 뚤레뚤레 무당벌레야 듣고 싶은 말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 음반 제작진이 진짜 화려해요. 먼저 음악감독인 신창렬, 창작국악그룹 그림을 이끄는 리더이기도 하고요. 드라마 음악, 연극 음악, 애니메이션까지 자유롭게 넘나드는 음악가이죠.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부드럽게 섞어내는 균형감 있는 음악인으로도 국악계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작곡에는요, 섬세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국악의 영역을 넓혀온 작곡가 유은선, 다양한 창작 발표로 자신만의 색을 만들어온 최지혜, 또 국악그룹 공명회에서 활동해온 박승원 씨까지 국악계에서 탄탄하게 자리 잡은 음악가들이 아이들 3세에서 5세 눈높이로 착 몸을 낮추고 만든 음악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노래들은 2005년에 창단된 대교 어린이 TV 합창단이 맡고 있는데요. 아이들 특유의 맑은 목소리로 동요의 순수함을 그대로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눈에 띄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가곡 전수자인 안정아 씨도 참여해서 전통 성악의 깊이까지 더해주고 있습니다. 안정아 씨 역시 어린이 때부터 동요 부르는 그런 활동을 해왔었죠. 자, 어른들을 위한 동요이기도 한 그런 음악들이 담겨있는 이 음반, 이제 네 번째 수록곡 들어볼 텐데요. 하나뿐이래요 입니다. 아이들에게 너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야 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노래고요. 여섯 번째 트랙은 봄봄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학기 유치원 첫 통학버스에 오르는 아이들을 이렇게 음악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깨꿈, 등굣길에 버스 안에서 친구들과 나누는 꿈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귀여운 아이들스러운 상상에 신나는 리듬이 더해진 노래입니다. 자, 세 곡 이어서 듣습니다. 하나뿐이래요, 봄봄, 깨꿈.

자, 어린이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어머니 시리즈 뚤레뚤레 유치원 가는 길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노래 네 곡 들려드렸는데요. 하나뿐이래요, 봄봄, 깨꿈까지 함께 들어봤어요. 아이들 노래인데요. 어느새 어른인 저도 막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음악입니다. 이 짧은 노래 안에 리듬, 또 가락, 이야기까지 참 알차게 담겨 있는데요. 우리도 뚤레 뚤레 주위를 한번 둘러보는, 또 어린 시절을 뚤레 뚤레 떠올려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반의 끝곡은 어디 가는 길이야 입니다. 깡총깡총 귀여운 느낌의 자진몰이 장단에다가 후렴은 국거리 장단으로 풀어낸 곡인데요. 다양한 악기 소리에도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 가는 길이야 이 음반 마지막 수록곡 들으면서 새어머니 시리즈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0: 세요원 시리즈 뚫레뚫레 유치원 가는 길 음반 마지막 수록곡이었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의 연주로 달을 산 사또, 이 이야기도 아이들을 위한 아주 신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옛날 옛적 지리산 산자락에 한 고을이 있었는데 이 고을에 본디 있던 사또가 갈려가고 새 사또가 갈려왔겄다. 갈려온 새 사또로 말할 것 같으면 겉은 멀쩡해도 속은 숙맥이라 하는 짓이 똑 이렇구나.
2: 콩보리를 못 가리고 밤대추에 헛갈리고 형아우를 몰라보고 어른 아이 받고 알고 낯을 놓고 기억자 모르고 둘과 셋을 못 견주고 갓을 뚝배기로 알고 뚝배기를 가수로 알고 한겨울에

0: 겉옷 입고 한여름에 솜옷 입고 닭을 보면은 새끼 찾고 개를 보면 알을 찾으니 이러한 숙맥이 어디에 있나. 게다가 아이에게 공된 말, 노인에게 반말질, 단로에 세배하기, 한가위에 그네뜨기. 모자라는 짓 골라가며 하면서도 노는 데는 이골이 나서 사시사철 밤낮으로 놀던 사람이 고을 원님 되었다고 재벌은 남주겠나. 오는 날부터 흥청망청 잔치판을 벌이며 며칠 동안 하다 보니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요, 보기 좋은 꽃구경도 아 한두 번이더라고. 사또가 그만 제풀의 흥이 깨져서 심심하게 돼버렸지. 하품 한번 늘어지게 하고 나서 하늘을 쳐다보고 한다는 말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흥이 나야 제격인데 하늘에 달이 없으니 무슨 흥이 나겠는가 이러는데, 본디 달이 뜨고 차고 기우는 데는 다 때가 있는 법이지. 그 이치를 알 턱이 없어 사또가 딴소리를 안 해그려. 내가 새로 갈려와서 잔치판을 벌이면 마땅히 달이 떠서 인사를 해야 할 것이로되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 그놈의 달 괘씸하다, 여봐라, 저 괘씸한 달 잡아오너라. 이때 세곡에 넘어 절에서 온 음흉스런 스님이 있어 은근히 사또에게 수작을 거는데, 사또, 이 고을 달은 그렇게 다그쳐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을 듣는가?
1: 돈을 먹여야 말을 듣지요. 세곡에 넘어 우리 절에 돈을 보내시주 하면 그 정성에 감동하여 틀림없이 달이 뜰 것이옵니다.
0: 그런가? 진즉에 알려줄 것이지. 그러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당장 절에 돈을 보내리라.
1: 심부름꾼이 돈 식량을 받아들고 세곡에 넘어 절로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제법 멀다.
0: 통은 떨나와 중문을 열고 금마당 지나 대문을 열고 저잣거리 좁은 골목을 요리 지나고 저리 지나고 마을 앞 개울 건너고 너뚝바뚝 지나 꼬불꼬불 고깃길로 접어드니 냉이꽃 진달래 할미꽃 바람꽃 지천으로 피어있네.

돈 식량을 시주하고 돌아왔겄다. 그러고 나서 이틀이 지나 초사흘이 되니 이제는 초저녁에 초생딸이 뜨는 때라. 이때 사또가 잔치판을 벌이는데 통원 마루 쓸고 닦고 열두 폭평풍 둘러치고 오색으로 술을 놓은 사자리 넓게 깔고 기단 공단 고운 휘장 사방에 둘러치고 마당에는 빈틈없이 구름 차일 높이 걸고 멍석 깔고 방석 깔고 촛불 켜고 향 피우니 임금님 잔치 안 부럽다. 사또가 이렇게 요란하게 꾸미고 신선처럼 차려입고 하루 종일 놀다 보니 날이 저물어 사방이 어두워지는데

0: 타꾸나 저기를 보아라. 아니나 다를까 달이 뜬다. 해 넘어간 서산마루에 붉게 물든 물도 지고 눈썹 같은 초생딸이 부끄러운 듯 살며시 뜨는데 엄마 등에 업힌 아기 포대기 등으로 내다보듯 갓 시집 온 새 색시가 바라지 물어 내다보듯 조심조심 살금살금 얌전히도 뜨는구나. 사또가 달을 보고 손뼉을 치며 좋아하기를 옳거니 저것 보게 달이 떴네 달이 떴어. 돈 식량을 드렸더니 그 보람이 있구나. 근데 달이 뜨긴 떴으되 왜 저리도 작고 희미한가? 사또께서 이 고울에 처음 와서 잘 모르시나 본데 이 고울 달은 본래 경위 바르고 영악하여 샘에 박습니다.
1: 그게 무슨 말인가?
0: 사또께서 신양을 바쳤으니 신양어치만 뜬다는 말씀이죠.
1: 저게 신양어치 달이란 말이랬다. 돈을 더 바치면 더 큰 달이 뜨겠는가?
0: 그렇다 마다요. 틀림없이 큰 달이 뜰 것입니다.
2: 어수룩한 사또는 이번에도 그 말을 곧이 듣고 돈 백냥을 또 갖다 바쳤던 것이었다.
1: 그러고 나서 닷새 지나 반다리 높이 뜨니 백냥어치 달구경

이렇게 각 고을 원님들 부자란 부자는 다 불러 모아놓고 나무꾼, 농사꾼, 대장장이, 고리백정, 비렁뱅이는 기웃거린다고 쫓아내고 광대, 사당, 기생, 재주꾼 시켜 춤추고 노래하며 이제나 저제나 달뜨기를 기다릴째 마침내 둥근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깔려 사방이 어두워지니 아니나 다를까 하늘 가운데 얼레빛 같은 반달이 얌전하게 떠 있구나. 옳거니 이제 달 같은 달이 떴구나. 그저 이런 일에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법이지. 사또가 한참 달을 쳐다보며 놀다 보니 옹군 달이 아니고 반달이어서 좀 허전한지라 또 스님을 찾는데 달이 좀 커지긴 커졌으되 왜 아직도 반쪽밖에 되지 않는가? 사또께서 이 고을에 처음 와서 잘 모르시나 본데 이 고을 달은 원래 욕심 많고 음흉하여 잘 커지지 않습니다. 욕심 많고 음흉하다? 그렇지요. 돈 백냥으로는 성에 차지 않나 봅니다. 그럼 얼마나 더 바치면 옹군달을 보겠는가? 큰맘 먹고 한 천냥? 바쳐보시지요. 사또는 이번에도 그 말을 옳게 여겨 돈 천냥을 갖다 바쳤구나. 그러고 나서 한 일에 지나 보름 달이 되는 때라 사또는 옹군 달을 보겠다고 또다시 잔치파

0: 어느덧 날이 저물어 보름달이 두둥실 환하게 떠오른다. 크기는 두레쌍 같고 둥글 기는 쟁반 같고 밝기는 해와 같고 곱기는 꽃과 같아 보름달이 마음에 쏙 들어 상을 두드리며 하는 말이 옳거니 이제야 옹근 달이 떴구나. 이 고을 달은 혼디 돈을 부지게 먹어야 저렇게 옹근 달이 뜨는 법이렸다
1: 하더라는 이야기.

0: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의 연주로 달을 산 사또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판소리 만들기 자의 연주로 방귀쟁이 며느리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음악이실 텐데요. 귀 쫑긋 함께 들어보죠.
1: 옛날 옛적 어느 집에 새로 며느리가 들어왔겠다. 연지 찍고 곤지 찍고 머리에는 쪽두리요 발에는 꽃신이라. 사뿐 조심조심 초래청에 나아가 신랑하고 맞절하고 부모님한테 큰절하니 혼례식이 끝났지. 혼례식 치른 뒤 사흘 지나 친정 식구들과 작별하고 시댁으로 오른다. 조랑말 탄 신랑이 앞에 서고 꽃가마 탄 신부는 뒤에 서고 올망졸망 자박자박 마침내 신랑 집에 다 왔구나. 새로 맞은 이 며느리 일 잘하고 맘씨 곱고 하는 짓마다 곰상스럽고 몸 튼튼하고 매무색깔 끄모고 말씨 의젓하고 살림 알뜰하고 어른 앞에 고분고분하고 아이 앞에 상냥스러워 나무랄 데가 없건만은 딱 한 가지 흉이 있으니 방귀를 잘 뀌는 것이렸다. 아, 방귀를 얼마나 잘 뀌는 거 하니 시도 없고 때도 없다. 걸을 때도 뽕, 뛸 때도 뽕, 앉을 때도 뽕, 설 때도 뽕, 먹을 때도 뽕, 입을 때도 뽕, 일할 때도 뽕, 쉴 때도 뽕, 잠잘 때도 뽕, 때도 뽕, 웃을 때도 뽕, 울 때도 뽕. 이렇게 자주 뀌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바람 또한 굉장해서 한 번 뀌었다면 지붕이 흔들흔들 구들이 들썩들썩 방문이 덜컹덜컹 천장이 움찔움찔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방귀를 뀌었겠다. 친정에 있을 때는 식구라고 해봐야 낯익고 미더운 이들 뿐이지만 시집을 가서 보니 식구라고 하는 것이 모두 낯설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앞에서 마음 놓고 방귀를 낄 수 있나? 행여 방귀가 나올까 봐 걸을 때도 조심, 뛸 때도 조심, 앉을 때도 조심, 설 때도 조심, 먹을 때도 조심, 입을 때도 조심.

이렇게 조심조심 하는데 방귀를 잡는 일이 어디 보통 일인가? 밤낮으로 용을 쓰니 방귀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뱃속에 가득 차서 날이 갈수록 얼굴빛이 나빠지더니 시집 온 지 석 달 만에 마침내 병이 났네 그려. 시어머니가

0: 보다 못해 하루는 며느리를 불러 물어봤겄다. 얘야 얘야 며느라가,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하루가 다르게 병색이 깊어가니 그 무슨 까닭이냐?
1: 그 까닭이 분명히 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0: 부끄럽다니 웬 말이냐? 너하고 나 사이에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어려워 말고 말해보거라.
1: 제가 친정에 살 때 본디 방귀를 많이 뀌었었는데 시집 온 뒤로 식구들이 어려워서 방귀 조심하느라고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0: 방귀 못 뀌어 병 났다는 말에 시어머니가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헛기침 두어 번 한 뒤에 허는 말이, 아이게야 얘야 며느라가, 아 그게 무슨 말이냐? 시집 식구 어려울 게 무어 있으며 나오는 방귀를 어찌 참는단 말이냐? 이제부터 막 놓고 끼어라.
1: 그렇지만 제 방귀는 보통 방귀가 아닙니다.
0: 보통 방귀가 아니면 단방귀라도 된다더냐? 잔말 말고 끼어라.
1: 정말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0: 아이고 괜찮다마다. 아무 걱정 말고 나오는 대로 끼어라. 이렇게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며느리가 방귀를 낄 채비를 넣는디, 얼마나 오래 참았다 내놓는 방귀인지 채비 또한 요란하겄다. 온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며느리가 말하기를,
1: 이제부터 방귀를 낄 터이니 모두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아버님은 방문 문고리를 꼭 잡고 계시고, 어머님은 부뚜막에 솥뚜껑을 타고 앉아 계시고, 서방님은 집 기둥을 단단히 붙잡으시고, 도련님은 마당에 노젓가리를 안고 계시고, 아가씨는 마루 밑에 섬돌을 밟고 계십시오.
0: 이렇게 하나하나 일러주니 식구들이 저마다 큰일이나 난 줄 알고 저 갈 곳으로 달려가 자리를 잡았겄다. 드디어 며느리가 방귀를 내놓는디, 석 달 동안이나 참고 참았던 방귀가 한꺼번에 나오느라고 한참 뜸을 들이는구나. 그러다가 대바람에 방귀가 벼락같이 한번 펑 하고 터져 너니,
1: 문고리를 잡고 있던 시아버지 모습 보소, 문짝이 쏙 날아가는 바람에 문고리를 잡은 채로 바닥에 나가 떨어지고, 솥뚜껑을 타고 앉던 시어머니 모습 보소, 솥뚜껑이 푹 솟아오르는 바람에 벌쩍 솟아올랐다 떨어지고, 기둥을 붙잡던 남편의 모습 보소, 기둥이 마구 흔들리는 바람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춤을 추고

0: 있던 신우의 모습 보소. 섬돌이 들썩들썩하는 바람에 널뛰듯이 펄쩍펄쩍 뛰다가 퐁당에 따자빠지니 이것이 무슨 변인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고 아님 밤중에 홍두깨지.
1: 이렇게 대판으로 방귀를 한 판 끼고 나니 며느리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듯 시원하고 후련해서 얼굴이 활짝 펴지는데, 다른 식구들은 혼이 다 빠져 달아나서 손이 덜덜 발이 벌벌 아주 새파랗게 질려버렸구나.
2: 아이고 얘야 얘야 며느라가, 아, 네 방귀가 정녕 대단하다.
1: 너를 이 집에 더 두었다가는 우리 집 살림 다 거덜라고 우리 식구 명대 못 살겠다.

0: 아니구나. 저 개울만 건너면 진정 마을인데 이때 같이 가던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불러세우며
1: 얘야 얘야 며느라가 여기서 잠깐 쉬어가자.
0: 마침 길가에 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 그 그늘 아래 앉아 숨도 고르고 땀도 들이는데 목이 마른 시아버지가 샘물을 찾다 없으니 배나무에 열린 배나 따서 먹으려고 나무에 올라간다. 나무를 붙잡고 아무리 용을 써보지만 나무 둥치는 굵고 팔다리는 짧으니 올라갈 수가 있나. 조금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지고 또 조금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지고 열 번을 애를 써도 두 뼘을 못 올라가니 이때 며느리가 시아버지 하는 꼴을 지켜보고 있다가 한 걸음 썩 나서며
1: 아버님 저한테 맡기고 저리 비켜나십시오.
0: 뒤로 돌아서서 엉덩이를 배나무 쪽으로 둘러대고 방귀 한 방을 턱! 하고 내놓는디 아 문짝 솥뚜껑에 섬돌까지 날린 방귀니 볼 것이 있나.

판소리 만들기 자의 연주로 방귀쟁이 며느리 듣고 왔습니다. 자, 일요일 창호의 드린 햇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휴일 되시고요. 내일은 또 으쌰으쌰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오늘 휴식과 내일의 출발 응원드립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저희는 다시 되돌아올게요. 자, 오늘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정말 가도 되겠지, 우리야?
1: 물론이지. 나만 믿어, 소리야.
0: 여기 등산로 맞아?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으스스하다.
1: 어? 누가 있어? 좀 전까지 아무도 없었는데.
0: 수염이 덥수룩해. 왜 안 가고 바위에 걸터앉지?
2: 산세가 아늑하니 역시 계룡산이죠. 국악 한번 들어볼까요?
3: 명인명창.
1: 오, 들었지? 나만 믿으라 그랬잖아. 가서 물어보자. 저기요.
2: 응? 아, 뭐요?
1: 지금 국악 들으시죠?
2: 아이고, 아 그럼 국악 듣지 국밥 듣겄쇼?
1: 그거 혹시 어떻게 들으시는 거예요?
4: 저희도 듣고 싶어서요, 국악.
2: 그리요? 거시기?

0: 까라시오.
1: 아, 근데 뭘 까시는?
0: 덩더쿵이요, 덩더쿵.
1: 그걸 어떻게 까는?
0: 터치만 하면 돼요, 터치만. 앱스토어에서. 자, 나는 이만 갈 길이 멀어서요. 어디 한번 잘 깔아봐요. 앱스토어 덩더쿵.
2: 우와, 벌써 사라졌어. 혹시 계룡산 도사?
3: 완전 빠르게 앞서가신다. 여기 충청도인데.
1: 덩덩쿵이랑 팔도 유람 한번 해볼까? 경상도에선 어떻게?
4: 마, 깔아라.
1: 전라도는?
5: 오메, 깔았단께.
1: 제주도까지 가자.
6: 까라마심.
1: 한 번의 터치로 어디서나 즐기세요.
7: 우리 소리 앱 국악 방송 덩덕쿵.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송암스님은 범음을 전수하는 범패스님이다. 19살 때인 1933년 머리를 깎고 입산. 당시 봉은사 범패스님 가운데 노장이었던 이월하 스님에게 범패를 배우기 시작한 후 55년 동안 범패 계승을 위해 수도 생활을 해왔다. 요즘도 매일 범패 공양을 올린다는 송암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범패란 천상의 소리인 범음을 곡조에 실어 진리의 말씀을 노래한다는 뜻이지요. 밖으로 모든 외연을 끊고 마음을 정하게 하는 소리이며 또 불보살께 올리는 음성 공양입니다. 그 옛날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것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신심이 우러나지 않으면 부를 수 없어요. 1988년 9월 7일 경향신문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된 영산제의 예능 보유자 송암 스님은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으로 꼽히는 범패가 오늘날까지 전승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현재 그 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목소리 음성이 참 이쁘시고 잘하시고 아이고 뭐 그 어른 음성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예. 가지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2차 가지 묘공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세 번째 소리에서 쫙 올라가셨는데 너무 울리신 거야. 거기서 기침이 나셔야지 기침이 끊어지지가 않으니까는 누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 스님들은 여럿이 있지만 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소리를 같이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그 음이 너무 고청이니까 송암 스님 댁에 그 스님이 늘 이제 주석하시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면은 스님이 뭐 항상 그냥 이게 염주 굴리시면서 하시는 게 소리야. 이 도량을 돌면서도 계속 입으로 소리를 하고 다니셨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범패라는 게 그때는 희귀했었거든. 그냥 이거 이제 다니시면은 저 스님 저 저렇게 혼자 중얼거린다고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봤거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다 일러 주신 거야.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좀 녹음 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제대로. 그리고 이제 옛날에 릴 테이프 이런 거 두 개 감기는

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 3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사셨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녹음을 넣어가지고 성주공공 석장, 각배 둘, 영산 지금 다섯 장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중에서도 이제 팔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옛날 어른들은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너희 이거 배우기 어려워도 이거 잘 배워놓으면 이제 앞으로 한 30년만 지나면 너희들 자가용 갖고 와서 너희들 모셔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라. 열심히 배워서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손상 안 되게 해서 후학들에게 전해줘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셨거든요.

0: 기록으로 만나다. 5월의 국악인 송암 스님의 제자로서 현재 영산제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오늘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늦잠도 잘 수 있고요. 평일에 시간이 없다고 미뤄둔 책도 영화도 볼 수 있는 날, 바로 일요일입니다. 5월 들어 처음 맞이한 일요일이라 더욱 신선한데요. 늦잠도 책도 영화도 좋지만 우리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 더욱 좋겠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그 좋은 시간에 좋은 우리 음악 더해드리겠습니다. 짧은 시나위 들으며 오늘의 산책길 시작합니다. 이종대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